0: 수심 낮은 데서 가오라 그러면 이거는 바다 수심 깊은 데서 가오라 생각하시면 돼. 예, 굉장히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해 떠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 고기고, 속초에서는 고급 고기라 그래갖고 제사상에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 이게.
1: 여기서는 이제 이 대구 이런 건데, 이건 요새 대구탕으로도 유명하죠, 속초에서는.
0: 이거는 이제 탕거리.

0: 이창복 선장님은 식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잡은 생선들 이렇게 직접 손질해서 손님상에 내놓습니다.
1: 이렇게 문지른다.
2: 가재미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한 마리 500원씩 했거든요. 지금 한 마리 한 4,000원 꼬리야 본데. 그러니까 양이 없고 또 뭐 그만큼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전에는 이거 너무 많이 걸려갖고 처치를 못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속초가 그전에 가재미 식혜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식혜로 유명하고 그때 당시는 가재미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식혜로 이제 막 그런 음식을 많이 만드는데 이제는 이 그물 가재미 갖고 식혜도 못 만들어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0: 지금은 베테랑 어부가 된 이창복 선장님. 그를 바다로 이끈 것은 운명이었을까요?
2: 우리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북에서 피난 나와갖고 이제 함경도 심포분이신데 여기 이제 바닷가 마을이에요. 이제 여기 나오셔갖고 뭐 뚜렷하게 피난 나서 할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배 사업을 그때부터 이제 그전에는 노조는 뗀마라 그래 목선 그거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집안에 아버지가 가장이었는데 가장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계가 좀 그때 당시는 굉장히 전부 다 어려울 때니까 어릴 때 막 굉장히 어려울 때니까 이제 집에 내가 본 것도 또 배고 나도 뭐 배 타기 전에는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경양식집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어요. 해보다가 이제 결국 이제 뭐 본 게 그거고 또 만만한 게 또 배처럼 배워갖고 탔는데 만만하진 않더라고. 처음에 배울 때 굉장히 고생을 했던. 하여튼 집에 어떤 도움이 되고자 이제 배에 며칠만 뭐 말 그대로 옛날에 아 1년만 타고 이제 또 다른 거 해야지 그런 게 이제 벌써 40년 가까이 다 됐으니까.
0: 그렇게 시작된 어부의 삶. 이 작은 배 한 척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물코처럼 얽히고 설킨 인생살이 하나하나 풀고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장님 곁에 서 계신 이분 평생을 함께 해오셨다는데요. 누구실까요?
2: 같이 있은 지 벌써 거의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떨어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1: 우리가 부부같이 보여요?
2: 네?
1: 부부같이 보여요? 네? 아니 물어보려고 부부같이 보여요.
2: 보통 사람들이 다 보면 부부라 그래요.
0: 네, 두 분은 부부가 아니라 남매입니다. 이창복 선장님의 누나입니다. 동생이 잡고 누나가 굽는 가자미입니다.
1: 그래, 노래하고 건져야지 맛있지. 이게 생물이어가지고 잘 부서지거든.
3: 그럼 몇 마리죠?
0: 누나가 가자미를 굽는 사이 선장님이 비장의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1: 써도 되나?
2: 이쪽으로 오세요.
1: 이쪽으로 가보세요.
2: 이 물가재미가 영양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
0: 먼저 물가자미 몇 마리를 잘 손질합니다. 횟감인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2: 이렇게 골뱅이 이렇게 올려주면 이게 아침에 이제 그물에 올라오는 소라예요. 또 요런
0: 네, 물회 그 유명한 물회였습니다.
2: 그 전에 어민들이 이렇게 보면 좀 술을 대부분이 많이 드셨었어. 많이 드셔갖고 항상 바다가 속이 막 좀 그거 좀 쓰리고 막 좀 속풀이 할 게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 아 생선 살아있는 생선이나 이렇게 싱싱한 생선 가지고 초장을 풀어서 그거 한번 마셔보자.

0: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어민들한테 대중화돼갖고 이게 물에 이런 식으로 해서 먹으니까 맛있다라고 그렇게 되니까 식당 같은 데서 이제 물에갖고 오늘날 속초가 이제 물에 유명한 지방 도시가 된 거죠.
1: 새콤하고 칼칼하고 무엇보다 시원한 물회, 이것이 속초 물회입니다. 맛을 안볼 수가 없지요. 근데 벌써 많은 분들이 저보다 앞섰더라고요.
2: 안녕하세요. 맛있게 잘 드셨어요?
3: 너무 맛있어요.
2: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물회가 그 정도예요?
3: 네.
2: 와.
4: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4: 아이고, 반갑습니다.
2: 아, 예. 예.
4: 이제 뭐 오늘 행동이 왔다, 이거.
2: 예. 언니, 이리 오세요. 회장부 이런 거. 자. 가자미.
5: 가자미.
2: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예요? 아. 아니, 방금 나가신 손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지금.
4: 그래요?
2: 그래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예. 지금 바쁘신 시간인데, 예. 네. 와. 직접 잡은 생선으로만 판매하는 음식점이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오신 가족분들을 만나 뵀는데, 가자미 물회가 너무 맛있다고 막 엄지척을 하고 가셨네요. 일단은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어야 되겠죠. 네, 속초가 내어준 음식 가운데 아직 제가 물회는 안 먹어봤는데 그 물회가 어떤 맛일지 한번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1: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가자미 식혜고요. 물회입니다.
2: 뭐부터 먹어야 돼? 이거부터 먹어야 돼? 뭐부터 먹어야 돼?
4: 일단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는 요 부분이 탄 게 아니라 이 부추리 부분도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다 드셔도 돼요. 예.
2: 지금 이렇게 딱 드는데 오 어찌
4: 뼈는 이렇게 바르시고
2: 예. 어머
4: 우리 젊은 시절 때 엄청나게 팬이었던데 제가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
2: 저 그 어떤 칭찬도 안 들려요. 너무 맛있는데요.
4: 그래요?
2: 살이 부드럽고 단데 튀기는 이 솜씨도
4: 네 이게 튀기는 게 기술이에요.
2: 그러니까요.
4: 네, 이게 튀기는 게 상당히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2: 우와 너무 맛있다. 가자미 자체도 맛있는데 튀기는 게 신의 한 수네요. 이게 그 유명한 가자미 물회잖아요.
4: 네. 이게 이거는 보면? 골뱅이 추가돼갖고 시킨 거여갖고
2: 골뱅이도 같이
4: 예. 아침에 잡은 골뱅이 이렇게 좀 넣어드리고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맛있어요.
2: 이거 수저로 먹어야 맞는 거죠?
4: 아, 예. 근데 숟가락이랑 같이.
2: 수저로 먹기에는 뭐가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젓가락질을 해야 되나?
4: 네, 그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우와, 맛있어요.
2: 이게 골뱅이에요?
4: 네.
2: 먹어볼게요. 우와.
4: 이거 좋아하시면 꿀이... 좋아하세요? 네?
2: 맛있어요.
4: 아, 그래요? 다행이네.
2: 와, 눈이 번쩍 뜨네. 제가요, 나름 전국에 있는 물회를 다 맛보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4: 아, 그래요? 아.
2: 물회의 생명은 싱싱함이죠. 이 선도가 이렇게 따라주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보통 남쪽에서는 된장 소스를
4: 아,
2: 많이 하는데, 예. 여기는 비법이니까 안 알려주시겠죠?
4: 우리는 그렇게 큰 비법은 없어요. 그냥 바다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막 해먹는 게 물회거든요. 뭐 해먹을 뭐 비법 따지 그런 건 없어요.
2: 어떻게 근데 그 어구가 음식까지 이렇게 잘하죠?
4: 저는 나름대로 저는 이제 배를 오래 타다 보니까 그전에는 오징어 배를 많이 했거든요.
2: 아.
4: 그런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이 타고 나가서 호흡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밥해 주는 사람이 있대. 그걸 이제 하장이라 그래요.
2: 아.
4: 그래 거기서 이제 사람들 밥 해드리고 특히 이런 물회라든지 뭐 조림 뭐 이런 걸 많이 해서 먹겠죠 사람들.
2: 네, 네.
4: 그런 데서 이제 뭐 조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맛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2: 진짜로.
4: 나름대로 이거 한번 식당을 한번 차려봤는데 뭐 그런 데를 먹히더라고.
2: 속초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거가 이 안에 다 들어가는 이유가 가족의 평안함, 행복함 그런 분들이 하는 음식 안에 이 맛이 깃들어 있는 거를 오늘 만났습니다. 속초의 별미가 하나 더 늘었네요. 속초에 오셔서 시원한 물에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이왕이면 행복한 사람이 만드는 음식으로 한번

0: 만나보시죠. 최고입니다.
1: 속초의 바다. 바다의 속초. 그런데 속초의 바다뿐만 아니라 호수도 있는 거 아셨을까요? 네, 청초호인데요.
2: 투명하다. 물이 엄청 맑아요.
1: 원래는 바다였는데 밀려온 모래가 자연스레 둑을 이루어 이렇게 호수가 됐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섞인 석호입니다.
0: 여기서 끝나고는 세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신발을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가볼까요? 건식 한턱길입니다.
1: 청초호 둘레길에서 요즘 유행하는 맨발 걷기를 해봅니다.
0: 아, 촉촉하니까 좋네. 요 가운데가. 약간 건식은 지구랑 내가 붙어있다? 신발하고 절연했던 지구를 만난 것 같아요. 느낌이 신발만 벗었는데도 되게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1: 발바닥 촉감, 살짝 따끔하면서도 아주 좋았습니다.
0: 이렇게, 이렇게 하면
1: 황토 알갱이 밭에도 들어가 봤는데요.
0: 우와! 우와! 이게 볼이 움직이니까 한없이 바닥까지 내려가요. 우와! 갯벌에 있는 것 같은 건데 아프면서 시원하고 약간? 어머나! 아, 이거 좋아라. 우와!
1: 깨끗한 호수. 부드러운 바람. 속초의 시간은 여유로웠습니다. 향기 또한 향긋하게 그저 없었고요.

0: 왜냐하면 이 청초의 전설이 청룡하고 황룡이 몰래 만나서 사랑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서 사랑가를 불러봤습니다.
1: 참 푸르고 푸르죠. 설악산 자락에 안긴 어느 마을을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고색창연했습니다.
0: 살랑살랑 바람도 마시고

0: 멋있고요. 새소리도 예쁩니다. 와, 이 아름다운 돌담길이 끝이 없습니다. 이 돌담 끝자락에는요, 저 멀리 아주 기세등등한 설악산이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가 상도문 마을이라고 합니다.
1: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꽃이 이렇게 바닥에 꽃 좀 보세요. 세상에. 우와.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아, 너무 예뻐요.
2: 여기까지.
1: 아, 세상에. 아니, 이거 선생님 공간이세요?
2: 네.
1: 세상에. 이거 다, 이거 염색하신 거잖아요.
2: 네,
1: 예. 감?
2: 예, 감물로 지금
1: 맞죠, 감물.
2: 예,
1: 예. 아, 아, 세상에.
2: 이스카프나도 이렇게. 돼요.
1: 그러니,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선생님 너무 멋지세요, 입고 계시는 것도.
2: 감사합니다.
1: 세상에.
0: 네, 이곳은 천연 염색을 하는 곳인데요. 천연 염색이 좋고 아름답다는 건 뭐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곳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문양 하나하나까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1: 우와,
0: 저희 또 초래한 사람들은 한복 천
2: 그러니까.
0: 이런 거에 또 민감한데 너무 예쁘게
2: 천연 염색하고 잘 어울려요.
0: 잘, 맞아요. 아니 근데 이거 뭘 들었길래 이렇게 예뻐요?
2: 이거는 코치밀이라고 선인장 벌레가 암컷일 때
0: 네.
2: 예, 그 물을 갖고 있어요.
0: 선인장 벌레가요?
2: 예예. 예.
0: 이런
2: 거.
0: 와,
2: 코치, 사막에서 나는 선인장 벌레로
0: 너무 예뻐요.
2: 예,
0: 근데
2: 예, 예.
3: 사막에서 얻는 재료래서 지금은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고가예요.
2: 굉장히 양이 많아요.
0: 천연 염색하면 보통 식물성 재료잖아요. 그런데 벌레, 그것도 사막의 선인장 벌레가 염색 재료가 된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자체의 색이 그거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있잖아요. 친밀감이 가요. 예, 색 자체가. 그리고 신기해요. 변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거의 흰색인데 염색물 묻혀놓으면 햇볕에서 저렇게 발색이 되잖아요. 색이 이렇게. 색이 신비롭죠. 야, 색이 너무 예쁘죠.
0: 이 색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자연의 마법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3: 근데 이게 물속에서 나오면은 연두색 같은 빛이 나와요. 꺼낼게요. 이렇게 연두색이에요. 연두색인데 이제 색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우리 청바지 보통 입는 거는 인디고. 그래갖고 인디고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청바지는 인디고고 중국에서 나는 건 청대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건 쪽을 키워가지고 니람을 만들어요. 니람이라는 건 죽상태거든요. 그거를 항아리에다가 만들려고 그러면 한 1년의 과정이 거쳐야 돼요.
0: 요거는 그냥 염료에 담궜다가 말리면 끝나는 것이 천연 염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정성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3: 색이 이제 점점 바뀔 거고요.
4: 한번 흰색 옷에 아주 포인트로 잘. 어머머머나, 어머나.
3: 이거 저 엄청 많이 나가요.
4: 이거를.
3: 네. 예쁘죠.
4: 우와.
0: 요 흰색으로 이렇게 더 받쳐볼게요. 어때요?
4: 괜찮죠? 오, 근데 목이 시원해요.
3: 그죠?
4: 네. 네.
0: 저도 천연 염색을 해봤는데요. 흰 천을 염료에 여러 번 담갔다 빼기를 반복하며 정성스레 물들여 갔습니다.
4: 봐요.
0: 드디어

0: 완성했는데요.
1: 야, 더 진해졌다. 곤색계통이 됐어, 이제?
2: 요거랑 같이 한번 더 씻으세요.
1: 이건 이렇게 넣어놔야 돼요?
2: 아니,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0: 이제는 자연의 시간 이렇게? 바람에 맡겨둡니다.
1: 와, 예뻐, 선생님. 정말 예뻐요. 선생님 지휘하에 그냥 했더니 속초 바다를 만들었어요. 제가 상도문에 와서 난생 처음으로 만든 빛깔입니다. 그리고 문양인데 저한테는 이걸 작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상도문이 만든 속초의 빛과 공기가 만든 작품입니다.
0: 사람의 정성과 자연의 숨결로 완성된 천연 염색.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빛깔과 깊은 색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색처럼 우리의 삶도 천연 염색을 닮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겨운 돌담 사이 발길을 더 옮겨봅니다. 높지 않은 담과 고즈넉한 기와 겹 벚꽃 꽃잎 아늑하고도 따뜻했습니다.
1: 현대와 과거가 함께 공존하는데 이 돌담 사이사이 좀 보세요. 예. 이 아래 돌이 형님들. 여기로 갈수록 점점 이 빛깔이 다르죠? 이제 보수도 하고 그러는 동안에 시간들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네요. 이 기와 내려오는 모습이 되게 독특하다.
0: 눈길을 끄는 독특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1: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게 정면에 네 칸, 측면에 두 칸의 기역자 모양을 가진 이게 바로 한경도형 겹집이래요.
0: 구한 말, 유학자 오윤환 선생의 생가인데요. 이 집은 2007년 원형 그대로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옛 선비의 퇴마루 위에 앉아 봅니다. 단아하고 형형했던 선비를 닮은 집에서 저만의 시간을 만나봤습니다. 상도문 돌담 마을, 어떤 분들이 살고 있을까요?
1: 농업인 건강관리실입니다. 이름하여 이 마을 분들이 여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 저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아, 여기 마을 회관처럼 이렇게 다들 모여서
3: 마을 회관이에요, 마을 회관.
1: 그렇죠. 네. 예. 아이고 시원하고 네. 겁나 좋네요. 네. 야, 냉장고가 두 대나
3: 좋기는 뭐가 좋아요, 시골집.
1: 냉장고가 두 대나 있어요. 응? 예, 안마기도 있고.
0: 제가 운이 좋았을까요? 때마침 마을 분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3: 젓가락.
1: 나무.
0: 저도 서툰 손길을 보탰습니다. 도토리 묵인데요. 양이 많아서 조심조심 꽤 애를 먹었습니다.
1: 아이고, 하나 더.
3: 밑에 거를 올리고.
0: 응. 그렇지. 시키는 대로 묵을 무쳐도 봤고요.
1: 사구치.
0: 솜씨는 서툴렀지만 나름 정성은 다했습니다.
1: 상도문 도토리묵 배령했습니다.
4: 맛있게 드세요.
1: 예, 제가 마치 제가 묻힌 것 마냥.
4: 맞습니다.
1: 예. 자, 오늘 이 작품은 모두 다 어머님들의 작품이고 저는 들고만 왔습니다. 뽀야지.
4: 물도
1: 터진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너무 애쓰셨어요.
4: 자, 우리 술 잘 먹는 거 안 돼요.
1: 상도문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3: 위하여.
1: 위하여. 어머니 그냥 쭉 드셔보라.
2: 이거 너무 많아.
1: 괜찮아. 쭉 잡숴보라. 네.
0: 도토리묵과

0: 막걸리의 조합, 이맛 다들 아시죠?
1: 우리 상도문 마을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뭐가 제일 좋은가?
2: 쟤는 대문이 없어요.
1: 그러니까 대문이 없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그래도?
3: 문 열어놓고 사는 마을.
2: 도둑이 없어요.
1: 그러니까.
3: 그리고 저희 마을은 처음에 저희 있을 때 한 100호 됐는데 지금 200호가 넘었는데 네, 어디서 타동해서 들어와도 여기서 다 살지 다시 못 살고 나간 사람은 없거든요.
1: 내 노래가 절로 나오네. 너 노래하고 있다. 갈까요?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나만 하면 재미없어.
3: 아유, 네.

0: 최고.
1: 지금은 교통과 관광과 어업의 중심이 된 동해안의 대표 도시 속초. 그 역사는 어떨까요? 속초 시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속초와 속초 사람들의 지난 시간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937년 개항한 속초. 어업의 중심 항구로 꾸준히 발달해 왔는데요. 한때 오징어는 속초의 번성을 상징했죠.
2: 여기는 송꽁치어업이라고 써놨는데요. 보통 생선어가 그물로 잡잖아요. 근데 여기는 손으로 꽁치를 잡으면 살아있는 걸 잡으니까 훨씬 더 싱싱하고 더 비싸거든요. 어떻게 잡냐면 꽁치는 1년 내내 속초 앞바다에 있는 게 아니고 먼바다에 있다가 봄이 되면 산란철이 되면 연안으로 와요. 근데 속초어민들은 그걸 어떻게 손으로 꽁치를 잡냐면 꽁치는 이제 풀이 바다 풀에다가 이렇게 알을 붙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전마선이라는 배를 타고 나가서 그 이형에다가 풀을 섞어서 이렇게 이형을 해가지고 뜨면 그게 뜨잖아요. 그럼 그 밑에 얘네들이 풀인 줄 알고 서서 다 이렇게 알을 낳을 확률이 되게 높대요. 그래서 그때 어부가 손으로 열성과를 확 집어넣어가지고 오징어를 꽁치를 다 잡았어요.
1: 속초 시립박물관 안에는 아주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실향민 문화촌입니다. 한국 전쟁 때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의 삶과 문화를 보존하고 재현해 놓은 공간입니다.
2: 여기에 이제 황해도집, 황경도집, 개성집, 평양집, 평안도, 쌍채 이렇게 다섯 채 한옥이 있는데 전 세계 우리나라 여권이면 다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는 집들을 우리 남한 분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고 또 북한에서 피난 온 분들은 고향 집이 너무 그립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다섯 채를 지어가지고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1: 단순히 집의 외관만 재현한 것이 아니랍니다. 함경도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정착했던 속초. 피난민들이 실제로 살았던 집 구조와 생활 모습도 재현해 두고 있는데요. 그 시절에 애환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우리 아버지가 저 황해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해도서 왔는데 황해도서 이제 와가지고 피난 내려오는데 낮에는 시체 옆에서 숨어서 자고 그 죽은 척하고 자고 또 저 낮에는 저 남쪽으로 나무는 남쪽으로 보고 가지가 뻗어 있다 하더라고요. 또 남쪽만 쳐다보고 저 피난을 왔다 하더라고. 동성도까지 그래 피난을 와가지고 동성도 살았는데 그래 그런 참 슬픈 그게 있어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또 전쟁터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다 듣고 정말 이런 냄비 쓰고 이런 양푼이 쓰고 정말 가난하게

0: 그렇게 살았지.
1: 전쟁의 광풍에 떠밀려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그들은 악착같이 버텼고 억척스럽게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 피땀 흘린 노력이 오늘의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속초를 만들었겠지요. 이제 속초의 명물과 명소를 찾아가는데요. 특별한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2: 아, 이 갯배는 무동역으로 가는 건 맞아요. 6.25 동란으로 폐선이 됐었다가 수복되면서 다시 사용하게 됐다고. 자, 저 건너가 아바이 마을입니다. 실향민 마을이라고 하는데 실향 1번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6.25 전쟁 때 함경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터전을 잡고 살고 계시는 아바이 마을을 한번 갯배를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갯배라고 불리는 명물이 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배도 아닌 것이, 뗏목도 아닌 것이 이렇게 바다를 건넙니다.
2: 아, 귀여워.
1: 그런데 이렇게 승객들이 직접 줄을 당겨 배를 움직인답니다. 저도 줄을 당겨봤는데요. 여럿이 당겨서 그런지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3: 앞을 보고.
2: 죄송해요. 허리 안 펴서.
1: 속초 중앙시장 쪽에서 약 50m의 바다를 건너면 아바이 마을에 닿는데요.
2: 세상에. 이거 봐.
1: 아바이는 함경도 말로 나이 많은 남자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하죠.
2: 여기가 아바이 마을. 네, 아바이 마을이 6.25 때 함경도에서 많이 내려오셔서 정착한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 식당들도 함경도 이름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훨씬 이해가 쉽네요.
1: 속초 아바이 마을. 마치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곳에서 많은 작품들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2: 와, 간판에서부터 함경도의 냄새가 물씬 납니다. 여기가 아바이 마을인데요. 오늘 그 가운데 속초에 오면 꼭 먹어봐야 될 것이 아바이 순대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아바이 마을을 찾아와 봤습니다. 함경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집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발걸음보다 기대가 앞섭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아유,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2: 예.
3: 옛날에 영화에서
2: 그러셨어요?
3: 봤죠.
2: 아니.
3: 석편제.
2: 어머님이세요?
3: 예, 제
2: 아,
3: 엄마.
2: 그리고 따님이시고.
3: 예.
2: 함경도에서
3: 예,
2: 내려오셨다고. 그래서
3: 함경남도 심포.
2: 심포에서 실제로.
3: 예,
2: 그러면
3: 실제로.
2: 남쪽에 오셔서 가족을 다 만드신 건가요?
3: 그렇죠.
2: 아,
3: 그
2: 어떻게?
3: 엄마는 21살의 아가씨로 이제 중공군들이
2: 네.
3: 처녀들 붙잡아 간다 그래갖고 잠깐 갔다 오라 그래갖고
2: 피해느라고.
3: 외삼촌 따라 나왔다가
2: 예.
3: 더 이상 못 가신 거지.
2: 아이고.
1: 그렇습니다. 잠시만 다녀오면 될줄 알았던 피난길. 이렇게 세월이 오래 갈줄 몰랐죠. 앳된 처녀는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긴 귀한 손맛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고향 음식 순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바이 순대라고 하는 그 음식, 함경도식 순대입니다.
4: 일반 순대는 이제 당면만 들어가거든요. 서울 순대라 그래갖고 그 창도 또 소창이고. 근데 아바이 순대 같은 경우에 대창에다가 뭐 잡쌀, 당면, 야채 뭐 이렇게 등등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순대하고 맛은 전혀 틀리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딱히 여기 피난 내려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직업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와도 이제 인정도 안 해주고 북한에서 왔다고 인정도 안 해주고 하니까 평상시에 뭐 딱히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순대 예전에는 돼지가 이제 많이 이제 가정집에서 선호했던 것 같아요. 소보다는 이제 가격대가 좀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어릴 때도 엄마가 이제 돼지 잡아갖고 막 이렇게 수육처럼도 해주고 이렇게 순대도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계속 이걸로 이어서 하신 거죠.
1: 막막했던 피난 시절 아바이 마을에 터를 잡은 함경도 사람들은 고향 음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모진 세월을 억척스럽게 버텨냈습니다. 아바이 순대와 함께 명맥을 이어온 또 하나의 함경도 음식이 있는데요. 주 재료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를 잘게 썰어 갖가지 채소들과 잘 섞어줍니다. 이 재료를 다시 오징어 몸통 안에 넣는데요. 만드는 방식은 일반 순대와 같습니다. 오징어 안에 오징어를 넣는 음식. 이것이 그 유명한 아바이 마을의 오징어 순대입니다.
4: 그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음식을 많이 이제 강조하시긴 했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이 뭐 이렇게 웰빙이 소화되고 해도 그래도 옛날 이제 해 먹던 거 그거는 이제 그대로 하라고 해갖고 뭐 재료 같은 것도 이제 특별하게 뭐 더 좋은 거 있다 해도 그냥 맛이 또 틀려지니까 옛날 그냥 그 방식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1: 지킬 것은 지키며 이어온 오징어 순대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4: 여기
1: 드디어 그 순간입니다. 당연히 맛을 봐야겠지요.
2: 자, 이게 아바이고 이게 네, 오징어 순대고
4: 이거는 함흥냉면에 올라가는 명태 무침이에요.
2: 명태. 네. 이게 어머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4: 네, 그대로죠. 예, 예.
2: 한번 일단
4: 드셔보세요.
2: 뭐부터 먹을까요?
4: 이제 일반 순대는 소금을 찍어서 드시는데 아바이 순대는 요 깻잎 한 장하고.
2: 오, 네. 그래요?
4: 네. 그렇게 드시면.
2: 아, 원래 이게 함경도도 이렇게 먹어요?
4: 네, 저희 엄마가 어릴 때 네. 요 이제 아바이 하나하고 요 명태.
2: 그러니까 이렇게 네. 어렸을 때 이렇게 드셨어요?
4: 네.
2: 오.
4: 드셔보세요. 일반 순대와는 맛이 좀 틀릴 거예요.
2: 그 당시에 주먹밥?
4: 네, 그런 식으로. 네.
2: 배가 부르겠어요.
4: 네, 식사 대용으로 이제 드셨던 거니까.
2: 네. 맛있어요.
4: 맛있죠. 오징어 순대도 맛있어요.
2: 먹어볼게요.
4: 네. 좀 뜨거울 거예요.
2: 오징어 몸통 안에다가
4: 네.
2: 그 당시 오징어가 정말 많았잖아요.
4: 그렇죠.
2: 강원도 쪽에.
4: 네. 특히 속초는 또 오징어가 많았어요.
2: 그러니까.
4: 예전에. 아, 가야겠어요. 이거 같이 해갖고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이것도 올려서.
2: 이건 또 다른 면이에요.
4: 네, 틀려요. 맛이 있어요.
2: 아니, 근데 고향을 이북에 두고 계신 분들은 일부러라도 와서 고향의 맛을 듣고 네. 싶으실 것 같아요.
4: 아까도 낮에 오셨던 분이 이제 함경남도에서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세대 된 것 같더라고. 오셔가지고 아까 가자미식혜 드시고 사가지고 가시고.
2: 그러실 것 같아요.
4: 부모님도 돌아가셨다면서 그러시더라고.
2: 어머니가 담가준 김치맛을 친정 엄마 생각하면서 그렇죠. 항상 딸들은 생각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어머님이 얼마나 그 음식에 그리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먹어보니까 더 귀하게 느껴져요.
4: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저희 보고는 뭐 고향이 어디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가고 싶어도 이제 항상 못 가고 하니까.
2: 그러니까. 음식을 맛보고 나니까 가족이 헤어져서 어조시 살아 계시는데 불과 그렇지.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계시는데도 평생을 만나지 못한다는 그 그리움은 너무 사무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기에 그 마음을 알고 그 음식을 끊어지지 않게 많은 이들이 그리움으로 찾아올 수 있게 아바이 마을에서 준비하는 따님의 마음까지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 아바이 마을에서 만난 실향민 음식.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유산이었습니다. 그립고도 간절한 이름 어머니였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육지를 향한 갈망일까요? 끝내 닿지 못할 그리움의 몸짓일까요? 동해가 품은 시간, 그 모든 것을 지켜봤을 어느 정자를 찾았습니다. 풍광보다 소리가 먼저 다가오는 곳. 파도 소리가 마치 거문고 소리처럼 들린다는 연금대입니다. 바다가 들려주는 거문고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데요. 언젠가는 이 바다의 가락에 맞춰 소리 한 자락 해봐야겠습니다.

잠시 들려오는 파도의 합창과 바닷소리, 감탄에서 감동으로 이어지는 속초의 자연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품은 속초, 바다보다 더 넓어질 저를 기대하면서 속초 여행의 아름답고 충만했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간데 없는 바다를 품은 속초. 그만큼 넓고 속 깊은 이웃들을 만나봤습니다. 속초분들의 이 넉넉한 미소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부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합죽선. 대나무의 겉대를 합쳐서 만드는 합죽선은 수준 높은 정교함과 세련미를 갖춘 최고의 부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교와 어교를 섞어서 만든 풀로 깎아놓은 겉대 두 개를 붙입니다. 합죽선은 한지를 사이에 두고 단단한 겉대 두 개를 포개어 만들기 때문에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박에 쫙 펴고 간편하게 접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성 때문에 지금도 여름 필수품으로 으뜸이죠.

부채살에 풀을 입힌 후 미리 재단해서 접어놓은 한지를 붙이고 손잡이의 장식인 사복을 박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합죽선이 탄생합니다.

합축선은 다양한 글과 그림을 그려넣을 수 있어서 미술품으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우리 대나무와 한지가 만들어내는 맑은 바람에 선조들의 멋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사주 앙상블 하바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해서 한번 바퀴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0: 회장의 무난 동료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그동안 나도 유당의 거처를 알아보려고 이곳 가족과 몇 번 왕래를 하며 물어봤으나 아버지의 간곡한 당부라며 숨어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1: 유당 선생께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숨어 사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0: 인간 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유당도 발표회를 받았어요.

0: 복장하네. 한 20, 30명 모였을까. 일반 청중도 물론 몇 안 됐지만은 그 방면의 전문가도 한두 사람 정도밖에는 보이질 않았소이다. 대금을 부는 유당도 딱 했지만은 그의 이연주를 듣고 있는 우리도 민망하기 그지없었소. 하지만은 그날 유당의 대금 소리는 가히 하늘이 낸 소리에 가까웠지. 내 귀도 어지간히 뚫렸고 좋은 소리도 들을 만큼 들어보았지만은 그날의 유당만한 소리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들어본 적이 없었소이다. 근데 이 연주가 다 끝나기도 전에 유당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한참 동안 객석을 노려보더니 그대로 나가버렸소. 그리고는 지금까지 숨어서 사는 거요.
1: 국악에 대해 일반인들의 관심이 적었던 것에 대한 실망 때문인가요?
0: 그렇진 않습니다. 언제 국악하는 사람을 나라 사람들이 예술가로 대접해 준 적이 있소이까? 그것을 모르는 유당도 아닐 것이고.
2: 아이고, 어르신네 오셨습니까?
0: 잘 되셨습니까? 네. 아, 인사들 나누시게. 이 양반은 방송국에 계신 분이고.
1: 안녕하십니까? 아, 김인씨라고 합니다.
0: 이쪽은 유당의 사위고.
1: 아, 그러세요?
0: 그리고 저 무남동 여신의 유당의.
3: 전이라.
1: 이리 올라오시죠.
3: 네? 아니요.
0: 네, 저 방송국에서 유당 선생님을 찾고 있네. 평생 한 길을 걸어온 분이니까 남길 말씀도 있을 것이고.
3: 아버님이 일체 밖에다는 계신 곳을 알리지 말라고.
2: 아, 죄짓고 숨어 사시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1: 아버님께 말씀이라도 좀 드려주십시오. 좀 겁이 하시면 억지로 찾아뵙진 않겠습니다.
0: 도와드리게나.
2: 북하고 대금에 한이 많으신 양반 아니십니까? 그대로 늙어가시는 게 마음 아픕니다. 요즘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평생 풍리의 길을 사셨는데도 제대로 대접도 못 받으시고 세상이 퍽이나 야속합니다.
3: 아버님은 문화재 지정을 받고 처음 무대에 선 날에 그 모욕감을 못 이겨서 젖대를 꺾고

동안 작은 어머님을 찾아달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알아볼 길이 있어야죠. 그러다가 아버님이 텔레비전에 나온 작은 어머님을 보고 제게 연락이 왔었어요.

알아서 하시라고 자꾸 뭐라고 해요. 사위도 자식인데 아버님이 양문에 계신다고 자꾸 절대로 야단쳐요. 찬바람 독해지기 전에 집으로 내려갔어요. 아버님 거동도 불편하신데 누가 거드려드려요. 글쎄,

0: 것이오, 총가? 대체 지금 장단을 매기려고 하는 것이오? 아니면은 장님 지팡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오?
1: 틀렸습니까?
0: 그저 두들겨 댄다고 부기오. 맥을 잡고 들어와야지. 야, 내가 다시 해볼 테니 잘 들어보시오.

0: 예.
1: 이렇게 넘겨야 하는 것이요.
2: 진도가 안 나간 게.
0: 예, 수고하셨습니다.

0: 글쎄.
1: 내 이놈! 다시는 그놈의 부채를 잡지 말라고 했지!
2: 아버지...
1: 내 놈이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어쩌다고 이 산것들을 하는 부채를 자꾸 휘두르는 게야! 이씨...
3: 넌 백시가문의 장손이다. 어쩌자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허구한 날 광대표만 따라댕기냐.
2: 북채를 잡아야 신명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3: 너희 아버님 성격에 또 한 번 들켰다간 집을 쫓겨날지도 모른다. 다신 북채 잡을 생각을 말아라.
2: 읍내의 국창이신 서만수 선생님이 오셨답니다. 어머님, 거른한테 딱 한수만 가르침 받겠습니다.
3: 안 된다.
2: 어머님...
3: 아버님이 주신 800석 바지를 북배운답시고 다 갖다 없앤 네가 아니냐. 진주에 유명한 선생이 있다고 하면 나락 팔아서 돈 만들어 도선어달 틀어박혀서 배우고, 또 어디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또 그리 쫓아가고, 심지어는 기생꽁무니까지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돈을 갖다 바치니 이러다간 정말 우리 집안이 망하고 말겠다.
2: 진짜 북쟁이가 되려면 서만수 선생님 같은 국장한테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제발 나락 백성만 마련해 주세요, 어머니.
1: 네 이놈! 네 이놈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니라.
3: 내가
1: 광문을 열라. 무엇들 하느냐? 어서 광문을 열라는데도. 광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렸다. 광문을 열거나 몰래 음식을 넣어주는 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라.

0: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1: 오랜만이요, 유당.

0: 늙었구려. 신뢰를 좀 해야겠소. 유당이 원하지 않으면은 거처를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손님을 한번 모셔왔소. 인사하시오.
1: 전 방송국에 근무하는 프로듀서입니다. 이름은 김인식이라고 합니다. 몸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어디 좀 편히 좀 앉으시죠. 드릴 말씀이 깁니다.
0: 저 이쪽으로 갑시다.
2: 죄송해요 아버님. 홍 변호사님께서 하도 간곡히 청을 하셔서 아버님 허락도 받지 않고 모시고 왔어요.
0: 말씀 계속하시오.
1: 아, 예. 저희 죽사 이금아 선생님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죽사 선생님과 유당 선생님께서 예술적 동반자란 사실을 알고 따님께 떼를 쓰다시피 졸라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0: 죽사가 살아있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2: 텔레비전에서 보셨어요.

술 한잔 받고 가니까

0: 하야권은 어쩌고 설장군
1: 살아계셨소.
0: 천하의 이금화가 규정뱅이 호주머니 털어먹고 살고 애원 가련하고 치근해서
2: 이봐, 춥판을 어쩌고 어제들 가는 건가?
1: 어머니 장사를 그만할라니 그만 돌아가시. 손값은 안 받을 것이니.
3: 아니 어째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시오?
4: 이 사람 만나자마자 귀리부터 틀셈인가? 뭐?
3: 나가 보고 잡지도 않습디요.
4: 아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는가?
3: 허기는 내가 미친년이요. 바람 같은 사람 감은 가나 보다, 오면 오나 보다 하고 살아야 한디.
4: 어이구.
3: 하지만 요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문풍지까지 꽉꽉 틀어 담그고 바람 한점 못세게 할 것인께. 각오하시오 이유당. 살아도 죽어도 내 사랑인께. 각오하시란 말씀이요.
4: 참나.

0: 먹이려고?
1: 우리 서방용 커먹이려고 우리야.

0: 건드려 볼 것이니.
1: 아하, 이 사람이 근데.
0: 어디 들어가서 자. 어서 드시시오, 고기 식소.
1: 이 허벅살이 퍽퍽해서 말이야.
0: 아이고. 씹어서 진국만 빨아 자시시오. 고기는 버리시고. 아, 고기는 삼키지 마시오. 진국만 잡수시오. 이거 날개 죽지는 않디야. 당신 또 날아간 게.

0: 나는 배라기도 만들어.
1: 아니 얘 배내가 이거 전나 이거 어떠냐는
0: 소리. 아니 짐승이야.
1: 아니 뭐라고 나.
0: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여? 귀가 뚫렸다는 것이여. 그런데 너희들은 귀는 콱 막혀갖고 머릿속에 똥만 들어찼다 이 말이여.
1: 아니 얘 배내가 말이면 다 한 줄 아나. 아이 저런
0: 예술의 예자도 모르는 놈한테 공짜 술 먹이고 구경시켜준 게 분통이 터져서 그래야.
1: 얼큼한 기둥 소방하라고 했더니 얘 배내가 싹 돌아버렸구만. 어? 아이 참
0: 풍장치고 자빠졌네.
2: 저 임자 배짱 한번 두둑하구만. 이 장차 뭘 해먹고 살 작정인가?
0: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어.
2: 거기서 뭐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0: 당신은 속도 안 아프시오? 지 지집이 술 팔고 웃음 팔고 소리 팔고 하는 것이
2: 왜 안 아플까?
0: 그래서 그만뒀어.
2: 잘했어. 가야금 둘천매고 내 뒤나 따라오시오. 팔도강상 유람하면서 한평생.
0: 그래요. 까지 돈 벌이야 명월간 나가서 가야금 한번 뭐뚫어지게 타주면은 주머니가 심심치 않게 찰 텐데 뭔 걱정이겠어.
2: 이 사람이 근데 권본 집 않겠다고 약속하고서를.
0: 내가 몸 파는 화초기생이요. 소리하는 얘기지. 당신은 가만히 지시시오. 돈 벌이는 내가 할 것인께 마시고 쓰일당. 응?

0: 오늘은 정동명 감님이 따로 30원을 더 내놓으셨습니다.
1: 고맙소.
0: 저 부탁이 있소이다.
1: 날

0: 하룻밤만 모시고 되는 일인데.
1: 다음번에 가야코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부르시오. 나는 살림호는 예편내라 이 집에 다시는 못 나오겠어요.
2: 그 엄마 왜 그러나? 아, 손님이 하도 저리기에 한번 건네본 말인데. 나 좀 보세요. 다시는 그런 부탁 안 할 테니.
1: 갑시다.
3: 장안의 최고의 명기는 그 마루구나. 이 전표만 모두 돈으로 바꿔도 번듯한 기와집 선어 채값은 조이 되고 남겠구나. 그런데 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느냐? 누가 너더러 웃음을 팔라고 했느냐? 가야코에 반해서 서로 경쟁을 하던 너를 부르는데 왜 그러느냐?
1: 권번에 적을 두고 있으니 기생은 기생이지요.
3: 왜? 유혹이 많더냐?
1: 한 2, 3년 먹을 양식을 벌었으니 이제 그만둘라고 그럽니다.
3: 유당한테 그 돈 다 바치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면 어쩌려고. 때를 놓치면 그마야 말년이 비참한 법이다. 유당은 조강지쳐 버릴 사람이 아니야.
1: 그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3: 그놈의 고집을 누가 꺾을꼬. 에이그.
4: 3년이나 두 분이서 함께 생활을 하셨군요.
5: 안 가본 것이 없어서. 함경도 상고자기에서 만유까지 돌아다녔어요.
4: 그런데 왜 두 분이서 헤어지셨습니까? 서로 극진히 사랑하셨고 예술적 동반자가 아니십니까? 예? 뭐라고 말씀하셨죠?
5: 사랑해.
4: 저 두 분이서 헤어지게 된 동기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5: 죽은 사람이 세상에는 살아있다는 말을

0: 유당 선생이 숨기고 있는 게 뭘까요?
1: 글쎄요.
0: 어린 두 자식을 남겨두고 유랑길에 들어서고 나서 죽사와 유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1: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그때가 유당과 죽사 예술이 만기한 시절이라고 할 수 있을게요. 가장 성숙한 예술적 경지에 도달해

0: 했을 거란 말이오.
1: 제 느낌도 그렇습니다.
0: 3년 후에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도 몇 번 만나서 동거 생활도 하고 그랬나 봅디다마는, 그러나 그 이후의 생활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을 거요. 죽사는 갑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처럼 깊은 나락 속으로 추락해버렸어요.
1: 왜 이 얘기를 중단했을까요? 유당 선생님 말씀입니다.
0: 글쎄요.
1: 홍 선생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2: 자,

0: 꽃이라 먹고 싶은 꽃이라 모두 모두
1: 안녕하세요.
0: 해주려.
2: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1: 많이 아파요?
2: 아니요, 좀 많이 나았어요. 들어보세요. 예.
1: 안녕하셨어요, 선생님.
0: 이게 농담이.
3: 어, 찬우하냐. 아, 나 진짜 장눈 안
1: 와. 누야.
3: 옳지, 시작.
0: 꽃까지 옆이 기억상 내가 좋구나.
3: 옳지, 잘한다.
0: 바람머리 찬다. 만날 때는
1: 선생님이 되게 이뻐하나 보다.
2: 시끄러워.
1: 애가 무슨 죄냐.
2: 늙었냐 그러지 마.
1: 야, 너 고모야, 고모.
2: 애가 무슨 죄냐고? 엄마도 새언니도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는 거지.
1: 뭘 넘어가?
2: 불결해.
1: 잘못된 건 바르게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힘든 거야.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세상을 사셨든 그건 죽사 선생님이 인생이야. 그걸 왜 숨기니? 내 생각은 그래.

0: 저놈은 옛날에 무위를 좋아하다 딱지 맞은 놈. 또 북을 땅치면 저놈은 술집 나가서 삼류학사한 놈. 또 북을 땅치면 저놈은 옛날에 사생활이.
1: 아저씨, 죽 끓였어요. 고기 넣고 구우세요. 좀 주세요.
2: 안 먹을래요.
0: 예술가와 예술가의 인생은 다른 거야. 사생활이 옳지 못하다고 그 사람의 예술까지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넘겨.

0: 이무에 이가 있는 한 박정현은 없어. 축사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한 한설빈 교수가 최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1: 제발 언니.
0: 그러면서도 난 널 사랑해. 너의 재능, 너의 미모, 너의 가야금 소리 다 사랑해. 그래, 난 손윤호 씨 아이를 가졌어.

0: 언니 배고파요.
1: 네, 알았어요, 아가씨.
2: 왜 그러는데? 아프다고 고개만 절레준다 힘들어 쌓더니 이랬다 저랬다 하긴. 잔우가 재주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0: 아가.
1: 네.
0: 야, 애미는 어쩌고 있다냐?
1: 네.
0: 아만 달랑 맡겨놓고서는 뭐하고 있디야?
1: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언니.
2: 아가씨!
0: 누구이 보고 싶을 거인지.
3: 당신은 나 없이도 살 수가 있어. 당신은 능력 있는 여자야. 하지만 그 사람은 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
1: 그래서요?
3: 지난 일은 따지지 말자. 내 입이 100개, 1000개라도 난 할 말이 없어. 당신이 책임을 묻는다면 지겠어. 몸으로 때우는 거라면 몸으로 때우겠어. 하지만 당신한테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
1: 내가 경솔했어요. 영식이 데리고 어머니 찾아간 건 갑자기 욕하는 바람에 앞뒤 못 가리고. 미안해요. 그건 사과드릴게요. 앞으로 당신 귀찮게 안 할게요. 여보, 노건장에 나오기만 하세요. 네? 당신이 연주해주는 아쟁이 없으면 난 춤을 못 춰요. 당신이 집에 들어가든 노건장에서 지내든 그건 상관 안 할게요. 영식이도 어머님한테 맡기고요. 난 다 필요 없어요. 당신하고 당신 아쟁만 있으면 돼요. 마음 독하게 먹고 다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식이도 어머님한테 데려다 줄 거고요. 내가 뭐예요? 춤 잘 추고 남보다 이쁘고 그렇다고 내가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노건장 기생이잖아요, 난. 그러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차라리 당신 안 만났으면 난 더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당신이 뭐랬어요? 요정에서 섞인 악건 놈이라고 했잖아요. 난 당신 말에 어울렸고 그래서 기회가 태어난 거예요. 당신의 아쟁 소리에 반해서 노건장 제일의 충쟁이가 됐잖아요. 그러고 날 버리면 어떡해요? 그냥 웃음이나 팔면서 내버려뒀으면 이렇게 괴롭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2: 좋아요. 당신이 날 끝까지 버리면 난 약 먹고 죽어버릴 거예요.

0: 어머니!
1: 이년은 허물을 뒤집어 써야 온다 헌디. 오늘은 운수 대통인 줄 알아. 내 집에는 꾸정물밖에 없은 게. 맛이 좋으냐? 웃어 싹해?
2: 안녕하세요, 어머님.
0: 어머, 어서 오세요.
2: 아유, 세상에. 어서 오세요.
3: 아, 며느님이신가?
2: 그 아쟁 소리에 반해서.
3: 아, 그 목욕대야 들고 가출했다는. 이거 반갑습니다.
2: 네, 어서 들어오세요.
3: 아, 네.
2: 어머님. 어머님, 저 왔어요.
4: 네, 봤다 올라옵니다.
2: 박 교수도 같이 왔어요.
4: 늦추지만 올라오시오.
3: 맞아요.
2: 감사합니다. 올라가세요.
3: 네. 절 받으십시오.
4: 아이고, 절은 무슨 그냥 앉으시오.

0: 다음 주 수요일이 어머님 생신이시죠?
1: 뭔 소린지.
0: 어머님하고 국악계 원로 몇 분 모시고 저희들이 잔치를 열어드릴까 해요.
1: 뭐더러 늙은이들 잔치 아깐 돈 쓰냐.
0: 그리고 밖에서가요, 문화재 위원들에게 어머님 인간문화재 지정 받으시기 얘기를 다 해놨어요. 좋으시죠 어머님? 당신 자세히 설명 좀 해드리세요.
1: 이 되었다. 마음이 중요하지. 그까진 문화재가 문제겠냐.

0: 알아요, 어머님.
1: 알면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말자.
0: 어머님, 제가 욕심 많은 거 알아요. 못하는

0: 누가 왔냐? 누가 왔어?
1: 네, 저 아가씨 찾아온 손님이에요, 어머님.
0: 예, 그러면 들어오지 않고 왜 대문간에 섰다냐?
1: 아, 저 들어오세요.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혼사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해서 한번 길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0: 노라무새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확보엔 예외가 없습니다. 약정 체결 제한으로 시작되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국민이 즐겨 먹는 수입수산물의 사전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국 제조업소만이 수출 자격을 얻으며 수출 시마다 안전을 증명하는 정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장하장거라 걷는 해를 보자 빵 끄두서라 옛 속을 보자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장아.
1: 판소리같이 창극은 아니에요. 모든 등장인물들의 배역을 다 맡아가지고 사실적인 어떤 무대장치나 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창극이죠.
0: 너는 역심을 품은 반역의 무리.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이 나라를 떠나라!
2: 멈추소서, 멈추소서, 그 마음을 살피소서.
3: 기본적으로 전통 판소리는 그대로 하면서 여기에 이제 외국 작품들이 이제 자유롭게 녹아들기 시작한 거죠. 세계 명작들을 그대로 창극화해서 무대에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웹툰으로 제작됐던 정년이를 우리가 창극을 한다든가.
4: 새로운 시대의 흐름하고 아주 오래된 장르인 창극하고 만나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게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정말 무궁하다고 생각합니다.

0: 꼭 전통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창작 스토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저는 많이 시도할수록, 다양한 시도를 할수록 앞으로 창극에 대한 미래는 더 밝다.
1: 기다리던 첫사랑의 내심 창이 다 녹는다. 처음에는 몰랐었어.
2: 그래서 앞으로 이 창극이라는 장르가 정말 해외 브로드웨이에 있는 뮤지컬들처럼 세계적으로 정말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가지고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도 와서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르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0: 김창 선생님.
1: 아유.
0: 안녕하셨어요. 아유.
1: 아이고. 스타님.
0: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여기 제자리 맞나요? 제가 너무 지금 센터병인가요? 맞나요? 오정육부가 떨리게 좋습니다.
2: 우리 가락 우리 문화 김난입니다.
3: 국악계 아이돌 김난이 씨입니다.
0: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큰 보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느껴서 해왔던 것 같아요.
4: 판소리 부문 장원 전주 유일 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난이.
0: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어는 소리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어디서든 저를 소개해야 하면 소리꾼 김난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0: 만나. 틀에 갇혀 있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어요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던 것 같고, 아, 김나니가 또 새로운 거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춘극장 한 번도 한 적 없는 처음 생긴 프로그램이잖아.
1: 그렇지, 그렇지. 그걸 만들으라고는 하셔가지고.
0: 아니, 창극단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제 극을 또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1: 나도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래도 그냥 내가 했던 걸 하면 되겠지라는 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걸 했던 것 같아. 전통 창극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군가라든지 바탕 소리를 주로 한

0: 저는 창극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전통 판소리 무대 많이 섰고요.
1: 금색 초파가 여기라
2: 시작.
1: 강량호 배를 따 봉수서 이거저거 박현영 씨가 장원을 찾았습니다. 지화자 좋다.
0: 장원을 했으니까.

0: 정창이라는 타이틀이 아직은 좀 부끄럽다. 네, 끊임없이 배우고 네, 성장하고 싶습니다. 예.
1: 이때가 살아갈 반
0: 좀 더 창작에 관련된 작업들을 좀 많이 해서 소리꾼 박현영을 좀 알리고 싶습니다.

0: 거기 탄생? 거기 잘.
1: 아이고.
0: 안녕하세요.
1: 어, 많이 뵌 분인데?
0: 처음 뵙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올라운더 소리꾼 욕심쟁이 이혜진입니다. 어릴 적부터 꿈이 많고 호기심이 넘쳤던 나는 도전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 가야금을 시작하면서 내 넘치는 흥과 끼를 발견했고 그걸 사람들한테 더 잘 보여주고 싶어서 우연히 소리를 시작했는데 나랑 더 찰떡이지 뭐야. 그렇게 서울대 국악과에 소리로 입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내 꿈을 펼치기 시작했어. 이 세상에는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고 담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글도 쓰고 판소리 작창도 하고 작곡도 해서 사람들한테 이걸 음악으로 들려주고 싶어. 내 꿈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모습들을 보여줄게. 선생님? 선배님?
2: 잠깐만요. 예, 여기서
1: 이러고
2: 잠깐만.
1: 곤란하지?
2: 아니.
0: 저는 작년 여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들인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1: 예. 아, 우선 반가워요. 예.
2: 작년에 대학을 다 졸업하셨구나. 그럼 선생님이 맞긴 해요, 그렇죠?
4: 나이로는
2: 아니 이제 왜냐면 이제 국악계에서는 저희가 암묵적으로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면은 일단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시작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룰이 있잖아요.
4: 그렇긴 한데.
2: 뭐야?
1: 나는 소리꾼이다.
2: 나는 소리꾼이다.
1: 큰일 났다.
2: 버스킹을 해보셨어요?
4: 학교 다닐 때 한번 그런 공연 형식으로 잠깐 한번 정도 해봤던 것 같은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는 분위기가 너무 어려워.
5: 쉽지 않아.
4: 버스킹은 제가 안 좋은 모습들이 기억이 나서 솔직히 조금 두렵고
2: 그렇다고 우리가 막 소리하다가 막 어머니 잠깐만 오셔봐 막 이렇게 뭐 할 수도 없고
4: 그러니까 뭐 낯이라도 안 가리고 그렇게 하라도 하겠는데
2: 해보셨어요?
0: 저는 시즌 1 때 같은 전주에서 했었는데요.
2: 어땠나요?
0: 관객들 반응 보면서 하니까 더 힘이 나고 재밌던데요. 네.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사실은 경쟁의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아주 어리고 이런 저만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잘 보여주자.
2: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남부시장에 있는 상가를 다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그 노래를 불러드리고 칭찬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까지 자라온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좀 다시 되새기면서 저의 초심을 좀 찾는 그런 버스킹으로 좀 삼아보려고 합니다.
4: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버스킹 무대에서 관객들을 사로잡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덕분에 꿈을 키웠던 그런 장소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소리를 한다고 하니까 괜히 감회가 좀 새롭고 이 대목이 결정되고 난 후로는 이제 매일매일 거의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제발 연습한 대로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희 동네의 기운을 받아서 1등 예상해 봅니다.
2: 황운아, 낯이 받아보실 적오. 오죽이나 반가웠으며 그 얼마나 기뻤으리오마는. 그러나 흔적 아니오시고 내관불러 분보사 맹인성책 내어주시며.

0: 이 중에 신맹이는 이 별궁으로 모시어라.
1: 아.
0: 내관이 영을 듣고 나가 심학규 씨 신맹인 아 신맹인이 나오시오. 어. 심학규 씨 신봉사 듣더니
1: 어.
0: 거의 신맹인이고 무엇이고 배고파 죽겠구만.
1: 그러지.
0: 술이나 어서 앉아주대.
1: 아.
0: 아 술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올 것이니 얼른 이리 나오시오. 그 실없이 여러 가지 꽂준다.
1: 그려.
0: 그렇게 줄 테면
1: 어?
0: 내 성명이 심학규요. 그런디 어찌서 꼭 해필 날만 찾으시오. 상을 줄지 벌을 줄지 모르지만은
1: 어?
0: 위에서 신맹인을 모셔오라 하셨으니 어서 들어가십시다.
1: 어?
0: 신봉사 듣더니 나 일이 될 줄 알았어. 놈요 걔 죽을 때 잘 찾아왔다.
1: 어?
0: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 이 잔치를 배설키는 나

주나? 아. 에라, 내가 더 사람 무엇더리. 갑시다. 주량맞게 당도하여 신맹이 내령이오. 황후 자세히 살펴보시니 백수 풍신 늙은 형용 슬픈 근심 가득 찬 게 분명한 부친이라. 황후께서 재중하시고 아무리 진중하신들 분명 철현을 어찌오리. 심황후 동보하라 산호 출염을 거쳐버리고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버지 한 번을 부르더니 다시는 말 못하는구나. 신봉사 부재불가 이 말을 들어놓니 황후인지 궁녀인지 곧본 사람인지 누군 줄 모른지라 만눈을 희번쩍 희번쩍 번쩍거리며 엥 아버지라니.

만면하여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임당수 빠져 죽은 불교여식 정의가 살아서 여기 왔소 신봉사의 말 듣고 에이 이게 웬 소리 이것이 웬 말이냐 신청이라니 죽어서 혼이 왔느냐 내가 죽어 죽음을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것이 웬 말이오 죽었는 내 딴 신청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어디 아이고 이놈의 눈이 있어야 보지 아이고 답답해

팔자가 어디가 보였느냐. 이때 용궁신녀 용왕 분부인지 신봉사 허둔 눈에다 무슨 약을 뿌렸구나. 뜻밖의 정학배가리 황극절에 왕래하며 구색체운이 두르더니 신봉사 눈을 뜨는 게 아이고 어찌리 눈가시 근질근질하고 이렇게 삼삼삼삼삼삼 하냐. 어따 이놈의 눈 좀 떠서 내 딸 좀 보자. 이놈의 눈

아니, 여기가 어디요? 신봉사 눈뜬 바람에 만좌맹인과 각처에 있는 천하맹인들이 보다일시의 눈을 뜨는디. 만좌맹인이 눈을 뜬다. 만좌맹인이 눈을 뜰지 전라도 순창 담양 세갈 못 뛰는 소리라. 쫙쫙쫙쫙 하더니만은 천하맹인이 일시의 눈을 뜨는디. 석 달러를 큰 자치에 먼저 와서 잡내하고 내려간 맹인들은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병들어 사경돼야 푸득이 모두 맹인들도 집에서 눈을 뜨고 미쳤다. 아무 못한 맹인들은 도중에 오다 눈을 뜨고 천하 맹인이 일시에 눈을 뜨는디.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해내다가 뜨고 성내다가 뜨고 웃다 뜨고 웃다 뜨고 힘써 뜨고 애써 뜨고 떠보드라고 뜨고 시원히 뜨고 이러다가 뜨고 앉아 놀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버텨 뜨고

되었는지 그 뒤부터는 심청가이 대문하는 소리만 들어보아도 명치백개 백대 깨고 다리끼 삭사는데 빗대 서고 눈곱 끼고 원시 근시 굳이 눈도 못 온다.

0: 해왔던 27년간의 시간들이 약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좀 시청도 너무 높게 잡고 좀 오바한 것 같아서 아 1등은 못하겠구나.
1: 처음으로 이렇게 1인 창극이라는 걸 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시간을 계산 못할 정도로 정말 잠 안 자고 연습했습니다. 저의 그 두려움을 이제 쭈구리로 약간 표현을 했는데 쭈글쭈글한 모습들을 보고 즐거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성된 무대를 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비트 주세요! 아! 그때요! 한적한 시골 소리꾼 박현영이 난생 처음 1인 창극을 한답시고 오늘 이 청춘극장 무대에 서기까지 그동안의 불안했던 마음을 털어내어 보는 뒤 그 모습 참 가관이었겄다. 제 입장 쭈구리! 도짜 망짜 망짜 도짜 도짜 망짜 망짜 도짜 도짜 망짜 망짜 도짜 도짜 망짜 망짜 도짜 짜짜짜 짜짜짜 짜라짜짜짜짜짜 짜짜짜 짜짜짜 어서가.

그래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그래 가자 어서 가자 그래 가자 그래 나 겁쟁이다 한여름에 오돌오돌 손과 발이 차디차다 굳어진다 몸뚱이가 도래진다 내 얼굴이 감기인가 급체인가 알 수 없는 노하디라 에어컨이 문제인가 놀라신다 깊은 한숨

0: 가자 어서 가자 그래 가자 어서 가자 그래 가자 그래 나 겁쟁이다 손과 발이 저려오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언제부터 불안했나 몸둘바를 모르겠다 감기인가 급진가 알 수 없는 노환이라 에어컨이 문제인가 몰아신다 깊은 한숨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쪼그라드는 게 아 이상하게도 떨리는 게 아 참 그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게 다 이 방송국 놈들 때문이에요 자 갑니다 제2장 또 쭈그리 쿵쾅 쿵쾅 쿵쾅 쿵쾅 쿵쾅 쿵쾅 요동친다 아, 작아진다 요동이 진다 작아진다 쭈쭈쭈쭈 쭈쭈르 쭈쭈 얼씨구나 쭈쭈구디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자다가도 눈이 벌떡 한다고는 했지만은 잘한 건지 모르겠다 헤이! 몰려드는 두려움에 들리는 것 심장소리 근거 없는 자리감이 속절없이 무너진다 쓰러진다 자빠진다 긁혔다 아프다 찔렸다 긁혔다 긁혔다 아프다 찔렸다 쓰다리다 아 쓰라리다 긁혀보셨어요? 긁혀보셨어요? 나 지금 굉장히 많이 긁혔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나가서 개망신다가 어떡하지? 아 그냥 지금이라도 안 한다고 할까? 아니지 근데 그건 자존심이 너무 구겨지는 일 아닌가? 아니지? 근데 또 자존심은 원래 폈다 접었다 하는 것 아닌가?
1: 쉬고
0: 그래 쳐라
1: 쉬고
0: 펼쳤다 구겼다 펼쳤다 구겼다 펼쳤다 구겼다 접었다 펼쳤다 구겼다가 펼쳤다가 접었다가 구겼다가 펼쳤다가 접었다가 구겼다가 그래 나 원래 쭈그리였어 그러니까 제가 아니 방송국 사람들 말이 홀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제가 이 전통판 소리만을 고수하던 소리꾼인데 아 이거 참 만만치가 않네요 계속 갑니다 3장 쭈그리
1: 얼씨구
0: 여기 지금 나 어디에 나 지금 여기 어딘가 눈앞이 깜깜하다 저 하늘이 생노랗다 빙빙 둔다 저 하늘이 떠오르는 모습 하나 스쳐가는 기억 속에 어린 시절 듣던 노래가 날 부르네 이곳으로
1: 아, 얼씨구,
0: 결국

0: 치와자 좋구나. 헐씨구야 절씨구야. 그래 여긴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할 판이다. 그래, 이미 엎질러진 물, 이 낯선 소리가 날 부르는데 아니 갈 수 있나? 낙장불입, 그냥 신나게 미친 듯이 즐겨나 보자. 숯불기도 쌓인 먼지 하늘 위로 털어내고 뭉개구름 피어올 얘네 꿈도 피어올 덩충강충 뛰어보야 높이 높이 뛰어보야 거친 숨을 몰아쉰 나 꿈을 안고 여기선 나 살판인지 사판인지 오늘 이곳 소리판에 분명한 걸 오직 하나 여기 내가 살아갈 판. 감사합니다. 김까지 씨입니다. 안녕하겠습니다. 관객분들하고 눈이 맞추어지고 또 호흡을 같이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1: 저는 원래 상담 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인데 오늘만큼은 진짜 소리꾼처럼 보이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한복 중에서도 가장 예쁜 걸로 골라왔고 가장 소리꾼답게 꾸며봤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감기의 싸움에서 소리를 거의 쉬었어요. 없는 힘까지 한번 짜내가지고 이 무대 최선 다해서 끝내보겠습니다. 소리꾼 이혜진의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2: 그때여 심황후 석 달 열흘 맹인잔치를 배설하여 놓고 부친을 기다리는 뒤에 그때여 심공사는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근근부지 지내갈 때 토화동 백성들이 심소저효

0: 낼제
1: 아우씨
0: 우릉 촌승상 부인도 망사대 곁에다 다루비를 세웠나니 비문의허였으되 살신성인 행선허여 살신성유행선거

0: 여기 이 나와.
1: 아유 제
0: 이루어트 비문을 허여 세워두니 오고 가는 행인들도 미안이 슬퍼랴 신봉사도 딸 생각나거든면 거든더든 길을 물어 망사들을 찾아가서 비문을 안고 우던니라. 이를 또 신봉삼바음이 살란허여 집행막대 흩어집고 더듬더듬 다루비를 찾아와서 아가 정아

살기도 나는 귀찮고 눈뜨르기도 내 사시다 비문 앞에가 어떠하자 대용골치도 굴며 머리도 찢고 가상광광투

여튼 낮이면 강도애가 울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 울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디 그때여 신봉사는 사고 묻힌 수족이 없어 한 여인을 구하려고 하는디 마침 그 근촌에 사는 묘한 여인이 있난디 호가 뺑타였다. 신봉사가 딸 팔아 전곡간에 두고 산단 말을 듣고 동리 사람도 모르게 자원 출가하여 신봉사와 사는디 이에 몹쓸 뺑덕이네가 신봉사 가산을 먹성질로 망하는디 꼭 이렇게 망하겄다. 쌀 퍼주고 떡 싸먹고 해주고 고기 사기 허허허허허허 엿 싸먹고 닭고기 일랑 돈을 사 정주 닭주 모두 받아 저 혼자 실컷 먹고 시원한 정자미 배구통 벗고 낮잠 자기 사시장처 밥을 안고 이그 집에가 바쁘지게 곧큰 종강 여인 여자 보면 대외하고 남자 보면 방구도 빈담배 때 손에 다 들고 보는 대로 담배 정기 이돈저돈 모두 받아 조석으로 술 받기와 상하춤 머신들과 팔잡고 춤추기 이웃집에가 욕자러고 초상집에가 쌈자러고 참자면희 갈기와 배긁고 발목 떨고 한밤중 후룽 울고 오고 가는 해긴 다려 담배 달라 실렁어기 빗죽어면 빗죽하고 빗죽어면 빗죽하고 희끗어면 해끗하고 해끗어면 희끗하고 남의 혼인 허려하고 단단히 믿은 난디 해담을 차러기와 신부 신랑 잠자는지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문 앞에 들어서서 손뼉 치고 이내게 부리야 신봉사

0: 주를 모르고 어떻게 탁정이 되었든지 나무 칼로 귀를 싹 털어가도 모르게 되었던가 보더라.
1: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에 관절도 못한 것 같아서 소리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그렇고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2: 아, where are you from?
3: U.S.
2: USA. 예. 아, Mr. Bob, good?
3: Very good.
4: 추리 공연을 처음 보는데요. 좀 뭐랄까 뭐 애절하고 절실하고 재미있고.
5: Es un lugar muy hermoso. Hola, Nika.
2: 자, 드디어 관객 투표 결과가 제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공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손을 한번 이렇게 딱 들어주세요. 요 소리꾼이 1등했을 것 같다 한번 집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이야. 자, 우리 현영 씨가 두 표,
6: 네.
2: 난일 씨가 한 표.
7: 네.
2: 아, 자, 그러면 공개합니다. 네. 자, 갑니다. 혜진 씨가 첫 번째 25표 나왔습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난일 씨 한번 갑니다. 고양이야! 난일 씨가 42표 나왔습니다. 이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미스터 박 갑니다.
7: 미스터 박!
2: 미스터 박! 갑니다! 자, 33표 나왔습니다.
7: 아, 감사합니다.
2: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주 한옥마을 버스킹의 1등은 전주의 딸 김나니!
7: 축하합니다.
6: 감사합니다.
2: 이리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6: 제 진심이 통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요즘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 전주 한옥마을 버스킹 1차는 끝났고요. 이제 2차!
8: 2차!
7: 아쉬웠던 거는 제가 좀 더 성장해가는 쭈구리가 됐어야 되는데 아, 끝까지 조금 쭈구리가 아니었나.
1: 역시 나이 그리고 이 경험을 무시를 못한다는 게 정말 이 소통에서도 그렇고 뭔가 더 자유롭게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보면서 많이 배웠고요.
9: 안녕하세요.
10: 안 받으면 안 되죠?

0: 아직 이거 지금 꼭 먹어야 돼. 오늘 방을 안 잡고 내일 방을 잡아.
1: 그건 뭐. 아니 근데 무한 거북이 당면.
0: 그래서 최소였어.
1: 아니 근데 못 본 사이에 다들 얼굴이 많이 푸석푸석해 보이고 괜찮으신 거예요? 2차 준비 어떠셨어요?
2: 그나마 1차보단 좀 고생을 덜 했어요.
1: 오, 좀 즐겁게 작업을.
2: 아, 즐겁게는 할 수 없죠. 네.
1: 저는 옷이 다 커요. 진짜 지금 벨트를 원래 안 하거든요. 지금 다 옷이 다 커졌어요. 예.
2: 많이 빠졌구나.
1: 혜지 씨는 어떠세요?
3: 저는 아예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지고
1: 2차를.
3: 살이 빠졌다면 제가 제일 빠졌어야 했는데 전 빠지진 않았어요.
1: 아, 아이고다, 아이고야.
3: 저 힘들 때 더 먹어가지고.
1: 아, 네. 그렇구나. 2차는 뭐 어떤 소리꾼이랑 같이 작업을 하셨나요?
3: 국악계의 슈퍼스타.
1: 슈퍼스타.
3: 저보다 학교 선배인 신유진 언니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을 2차 미션을 함께하면 어떨까 해서 뵈러 학교에 왔습니다.
4: 혜진아, 우리 어제도 만났잖아. 근데 학교에서 보니까 또 색다르다.
3: 서울대가 낳은 제일 스타!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신유진 소리꾼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로 뭐 이것저것 시도를 하는 소리꾼 신유진입니다.
3: 일단 언니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전통 소리면 전통 소리, 창작이면 창작. 그냥 모든 장르에서도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4: 또 혜진이는 그 이상으로 전통을 넘어서

0: 뭔가 자기만의 소리,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소리를 하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랑 코드가 잘 맞는 부분도 있고.
1: 저는 이 신유진이라는 세 글자 이름을 지금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든든하고요. 그래서 뭐 기대하는 거? 아, 그냥 언니 존재입니다. 이게 하던 대로 해주시면 저희 팀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나니 씨는?
3: 저는 이제 이라는 이제 바닥 소리라는 이제 창작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한 친구고.

0: 저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1: 은경 씨 없이는 저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이번에.
0: 어디에 무슨 말씀이세요?
1: 그만큼 이제 은경 씨를 저는 믿고 이번에 의지하면서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워낙 은경 소리꾼이 긍정적이고 또 밝다 보니까 만나기만 하면 굉장히 하이텐션이 되는데 이번 미션을 통해서도 또 그런 케미를 또 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0: 나은 화이팅!
1: 현영 씨는 어떤 소리?
2: 저요? 저는 슈퍼스타.
1: 아.
2: 아니고요. 네. 창작 활동 하지 않는 분입니다.
1: 아.
3: 아, 좋다. 그냥 공부가 되겠네, 여기는. 아이. 뭐야.
4: 아, 왜 똑같이 따라 입어요?
3: 아, 옷 뭐세요, 진짜?
4: 제가 먼저 샀어요.
5: 밖에서 마주치지 맙시다.
6: 어, 깨끗하게 입었네.
3: 그래, 나 공연할 때만 입어.
4: 저도 이거 공연할 때만 입어요.

0: 제가 생각하는 은석 씨는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소리를 하고요. 장비 같이요. 약간 적벽가의 장비나 관우처럼 무섭게 소리를 하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고민을 해봤는데 수군가랑 적벽가 이 둘 중에 고민을 좀 해보다가 그래도 우리가 남자이고 상대방들도 적벽가를 왠지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적벽가를 좀 활용해 볼까 합니다.
1: 그럼 형 대사습 받을 때 적벽가를 받았잖아요. 움직이는 걸 받았잖아요.
0: 그렇긴 하지. 아 근데 그건 박현영의 재해석 아니야?
1: 왜요? 박현영의 재해석도 괜찮지.
0: 저에게는 아픔과 기쁨 모두 있는 그런 소리이기도 한데요.
2: 바람이 자차에는 한다. 뜻밖의 광풍이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풍성이 오란 그날
0: 그 전에는 그 적벽가로 실수를 해가지고
2: 돈이 맑게 내려 죽음의 위로가 돼.
0: 저한테는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약간 더맨더머 같은데 소리할 때만큼은 또 테토남의 정석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네, 기대하십시오. 테토!
1: 테토!
3: 아, 남성 소리꾼들끼리 적벽가라.
0: 그렇죠.
3: 그거 반칙 아닙니까?
0: 근데 할 수 있는 게 또 그거밖에 없긴 해요. 네. 보시죠. 네.
2: 주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 앉아 군병 조발을 예비할제.
4: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이풍이 우동 거늘 주유 오숙다림으로 알.
2: 분명히 나를 속였구나. 이 윤동 때에 어찌 동남풍이 있을 소냐?
5: 노숙이 대답하되
4: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도 여이다.
2: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냐?
4: 공명을 지내보니 제주는 영웅이요 사람은 또 왕문자라. 그러한

0: 대자용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말이 맞지 못하야 그날 밤 삼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1: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 풍성이 요란 그날 주요 급히 장대상에 퉁퉁 날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유작 양지각이 폈고 현무를 응하야
0: 서북으로 펄펄 삽시간에 동남 대풍이 일기까지 와제끝 웅족 폭판도 떼게라라라라 전동같이 일어나니 주요가의 모양을 보다 허니만원 건담이 떨어지난지라.
1: 우리 타는 것이 공명에 다 날렘배를 잡아타고 이놈 사공아
0: 예
1: 이 배를 빨리 저어 공명 담배를 잡아야 할망정 말이래 못 잡으면 이 내당 장태는 칼로리 먹을 때 응배여 이 물에 부덩 그래치면 너의 배꼴을 너의 찾으랴.

채 뒤져 뒤져. 공명이 시가문명타 사상이 크기 위여 저기 가는 공명 선생 가지 말고 개 머물러 따의 한 말 듣고 가오. 공명이 호대 소며 너 도도히 나를 살해 마음대 이무하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선생도 본계로 그 나라 들어가서 유공이 말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백보조 따르느냐. 나를 죽여 마땅하나 양호 화진을 생각하고 우리 선생 안유하며 너를 죽이든 방편이와 나소나리라 내보아라. 하는 내 몸 모르고 오는 배 바라보며 백보조

0: 바다가 주는 그 느낌들이 고기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네. 장소 선택을 진짜 잘 하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목도리 하신 것도 너무 센스 있고 한데 도대체 어느 부분이 재해적인 건지.
1: 그러니까 이 원래 있던 거를 또 재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0: 말이 길어지시는 거 보니까 제 흙에 대해서
1: 아 그래서 예. 이제 이 스카프로 약간 근심 뭐 순수 그리고 또 시기 질투 이런 감정들을 아~ 담아서
0: 제 흙은 아니었다. 혜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2: 어 저도 같은
0: 제 해석은 없었다.
2: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1: 에라이.
3: 부의 화근이니 부교부할 며느리다. 서성 전공을 불러 은연히 군무원의 소륙을 안고.
4: 적벽대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5: 바다의 풍경하고 그 노래가 절묘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6: 의상들도 되게 좀 나름대로 돋보였고.
0: 전통 봤으니까 저희 네. 창작을 또 하나 봐야 되잖아요.
2: 장기전 내용 아시나요?
0: 네.
1: 장기전.
0: 네.
2: 거기 장기랑 까투리가 나와서 초반에 콩 하나를 두고 먹느니 마느니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저희는 그 장면을 담았는데요. 그걸 현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장기를 했고요.
1: 기대가 되네요.
0: 네, 기대가 되네요.
2: 그래서 제목은 장기 부부 콩 발견할지. 뭔가 장황한 스토리를 다 보여주기보다는 짧은 부분을 아주 재밌게 빠르게 흘러가는데 중간중간 대사도 나오고 수트인데 아빠 거를 빌려 입은 듯한 장기전이 그게 딱 언니랑 저랑 하면 재밌지 않을까.
7: 장기와 까투리의 그런 서로의 캐릭터 대비 해학적인 면들을 잘 살려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2: 콩콩?
7: 귀여워. 되게 콩송에 잘 어울리는 키트예요.
2: 웃음 사람들한테 더 잘 전달하려면 재미난 것들은 반복을 해가지고 좀 귀에 쉽게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두 여자 소리꾼이 장기와 까투리를 맡아서 얼마나 재미나게 표현을 하는지
7: 저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2: 와하 이팀
7: 1등 하자!
2: 저희 팀이 가장 공을 들여서 많이 하지 않았나.
0: 저희 팀이 제일 또 잘하지 않았나.
4: 또 뽑아야 돼?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8: 오늘은 바로 그 세 번째 미션으로 다른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0: 영화를 보는 듯한 신기하기도 하고
1: 매우 흥분했습니다.

0: 이 상자 안에는 제 오랜 친구의 지난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단히 자리 잡고 꽃피울 수 있게 온 힘을 쏟았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이쪽을 좀 더 당겨줘.
0: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나누는 공연예술 전문극장이 되었습니다.
2: 덕분에 저희 공연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0: 빛나는 예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죠. 친구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어린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도

0: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친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입니다.
1: 전통적인 무대 형식에서 벗어나서
0: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을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예술을 키우는 든든한 후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과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까요.
2: 될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0: 시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예술가의 삶과 기억, 그 속에서 시대를 이어온 가치를 찾아내는 일,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영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친구는 예술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친구는 장르와 배경을 뛰어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1: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2: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3: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4: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0: 제 친구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0: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3시간마다 모기 기피제 뿌리기 야간 활동 시 밝은색 긴옷 착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더욱 조심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말라리아 걱정 없어요.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의 가혜란입니다. 선조들의 풍류가 느껴지는 공간이죠. 국립국악원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다양한 국악계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와 우리 음악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국악박물관이 최근에 새 단장을 하고 재개관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음악의 역사를 둘러보면서 그 속에 담긴 멋과 신명도 함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국악계에서는 명창반열에 오른 소리꾼들이 기량을 겨루는 경연대회가 열려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독도사랑 국악사랑 대한민국 국창대회, 그 영광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시죠.

0: 많은 참가하는데 고심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권고도 있었지만 후배들에게는 선배들도 이렇게 열심히 도전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또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께는 47년간의 저희 소리를 한번 재평가 받고 싶은 생각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니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희 선생님께서 늘 저한테 저는 너는 목이 약하니 남들 한 번 할 때 너는 10번, 20번 그렇게 해야 좋은 목을 가질 수 있고 또 동조제 소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큰 상을 국장상이랑 상을 받고 보니 그 선생님 생각이 새록새록 나고 그 선생님 말씀이 더욱더 생각이 납니다. 진정한 소리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에게 나와 같이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완숙한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느끼고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보다는 못돼도 선생님 버금간다는 소리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께 동조제를 참 잘 이어온 천상 소리꾼이다는 소리를 저는 꼭 듣고 싶네요. 동조제 그 적벽과 완창을 또 꼭 하고 싶고 무대에 설 수 있는 날까지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때여 신청이 승상 부인 전에 아직 오고 돌아올지 그때여 신봉사론
2: 할 수 없지
1: 적

0: 루어기를 기다릴 제
1: 제 다
0: 배노

0: 옳지?
1: 신봉사 거동본수 소개구라가 벗쪽나서 다던 방문을

못 오느냐? 에이, 이게 어쩐 일인고? 그저 도듬도듬 나간다. 급히 다리를 건너다. 한 발 같이 뒤돌아져 길러보게 찬물에 미친 듯이 퐁. 아프, 아프. 아이고, 사랑 중리. 나오라면 미끄러져 부진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지. 신부사가 몰래요. 못 눈을 희번쩍 번쩍거리며 아프, 아프. 아이고, 도와둔 심학교 중리.

우리의 전통 문화가 더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뿌리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요즘 공연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관객의 평가에 따라 우수작을 선정하는 경연대회 형식의 공연이 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무대를 전해드립니다.

만고 영웅 호걸드라 초한 승부 드러보소 저딘 지용 부지

0: 사나 십사면어 돼지 눌러치고
1: 가축제
0: 첩패왕을 잡으랄제 천하 백마 두어수는 계신 표모 한신이라 대장단접 비건조 천하 좌우를 호령할제
1: 가축제
0: 음양성곡 음안길과 평성도 500미를 거리거리 폭병이여 두루 두루운 배보이기라
1: 가축제
0: 유교만은 이제거는 배왕놀이인 홀대 산자를 놓는 장자방과 개명산 주야워도 옥동수를 슬피 부르 그 노래에 허여쓰되
1: 가축제
0: 소축은 저기 분바모 하랄로 보다리 박다 울고 가는 저 기록인 난 개그 수신보를 도돌인 듯
1: 가축제
0: 윤방말리 사지 주어 전지가로 헌적군사야 너희 폐왕 쇠군하여 전장어 죽을 때로구나 으르가볼 고쳐 입고 달랜 창검 빼어 드디 정금같이
1: 알쓰고
0: 중한 몸이 전장구고 혼이해주리오 구나 너희 딸 두어서 고향 수이 가서 부모님 모시고 처자도 너를 받들

옛 예인들의 모습에서 풍류를 즐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풍류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술혼이 우리 음악을 발전시킨 밑거름이 됐을 텐데요. 지난 수요일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동네 한량이라 불리던 문정원 선생께서 별세하셨는데요. 선생께서는 중요 무형문화재 동네 야류의 명예 보유자이자 동네 학춤과 동네 한량춤의 명인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춤꾼이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덟 번째 춤판은 동네에서 모신 문장환 선생님의 입춤을 보시겠습니다. 문장환 선생님은 6월 제3회 명무전에 모셨던 분으로 동네 야유의 중요 무형문화재이십니다. 입을 딱 다물고 가락을 잡아 담담하게 춤을 지켜나가시는 문 선생님은 67의 나이가 되셨습니다. 문 선생님의 입춤은 동네 기방의 선비의 멋과 동네 야유의 거드름춤에 젖어 춤을 풀어가시며 남자춤의 잠잔한 멋이 흐르는 특색있는 춤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춤을 내실 분은 장구의 오명숙 씨 그리고 국립국악원 민수각 반주단의 합주로 보시겠습니다. 문장환 선생님의 입춤을 보시겠습니다.

0: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우니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에

0: 세계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촌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지누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 소리 같아.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0: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0: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2: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어?
1: 하늘 위 새 친구가 풍이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0: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날 다시 사촌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1: 와, 벌써 저녁이네. 어?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2: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2: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1: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1: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2: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보일 듯 말 듯 숨어있는 정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명옥환이죠.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지었는데요. 담장 없이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자 앞뒤로 네모난 연못 두 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뒷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정자 앞, 작은 연못을 거쳐 다시 아래쪽에 큰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옥에 부딪히는 소리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배롱나무를 심어서 더운 여름날 화려하게 핀 붉은 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죠. 눈부실 만큼 푸른 산과 하늘 사이로 붉은 빛을 휘감은 꽃나무가 가득한 곳. 명옥혼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 아래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0: 세찬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의연하게 꽃을 피우는 선비의 절개를 닮은 꽃. 여름철 붉게 피는 배롱나무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늦여름에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부르고요. 정원이나 서원 같은 선비들의 공간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양반나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한여름, 100일 동안 피어나는 붉은 배롱나무 꽃을 보고 시인 이성복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0: 들어갑니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해서 한 바퀴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이마꼬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좋습니다.
1: 연극도 하고 여기도 공연도 하니까 나한테는 이제 추억이고. 소중히 간직한 추억
2: 불타는 정열 속에서 술목 한 마리 하면 그렇잖아. 처음부터 그냥 먹다 마면
3: 마로니에 공원은 뭔가 상징적인 공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딱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4: 청춘들이 도전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고 누구나 뭐 노래, 연극, 퍼포먼스를 도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5: 잘해보자. 파이팅! 한번 손 모으고. 하나, 둘, 셋. 파이팅!

베이스의 이시용. 아유, 예의도 발라요. 네. 태금의 최관용.

경우도 있는데요. 네, 다음은 건반의 김기상. 아, 네, 좋습니다. 저는 소리로 울리고 웃기는 보컬의 박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국악이 기본 DNA지만 레게, 라틴,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를 다 가져다 붙입니다. 약간의 퓨전 국밥,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소리는 한국적인데 어디서든 먹히는 그런 맛을 낸다고 할 수 있죠. 퓨전 국밥, 어떤 맛일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국악에다가 레게, 라틴, 힙합까지 오늘 맛있게 말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연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

다들 너무 잘 지으신데요. 그러면 뱃노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기여차 디여차

여러분 어떠세요? 잘 듣고 계세요? 지금 저희 펀소리꾼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바로 이곳! 이곳이 어딜까요? 마음 울적한 낮에는 거리를 걸어도 좋고 또 한편에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젊음의 공간입니다. 예술가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해온 이 역사적인 공간에서 퓨전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뜻깊은데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나중에 이 공원을 또 지나가실 때 저희 펀소리꾼과 함께했던 이 순간 다들 기억해 주실 거죠? 다음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리랑을 준비해봤어요. 그냥 아리랑 하면은 또 저희 펀소리꾼이

아니죠. 홀로 아리랑을 보통 많이 아시는데 저희는 함께 아리랑이라는 아리랑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서로 따뜻한 빛이 되어주자 이런 마음을 담았으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팀이 퓨전 국밥을 만드는 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통은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다시 불러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우리의 소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판소리도 새롭게 재창조를 해봤는데요. 힙합과 한번 콜라보를 해봤습니다.

0: 던져놓고 받아먹고 요렇게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한번 판소리 랩을 나 한번 체험해보겠다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아까 목청이 좋으시더라고요.
1: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0: 비슷한데요? 네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1: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0: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좀 더 길게 해볼까요? 저랑 같이 시작!
1: 던져놓고 받아먹고
0: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잘하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타월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 가문의 영광입니다.
0: 예, 한번 찍을까요?
1: 일수 네가 찍어라 빨리.
0: 일수 씨 찍어주세요.

세상만사 허망허구나. 흐히 하하. 웃는다 해도 속마음은 시름이라. 이 몸은 광대라 세상 웃기려 장단 맞추건만 사람의 인생은 웃음 뒤 눈물이로다.

0: 감사합니다. 사연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곳곳에 QR코드가 있는 배너가 있어요. 어떤 내용을 남기셨을지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연을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 안전한 BGM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질문 받았는데요. 마로니의 공원에 대한 추억 혹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연히 병원 진료를 끝내고 터덜터덜 걷다가 국악 소리에 이끌려서 왔는데 퓨전 국악이 너무 좋다고.
0: 정말요?
1: 오늘 저희도 공연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기억과 추억 꼭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로니의 공원 아까 병원 진료 끝나고 오셨다고 했는데 자주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2: 1년에 한두 번 정도.
0: 1년에 한두 번 정도.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2: 네.
0: 네, 오늘 이렇게 병원 온 김에 이렇게 저희 공연으로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너무 좋아요.
0: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두 번째 질문, 판소리꾼에게 궁금한 점.
3: 생각나는 공연 일담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이라고 하는데 보컬의 박유민 씨가 훨씬 더 잘 알 것 같아가지고 박유민 씨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0: 공연 행사할 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가끔 음향 사고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베이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베이스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이 베이스가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없이 그냥 손싱크만 했다는 그런 후문이.
3: 그걸 얘기한다고.
0: 기억에 남으시죠? 네. 닉네임 리듬 타는 제이지님. 헌소리꾼이 국악으로 편곡하면 좋을 노래 한 가지. 저는 조용필 선생님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아, 이 곡 너무 명곡이죠. 국악 특유의 한감 멋을 입히면 훨씬 더 깊고 울림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꼭 한번 커버를.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역시 딱 누르면 바로 출력되는 아주 노래방, 살아있는 노래방 기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해서 저희의 너튜브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의 오리지널 곡인 눈치코치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즐거우세요.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어느덧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죠? 마지막 곡 준비하기 전에 멤버들 소감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1: 딱 2년 전쯤에 이 자리에서 공연을 저희가 같은 자리에서 했었었는데요. 그때도 되게 따뜻한 호응으로 많이 맞아주셨어서 저희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오늘도 아주 호응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2: 핫하고 너무 젊고 너무 힘찬 응원 여러분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공연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3: 앞으로도 마로니에 공원에서 또 공연할 일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전기 오늘 잘 들어와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전기.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기산 씨 한마디 해주시죠.
4: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겁고요. 어? 이거 국악 맞아? 이런 놀라운 경험을 드렸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곡 안예은의 봄이 온다면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박수.

0: 현장 체험학습 왔는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공연 보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1: 그냥 간지러웠던 하루에서 왠지 선물 받은 느낌?
2: 여기서 생기 발랄하는 걸 보고 정말 살아있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3: 우리나라에 이런 팀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고 세계적으로도 좀 유명해져서 우리나라의 이 좋은 음악을 널리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2: 조선 버스커스
3: 딴소리꾼
4: 파이팅!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최수연이는 소리가 든든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원시원한 면도 있고 발성이라든 게 그래도 올바르게 하고요. 그래서 믿음이 가고요. 그래서 아주 든든합니다.
1: 회용문화각사는 갑도가급을 마련할 즉 왕십리 정유유 동궁 알리는 백호로다.
2: 이 잡가 같은 경우는 전문 예능인들이 부르는 소리예요. 긴 호흡을 필요로도 하고요. 다양한 목을 그 안에 다 구사를 해야 합니다.

0: 오늘 공연은 저희 스승님이신 이춘희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하는 공연이에요. 네,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그때는 제가 운전을 그때는 못하고 선생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옆에서 저는 이제 보좌를 하곤 했죠.
1: 아니, 나 지금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바깥에서 기다릴까 봐 지금 막 나가는 길이야.
2: 아, 정말요?
1: 9시에 왔거든.
2: 왜 일찍 오셨어요?
1: 목 팔아야지. 주세요. 내가 너 배고플까 봐 빵.
2: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보유자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공연을 해야 되는 공연이 오늘 저 기획 공연이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수자들, 저의 제자, 큰 제자, 작은 제자, 막내 제자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만약에 또 하게 되면 또 이수 받는 그 제자들이 또 합류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많아요.

0: 띠가
1: 반 거.
0: 아, 그거.
1: 그 붕어 깔때기.
0: 그래.
2: 이 오줌 찐다.
0: 이거 알지? 찻쌍.
2: 아.
0: 어, 이거를 항상 잊어버리고 그냥 가야 되는 거야.
2: 아.
3: 어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화초를 하나 난을 하나 누가 갖다 줘서 길러봤대. 네. 맨날 물 줘야 되고 그거 신경 써여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이거야.
1: 애들 벌써 왔네.
2: 안녕하세요.
1: 아이고.
2: 진짜
1: 나 실도 안 갔는데. 나
4: 11시간
5: 최수연 씨도 10년 전에 이제 그 나비란 팀을 같이 활동할 때 맏언니로서 후배들 이끌고 잘 했었어요.

0: 기존에 좀 안 쓰던 그런 뮤지션들이 같이 하면서 비주얼이나 이런 면에서 약간 그런 약간 믹스매치 한복과 어떤 서양 장신구들이나 이런 소품들을 활용을 했고
1: 정말 선생님의 제자로서 공연을 하고 또 소리를 한다라는 게 책임감이 좀 막중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연할 때 아직까지도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2: 이렇게 어서 피서 그렇게 앉자고 이제 앉아

우리 그 잡가 지금 이 지금 오늘 12 잡가 12개라 해서 12 잡가거든요. 그런데 이 잡가는 사실은 미녀보다는 좀 묵직하게 예, 그렇게 가볍지 않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주 장점이거든요. 잘못 자칫하면 이렇게 좀 가벼운 내용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진중하게 아주 묵직하게 꿋꿋하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경기 소리에 최적화된 목을 갖고 있다고 제가 본인 어떤 공연에서도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과 또 후천적인 많은 그 전승 보존을 해감에 있어서 노력하는 부분들까지도 겸한 소리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장난 두 곡을 쳐요.
1: 최 선생님 거를요?
0: 네. 네, 제가 제일 정신없는 날인데요. 네. 오늘 제가 이제 12작가 완창 앨범을 내면서 그 기념으로 오늘 완창 발표회를 하는 날입니다. 2017년에 첫 발표 완창을 올리고 지금이 딱 5년 만인데 근데 지금 와서 또 하려니까 그럼 더 좋아졌어야 됐는데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소리를 하면서 선생님 옆에서 이제 배우고 듣고 또 이번에는 12작가 하면서 다시 또 공부를 했어요.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뭐 수연 씨는 그 자연하고 소리하고를 어우러지게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나는 그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참 좋게 느꼈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게 사람이 잘 울려야 되고 노랫말이 전달이 잘 돼야 되고 뭐 또 모음이 제자리를 잘 찾아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설을 갖다가 감각한 만큼 표현해내는 그 순간이 또 멋있고 좋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거를 만끽하고 있는 거죠.

때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내느냐, 용기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산보다도 더 높은 산도 오를 수 있는 건데,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조금 살아갔으면 좋겠다. 의지 있게, 용기 있게. 그게 어느 순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산을 오르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저는 이 노랫말에서 조금 또 깨닫게 된 게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운사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모국의 문화로부터 단절감을 느껴오신 많은 해외 이방인분들께 대동굿 마더랜드는 한국 문화에 대한 풍부함과 다양성을 체험하고 한국적 정체성을 이해하며 문화적 뿌리와 연결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전통예술 공연 마드랜드는 고대로부터 이어내온 대동굿의 형식을 차용하여 예술화된 한국인만의 상생과 해원의 축제이자 제의입니다. 해외 입양인 분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거와 한국이라는 그런 지역적인 시공간을 넘어서 현대에서의 대동굿의 사회적 기능을 탐색해보려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엄마의 나라에 찾아온 해외 입양인 분들과 우리의 따뜻한 심장의 떨림을 대동굿을 끈삼아 하나로 묶어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동굿은 마을의 수호신에게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참여하고 또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기원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행사이고요. 그래서 그 모임을 위해서 모이다 보면 슬픈 일을 서로 위로하게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기운을 보태주는 그런 아주 뜻깊은 행사이죠. 그래서 오늘 입양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픈 기억은 서서히 치유하고 앞날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대동굿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대동굿을 마을마다 했지만 지금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대동굿을 하는 마을이 점점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전통의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전통 예술의 진수를 맛보도록 저희가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공연은 다섯 분의 전통 예술 전문가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서 꾸미는 아주 특별한 무대입니다. 아, 그래서 축복과 위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굿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우선 세 거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영미 만신이 주시하는 신청올림, 그 다음에 김혜경 만신의 상산마지, 이미영 만신의 대감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박수로 일단 굿을 한번 청해볼까요?

12대 신신명님 주당이야. 서해안 풍어자 식구들의 남녀노소의 주당이야.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각명각성은 타명타성해. 다 묻어들은 주당 따라 들으니 주당이야.

0: 화산 부고님 노당님 아니나요?
1: 그렇죠.
0: 그냥 지구멍에 소를 모는 것 같습니다.
1: 몰라서 그래요.
0: 시간이 짧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구실하지만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1: 멋있다.
0: 그저 입양행인 여러분들
1: 그렇죠.
0: 우리 한국에 와서 좋은 추억만 많이 보고 또 앞으로 입양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게 빌어보고
1: 그렇죠.
0: 받들고 챙겨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1: 멋있다.
0: 한쪽으로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서글프기가 그지없다.
1: 그렇죠.
0: 그냥 누구를 원망하겠나 나라를 원망하겠나 부모를 원망하겠나
1: 네, 그렇죠.
0: 하지만 이정성 그냥 오늘 우리 문화요 우리 어리요 뿌리요 또 우리가 그냥 할머니가 옛날서부터 빌던 그런 뿌리다.
1: 네.
0: 청성동 내리고 지성덕을 낚아서
1: 네.
0: 오는 길에 명걸음 가는 길에 복걸음
1: 옳시다.
0: 재수 열어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도와보고
1: 그렇죠.
0: 또 입양인 여러분들 부모를 만나서 상봉하게 돕고 받들어서
1: 그렇죠.
0: 이정성 내리고 청성동 내리고 지성덕을 낚아 보고 생겨본댄 데라.
1: 네.
0: 아 여보소 뭐 시정시폐가 늦어가니까
1: 네.
0: 그래도 우리 서해안 풍어제 대동구지 들어오고 앞바다도 열두바다 뒷바다도 열두바다 사회바다 그냥 제비선이 다니고
1: 네.
0: 또 위에 비행기가 그냥 하늘로 날아다니고
1: 네.
0: 또 아래는 그냥 기차가 다니고 버스가
1: 네.
0: 다녀도 실을 수 없고 사고 없이 돕고 받을
1: 그렇죠.
0: 때 천하지대 보는 농사요 농사가 잘 돼야 풍요롭고
1: 네.
0: 또 우리나라가 다 풍어를 기원해서 만선하고
1: 네.
0: 도장원해서 그저 외국 타양말리에 수출도 많이 하게 도와보고
1: 네.
0: 입양인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재수여러 건강하게 도와드리리다 받들고 챙겨드리리다. 아, 그렇지만 한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에밀량 소리는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등장이나 들어줍시다.
1: 네.
0: 허여차 하티여차 하 닦아마 매고
1: 연

때가 많으시리. 나라 때가 많으시리. 이 나라 이 백성 지키시는 한양 성내를 지키시는 내대감님 많으시리. 아이고 내 자손들 어디에서 이렇게들 나왔는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 자손들이 아니더냐. 오늘 내가 이렇게 바라보니 하나도 안 예쁜 것들이 없구나. 어디 한번 만져보고 어디 한번 쓰다듬어 보고 싶지만은 오늘 내가 바라보니 우리 자손들이 고된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더냐.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자손들에게 오고 가는 길에 만복 내려서 도와주고 하나하나 다 받들어서 도와줄 터이니 걱정을 하지 말거라.

좋아요.

사대감님이 나르셔서 보니 네. 내 새끼들 모두 다 예쁘고 그렇죠. 모두 다 반갑고 네. 그래 다음 시력에 너희들이 올 적에도 우리 내 나락 대감님이 받들어서 도와주고 네. 해외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네. 그저 다 내가 지켜주는 줄 말아라 네. 갑시다 네.

헤로는 계면년 3월 초 사흘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삼진날이 옵니다. 오늘 이곳 좋은 터 민속극장 풍류에서 신한 식김꽃 성방 집사들이 입양 동포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방 동포 망대님들의 넋을 위로하고 식김 해갈 천도하여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이굿 잔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 입양 동포님들 그리고 그분들을 잘 길러주셨던 입양 가정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린 자식들을 그 못남은 타국에 보내드리고 보내주고 언제나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가셨던 부모님들 이제는 이곳 잔치를 해서 명도 주고 복도 주고 재수 여럿 도우시고 삼재팔란 관제구설 우한질병 잡기잡신 일체 액사를 빗겨가게 도와주시옵고 입양 동포 망제님들을 상등 망제로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라고 조상님 신령님께 지성 정성으로 빈나이다. 주야.

신하 어여신 입양망제 진호 신랑 벗어다가 마상에 걸어놓고 마른 옷을 갈아입고 꽃은 꺾어 머리에 꽂고 입

뛰어 초경 불고 백비단을 한산소매 양손에 갈라지고 수팔년을 손에 들고 세미정자 품에 품고 시왕 가고 극락가야 검은고 풍류소리 세월 간지 모른대로 상등 망제로 모십시다. 에이, 에이.

아래 하늘 풀고 올라가라. 저건 내 성천강 유광 속에 배삼차 떠오더라. 급이 안에 개무어 실렸든가 응계 높게 실렸더라. 응계 잡어 열고 보면 황제 헌원씨 염제 실롱씨 상하백주 하시던 삼신산 불사약이 실렸는디 어여신 입양망제 병석에 들어누워 그 약 한 첩을 못 쓴 거로

다니무 정근이야 해니무 정근이야 이로로 정근이야 오로로 정근이야 저건 내 보량 안에 끝없고가 없는 청청나무 다리 무어 대동강을 청강 다리 무어 그 다리 인도 마소 소구하여 가이 없네 범과 유가는 폐군적이요 준하

왕 가리는 새 왕 가네. 여신단 예방망에 지옥을 지옥을 넣은 그 예지옥에 불탄 달지옥 비지옥

0: 절망 간사지옥의 한빙지요. 절상지옥을 여워갖고 가자 서라 가자 서라
1: 가자 서라
0: 황생극락을 가자 서라 극락세계로 가자 서라 왕가냐 강천벽도 이어지워 서와

대왕 제4대는 송년대왕 제4에는 오간대왕 제5에는 영남대왕 제6에는 변성대왕 제7에는 대산대왕 제8에는 평등대왕 제9에는 도시대왕

손에 수갑을 벗어내고 아래 족사를 다 벗어서 걸렀던 목을 다 끌어서 왕생나게 진장 부산 극락세계로 잘 간다가니 어찌하니가 좋다.

싫어. 하자 갑시다. 자, 우리 불쌍한 입양망대님들 극락세계로 잘 가시라고 우리가 이제 하자글 합시다.

저희는요, 이거 이 상당굿이라고 하는데요. 부여에 옛날 백제 시대에 우리 의자 대왕께서 이제 계백 장군님하고 전사하셨 저기 그 유골들이요 다 흩어져 갖고 우리 저희 운산 고랑이 여러 가정들이 다 계질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나가갖고서 무엇들에 죽어나가는가 걱정을 하는 끝에 할아버지 한 분이 낮잠을 주무시는데 장군님이 백마를 타고 나오시고 내려오셔갖고 우리 장군들을 유골을 다 걷어서 따뜻한 양지다가니 묻어주면은 이 고랑 백성들 계질병을 다 걷어주겠다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유래가 돼갖고 그 백성들 그 유골을 다 걷어갖고 따뜻한 양지 끝에다가 묻어드리고 제사를 지내드렸더니 그제부터는 이 계질병이 다 없어지고 부여 고랑이 다 발전이 되고 운산 고랑이 여러 가정이 다 근심 걱정을 막아주고 했다는 뜻이어서요. 거기에는 할아버지도 모셔 있고요. 복신 장군님도 모셔 있고 토진 대사님도 모셔 있습니다. 그래서 유별나게 모셨다는 뜻에서 별신제입니다. 거기가 여러

우리 자연님 어머니 아버지 고향에 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 다 만수무강하시고 아 내내 근심 걱정 다 우한일곡 환자구선 삼자팔랑 다 걷어다가 저기 서울 한강 무대 다 던지시고 가시고 가정에 가셔서

아유, 춤줄 가르쳐야자도 몸수대기라고 신수대기고 무수대기래서 마음 먹고 뜬 먹는 일 일어서서 그저 만복을 깃들기 시켜 기원합니다.

0: 에 하늘을 베풀고 땅에 울어서다. 이정성도 받으시고
1: 그렇죠.
0: 청성덕 내리고 지성덕을 낳을까. 아, 옛날에 번개불에 붙이던 담배불을 붙이던
1: 네,
0: 신장님들 그저 받들고 생겨보고
1: 그렇죠.
0: 재수운수 열어보고
1: 예.
0: 여러분 입양인들 여기 와서 정체성도 찾게 도와보고
1: 네. 그렇죠.
0: 나라가 발전해서 우리나라 국태민 안 하고 대한민국 발전해서 앞으로는 입양아를 다 입양인들을 보내지 않는 나라가 되게 도와보고
1: 그렇죠.
0: 받들고 생겨볼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1: 멋있다.
0: 그동안 마음 고통도 많고 심적 고통도 많았다.
1: 네.
0: 다 근심 걱정 막아보고
1: 그렇죠.
0: 이렇게 우리 문화를 다 찾아서 또 경청차 오고 구경차 오고
2: 멋있다.
0: 다 여러분들 다 오는 길에 제 순서 열어보고
1: 그렇죠.
0: 마음을 다 깨끗하고 편안하게 도와보고 생겨 받들어 내 나라 주인.

그냥 마음이 많이 외롭다. 서글프기도 하고, 그저 한국에 온게 영광이고 좋기만 하고, 앞으로 좋은 일 있게 도와본다. 걱정 말아라. 여기 근심이 너무 많아. 그냥 힘내고 용기 내고 외로워하지 말고 서글퍼하지 말고. 또 한국에 왔다 좋은 일 있게 도와본다. 걱정하지 마라.

먼 길을 왔어도 수사 났고 액사 났고 구설수가 많다. 그렇지만 이렇게 와서 우리 문화를 접하고 또 그냥 모르는 거를 알고 서글퍼하지 말고 신경성 위장 장애가 있어 속이 별로 편안치가 않아. 건강 조심해라.

0: 사령 삼투 신령 작두 장군이 많이 나요.
1: 옳시다.
0: 그저 대동제. 그저 성황리에 끝나게 놓고 가도의 대동제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사진전도 그저 늘어나는 손님들 구경하는 사람들 만역에 도와서 널리 입양인들이 이렇게 그냥 작품전을 해도 이름나게 돕고 팥 들고 생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또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하느님을 믿으면 하느님의 은총이 있을 거고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거고 또 우리 신령님을 모시면 명가복을 관장할 거고 너무너무 잘했구나. 카도 대동제가 앞으로 일회성이 있으면 이회성에 삼회성에 앞으로 길을 열고 문 열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무섭고 두려웠습니까? 우리 한국의 그냥 모국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에 와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일만 있고 마음도 풀고 마음에 그냥 짐이 됐던 것도 모두 내려놓으십시다. 들고 생겨보고 이정성 들여놓고 그저 정체성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이 바뀌어서 뭐 입양을 70년 동안 보냈다 그러는데 앞으로 입양을 보내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해결하게 도와보고 흔들고 생겨보고 또 입양인들이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의 자손이고 그런데 타국 말리 가서 그 나라의 그냥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게 도와보고 생기고 받들어보고 법이 바뀌어서 입양법이
1: 다 이뤄주세요.
0: 그저 입양인 여러분한테 좋게 즐겁게 마음 풀게 도와보고 생겨보고 받들어본다. 걱정하지 마라. 이 정성 들여놓고 입양인들 되냐 오늘 이렇게 왔다 남녀노소에 그저 말귀는 못 알아듣고 언어는 그냥 제대로 알진 못해도 감으로 알고 음악으로 알고 또 눈으로 알고 빛으로 알고 이정성 들여놓고 다 모두 건강하게 도와보고 팥 들고 생겨본댄데라. 외국 타양에서 연구차 오시고 또 그냥 뭐 구경차 오신 분들도 재수여라 편안하게 놓고 수산한 거 갖고 액사는 거 걷어가지고 이정성 들여놓고선 카두가 발전하게 도와볼 테니 너무 그게 걱정하지 마라.
1: 멋있다.
0: 장군님이 좋다. 장군님 지하자 좋다.

Everyone, come on! Ready?

0: 사모님이 너무너무 좋다.
1: Lucky Rice.
0: 여러분들 마음의 치유, 마음의 병, 또 그저 고독하고 뭔지 모르게 우리가 입양 가서 인종차별 받던 것도 한국에서 보상을 받게 도와보고 받대로
1: 그러니까
0: 너무 걱정하지 마라.
1: 그렇죠.
0: 장군님이만 하면 하마에서 아래에서 네. 그냥 다 보니까 무당 같아. 아 그냥 춤이 마려워서 못 견디는 거 같으니까 장군님이 내려가서 네. 손에 손을 잡고 네. 오늘 한풀이금 원피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0: 목치마를 감싼 듯이 고사빵 곱게 넘겨서 우리 박 감독님 애 많이 쓰고 10만이 드리고 네, 이름 나게 도와보고 정성떡 내리고 그저 건강 지키세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일곱 개요 받들고 생기고 등 이거는 딱 맞아 재수 열어보고 그저 카드하고 카드 대동제 지내고 이름 나고 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뭐가 또 연락이 오가시다 제설해드리리다 받들고 챙겨드리리다
1: 오시다.
0: 아 그리고 여...

0: 여자분들 그저 뒤에 춤추고 싶은 분들 여기 그냥 다 보니까 어깨가 들썩들썩 엉덩이가 들썩들썩 다리가 그냥 이러고 들리고 이래 나와서 춤 같이 추고 오늘 춤을 추어서 살을 푸는 거고 한을 푸는 거고 오늘 푸는 거야 모든 걸 다 풀고 가세요 먼지도 털고 가고 나오세요 그죠 나와서 같이
1: 댄싱 풀고. 타임

그래도 모국의 나라에 와가지고 살도 풀고 흥도 풀고 신도 풀고 또 이렇게 오셔서 건강들 하시고, 그래도 아까 아리랑 불러서 우리 다 같이 아리랑 하면서 끝낼까? 예, 한번 해봅시다. 그냥 아.

아, 아.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운사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해서 한 바퀴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0: 놀아보세!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지역의 불법 점용 시설 신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계곡 불법 시설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위험해요. 자신의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시설은 불법이에요. 만약 해당 시설을 발견했다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한 후 철거.

0: 진행해요. 물의 흐름을 막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1: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은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 정책 공모전. 둘, 명칭 공모전. 셋, 자유의견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QR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지적 게임 차갑지만 신선하게 쌓인 이슬 위 시간은 정확하지 AM 650 더 이상을 넘기면 왠지 느껴지는 죄의식 오늘도 알람 없이 금방 터져버린 눈 각자 위치에서 마구 휘두르는 붓 Yeah I'm the man life shaving 발걸음은 빨라 서울 도시 위를 드러밍 웬만한 말은 이제 내 맘 흥난이지 않아 아직 풀지 못한 것이 있지 않아 사랑 한치 오차 또 없는 머리카락 그 사이 튀어나온 흰머리인가

BPM 95 반복적인 템포 기막힌 변조 내 삶 음악에 대입하고 많은 걸 배워 사람 의리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의 의미도 yeah, I'm still searching to 찾아 흩어진 가락 산조 또 다른 말로 드라마 끝에 내가 가졌어도 네가 떠났을까 정말로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었을까 별이 없어도 서울의 밤은 밝지 차가운 밤을 태워주려 켜진 내 옷상 악마들은 노려 선한 이들의 숨을 주소서 내게 악마를 처단할 힘을 법을 믿는 로마 철학에 맡긴 그리스 중국은 유대인 열정을 믿는 서울인 살아남았단 거 어떤 거 박성주 투탁 피셔 This my answer

깨 남도 회화에 산실로 꼽히는 진도 울림산방, 조선 후기 남정화의 대가, 소치 허련의 화실입니다. 그는 스승이었던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자 고향인 진도로 낙향해 이곳에서 붓을 잡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울림산방은 아침 저녁으로 짙은 연무가 숲을 이른다고 해서 소치허련이 붙인 이름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의 아들인 미산허영과 손자인 남농허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남종화의 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눈이 가는 곳마다 평화로운 절경이 마음을 감싸주듯 한데요. 구름들이운 울림산방이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0: 우라무새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해서 한 바퀴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점점 더 위험해지는 여름.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간 폭염의 수와 열대야의 수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합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신설해 더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0: 전라남도 신안군의 아름다운 섬 도초도. 꽃단장으로 바쁜 오늘의 주인공은 3년 전 귀농한 아영씨인데요. 그런데 아직 마음만큼은 여전히 도시 여자랍니다.
1: 시골은 도시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제가 이미 습관이 들어있어가지고.
2: 이렇게 봐서 이게 숭어고 뭐가 농어고 잘 몰라요. 저 도시 사람이어가지고. 저 이런 거 만지지도 못하고요. 오, 남의 시금치를 다. 아, 이거는 차랑 핸들 똑같네. 아, 이렇게 가면 금방 가고만. 오, 나 이제 배운전 금방 하겠네. 이 바꿔 한번 해볼까? 오, 너무 높게 떴는데.
3: 착륙할 때 살살하라고.
2: 저기는. 쉬었어, 쉬었어. 나 할 만했어. 자, 시금치 들어, 시금치 들어.
0: 도초도의 시금치 아가씨 아영 씨의 귀농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남 신안군 남서부에 있는 섬 도초도. 이곳은 아름다운 다도해의 청정 갯바람을 맞고 자란 시금치와 천일염이 유명한데요. 아영 씨는 이곳에서 시금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 값 좋을 때 얼른 따서 얼른 내버려야지. 기침하죠? 이쁘죠?
0: 지금 한창 수확 중인데요. 12월부터 4월까지가 1년 중 가장 바쁩니다.
4: 뭘 그렇게 물어봐라. 알아서 살이만 살았지.
2: 잘라봐.
0: 잘못 자른 김에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요.
2: 아, 내가 지금 이게 선 보이려고 하나 잘라먹었는데 여러분 잘라면 안 돼요. 저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자른 거거든요. 진짜 그렇게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4: 아유, 근데 허리가 아프요.
2: 아,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4: 아이고, 돈 맞으면 허리 아프요. 인부들이
2: 어마어마 허리 아픈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디.
4: 그럼 이제 쉬었다 해. 노래도 부르고.
2: 아이, 언제 얼마 됐다 벌써 쉰대. 저 옆에서 욕해.
0: 그래도 오늘은 이웃분들이 도와주셔서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5: 시집으로 가야지. 이놈 사업만 한다고 아가씨가.
2: 우리 엄마가 임영웅 좋아하는데 임영웅 나이가 저랑 똑같대요. 그래서 저를 임영웅한테 시집 보내겠대요. 나 임영웅 알지도 못하는데. 임영웅도 91년생이라고 뭔가 그랬니?
6: 아니야, 동갑이야. 생일도 6월생이고.
2: 그래갖고 우리 임영웅하고 나하고 결혼하라고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7: 임영웅한테 영상 편지 보내는 거 아니야?
2: 임영웅 씨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아주 먼 도초에서 살고 있는 양광림 씨 딸님입니다. 저희 양광림 씨께서 임영웅 씨의 정말 엄청난 팬입니다. 한 번도 콘서트는 가지 않았지만 이 멀리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와서 만약에 제가 마음에 드시면 저 데려가셔도 괜찮은데, 아, 우선 엄마 허락 한번 받아볼게요.
4: 아니, 그냥 내가 해서 나를 너를 여기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2: 임영웅 씨, 제가 돈 많이 벌면 저한테 오세요. 자, 우리 이제 일도 끝났으니까 이제 노래 한 자락 하고 이제 집에 갑시다 이제. 이.
5: 좋아요.
2: 네.
0: 노동요 한 자락에 또 피로가 풀립니다.
2: 어디다 들어도 된디? 난 그럼 그냥 가?
4: 아,
8: 사장이 그냥 가면 안 된디.
9: 나 들었어?
8: 나 다 들었어?
9: 예? 나 박철 축제에서 이천 받아요. 사장이 이런 또 이런 돈이야.
8: 와, 엄마 내가.
0: 주문량이 많아 걱정이었는데 여럿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0: 밭 근처에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영 씨가 살고 있는 소신마을은 전체 가구 수가 13가구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1: 무슨 바구니예요, 작은 엄마?
0: 그래서 항상 일손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 오늘처럼 바쁜 일이 있으면 이웃끼리 품앗이를 해주는 것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2: 다영아, 너 닮아서 시금치가 이쁘다.
1: 그것이 옳은 말이에요. 시금치가 나 닮아서 이쁜 것이 맞아요. 주인 닮아서 이뻐야지 맞아요.
0: 아영 씨 랩하는 거 아니죠?
1: 내가 여기서 다 이러고 엄청 늘었지. 나는 나가면 이뻐.
3: 너는 말 빠른지 전혀 모르겠는데.
4: 근데 너 옛날부터 이랬는데 말하는 속도가.
1: 그치 나 그 빠르다 빠른 거 같지 않지 않냐?
4: 지금 살짝 느려지긴 했어.
5: 아 느려진 거야?
4: 지금 살짝 느려졌어요. 지금 당장.
1: 아 왔다 많다. 내 칼은 어디 있는 거?
0: 시금치를 딴다고 일이 끝난 것이 아닌데요. 고객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다듬어 보낸다고 합니다.
1: 지금 또 설비 먹인 게
6: 긁어가지고 흙도 산도 떼고 뿌리도 반듯하게 자르고 또 떼고
2: 계속 한데 소비자 입에 바로 입으로 들어야지 맺는다고.
1: 나는 우리 아이가 지리프.
3: 깔! 작은 엄마 사랑해요. 다 늙어 거의.
1: 어?
2: 느끼노?
1: 느끼네.
2: 뭐 미식가?
1: 우리 노춘님 여사님 말이 너무 심한디요.
2: 아니 지금 이렇게 작업복 입고 일하게 그러지.
1: 그래, 그러지, 그러지.
2: 나도 아직까지 미니스커트 입었어.
1: 오, 또 작은 엄마.
2: 우리 안 났어.
1: 작은 엄마 조심해야 쓰겠다.
2: 난 다리도 다 쉬라고.
0: 도초도에서 유명한 왈가닥 아가씨답게 어머니뻘 되는 어른들과도 어려움 없이 잘 어울립니다. 엄마와 이웃들이 손질하는 동안 아영 씨는 1차로 다듬어진 시금치를 들고 밖으로 나와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합니다. 세척한 후엔 탈수까지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1: 다음 거도 넣고. 방금 약간 자연스럽게 막 무르르듯이 하지 않았나 해서 약간 좀 약간 전문가답지 않았어요? 잘하면 잘한다 얘기합니다.
0: 무슨 일을 하든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는 게 아영 씨의 매력입니다. 오늘은 수확량이 많아서 세척과 탈수에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1: 방금 좀 점스러웠나요? 아. 그래도 이제 물 튀는 거 튀면은 이제 얼굴에 이제 지금 화면에 얼굴이 나오는데 얼굴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지금 집이다. 저게 3kg니까 여기서 1kg 더 담고요.
2: 짜잔, 요게 예쁜 시금치.
1: 요게 시장이랑 마트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시금치예요. 4kg는 소금을 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 제가 알바한 소금입니다. 여기는 염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오메, 끝이 날라간대요. 염전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소금 알바해주고 제가 얻어왔어요. 당당하게

0: 가려고만이.
1: 아유 안 가도 돼요. 시집 가서 못 합니까? 내가 웬만하면 일찍 갈라 했거든요. 원래는 나도 시집을 일찍 갈라 했어. 에이 어미 못 가겠네 못 가.
0: 여기 와서 볼게. 그것이 아니지.
1: 아이 네. 남자 할 필요 없어. 돈만 필요해 나는.
2: 귀농 전 물류센터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던 아영 씨는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도 오고 무리해서 성대 결절까지 왔었는데요. 그때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부모님의 부탁으로 고향에 내려와 시금치 농사를 지으며 비전을 보게 됐고 2022년 본격적으로 귀농했습니다. 아침 일찍 밭에 나왔는데요. 불청객이 시금치 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1: 어, 남의 시금치를 다. 저거들이 와 안 날려나나 보소. 야! 다 뜯어먹네. 씨. 어디 갔어? 한 번 더 던져볼까? 날라가나? 던져볼까 한 번? 날라가나? 야! 없네? 도망갔나 본데? 소리 난 뒤? 그럼 좀 날라가 들어가자. 좀 날라가. 저 놈들 어떻게 하지? 겨울이니까 이제 쟤네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보다가 먹었는데 아 달다 싶으니까 이제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요게 단시금치 종자를 심어놔가지고 그래도 얘는 이 노는 집에서 보이니까 새라도 보이면 뛰쳐라도 오죠. 근데 다른 노는 제 가게에서 서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새 때문에 여기 다 고생이야 다. 이 죽여먹으니까 이파리 떨어지고 뜯어먹고 다 뜯어먹고 있죠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다 뜯어먹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버려야 돼. 상처난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 양심 있잖아요 여기. 제가 저희씨 근데 여기 또 남의 집이라 또 함부로 또 가서
3: 이게 저 나무에 숨어있네요?
1: 저 나무에 있던 게 지금 딱 저 나무에 그러니까 이 나무에 숨어있다 딱 우리 밭으로 맨날 온다니까 저 또 들어갔잖아 저기. 아, 방법이 없네.
2: 저희씨 요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새들인데요. 허수아비도 세워보고 소음도 틀어봤지만 효과가 없어서 볼 때마다 쫓을 수밖에 없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날 오후 귀농한 지 아직 3년 차밖에 안 됐지만 웬만한 농사일 뿐 아니라 농기구도 능숙하게 다루는데요.
3: 아이고. 트랙터도 할 줄 아세요?
1: 아. 축사를 하는 사람은 해야 됩니다. 저희는 기계가 좋은 걸 들여놔가지고 이 트랙터를 못 몰면 저희는 공알이라고 하는 저 도시분들은 메시멜로라고 하는 저거를 들어 날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그냥 엄마 설명만으로도 제가 배웠어요. 방금 보셨죠? 얼마나 잘 운전하는지. 기가 막히죠. 아니, 잠깐만. 아이, 당황스럽네. 으이씨. 드라이브 했을 때 드라이브 실력, 으이씨.
3: 부신 것 같은데?
1: 제가 그 얘기를 할까봐 지금 약간 뻘쭘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있는 실수예요. 원래 그게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누가 갖다 놨나 몰라. 그게 있으면 안 돼. 원래 공터란 말이에요. 이제 이 소들이 조용해지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어, 벌써 들어와 있니? 자, 먹어. 어, 이거 또 바꿨어. 먹어, 얘들아.
2: 아영 씨는 시금치뿐 아니라 한우도 100여 마리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 일이 끝나면 지금처럼 바로 우사로 달려옵니다.
1: 좀 더 밀어주고 밀어줘야

0: 너는 못 나가고 있어? 고개를 위로 하렴. 위로 올려,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응, 이제 멍청하다, 이. 다른 일 잘못한디. 아, 안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 위로 올리라고. 위로, 위로. 위로. 어, 그냥 머리를 빼버렸네. 그 정도로 바보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어, 바보, 바보.
1: 아영 씨가 다음에 온 곳은 염전입니다.
0: 심지어 소금 가지러 왔어요.
2: 소금 가지러 왔어요?
0: 소금!
2: 무슨 소금이야, 소금 가지러 왔어요?
0: 내 소금!
2: 안타가.
0: 내 소금, 내 소금!
2: 봐봐, 너도 지금 가을이지.
1: 소금도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보내기 위해 가지러 왔습니다.
2: 이런 건 요새는 내가 가져 안 하지.
0: 요즘 기계로 다 해볼지. 이 정도?
2: 예. 가서 그냥 놔둬, 그래. 예. 그만하지?
0: 세 개 담아놓는데, 세 개만. 야, 여기서 현지에서 난 소금으로 보내드리면 또 신한천일염은 알아주니까 요 정도만 가지고 가서 저희 서비스로 가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묶는 거는 나 잘못한디. 돌려. 두 바퀴. 그리고 하나 이렇게.
2: 땡겨, 땡겨, 땡겨. 거기서부터. 땡겨, 땡겨야지.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0: 나와?
2: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네. 하나, 두 분만 돌려서 이렇게 여기다가 손을 넣고 딱 이렇게 해서 당겨 이렇게.
0: 나도 그렇게 한데 안 된디.
2: 어, 네가 왜 안 돼? 다 똑같은데.
0: 어, 무거워.
2: 누가 하는데 지금? 야.
0: 에이, 이것만 이번에 가져갈게요. 저 여기서 여름 내내 알바해가지고 그 알바비로 제가 이거 얻은 소금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기서 제가 직접 다 땀 흘려가지고 한 소금이죠.
3: 아, 그럼 저 소금을 사는 게 아니에요?
0: 이 소금 제가 알바해서 물물 교환 알바해주고 얻어가고. 네. 선생님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
2: 어, 그래.
0: 네, 내 거 소금 잘 갖고 계셔야 돼. 또 가지러 올게요.
2: 어, 그래.
0: 집에 와서 식사하셔 사장님. 네, 만난 거 해줄게. 나 가요.
1: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바닷일입니다.
0: 안녕하세요. 가시죠. 가자.
1: 아버지는 김 양식업을 하셔서 작은 배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아버지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고 합니다.
0: 출발.
1: 육지에서 10분 정도 달려 고기 잡는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0: 아, 춥다. 이쪽은 아직 춥네. 날이 져서 추운가? 엉금이 춥고. 저희 지금 숭어 잡으려고 금을 치러 가는 중이에요.
2: 숭어 찾으라. 숭어 엄청 맛있죠.
4: 지금이?
0: 숭어가 대팔뚝만 하던데요? 근데 저는 회는 못 먹어요. 저는 익힌 것만. 아이고 춥다.
2: 아이고 좋아.
0: 아이고 여기 바람 오지 이렇게 춥대요. 어, 여기는 영한디. 어, 이건 이제
2: 잠깐만 있어.
0: 네.
5: 천천히 넣어, 천천히 넣어.
2: 풀어 줘.
5: 천천히 넣어, 이제 넣어 이제. 넣어 당기지 말고 그냥 넣어.
2: 응, 알았어.
1: 겨울 숭어는 맛이 좋아. 12월부터 1월까지는 자주 숭어잡이를 합니다.
2: 여기 그물에 큰 고기는 다 걸려서 다다른 건 아니고.
5: 어, 됐다.
2: 됐다, 됐다. 나도 그래. 됐어. 됐어.
5: 이러고 있어.
2: 자, 그만.
5: 나도 줄 놔둬.
2: 됐어. 그렇게 안 돼. 저 우로 올라가야지.
5: 아니,
2: 그만. 쭉물 올라가야 되지.
5: 이제 꿈만 잘 주면 돼.
0: 꿈만 잘 꾸면 돼요?
5: 응.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0: 기대를 안 해야 많이 잡지.
1: 무사히 그물을 치고 내일의 만선을 기대합니다.

0: 며 기분 좋게 돌아옵니다.
1: 사장님 많이 잡으면 가져가요. 조금만 먹고 가져가. 나는 많이 안 좋아. 계속 먹어.
2: 그래.
1: 춥다. 내일 몇 시에 나온다고요?
3: 10시.
1: 10시? 10시에 나오면 돼요? 9시나 10시에 알았어요.
0: 분주했던 하루가 저뭅니다.

다음날 아침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아침엔 피곤해서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0: 잠에서 깨자마자 먼저 일어난 동물 친구들이 반기는데요. 아영 씨는 고양이 네 마리와 강아지 두 마리, 총 여섯 마리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동물들 밥을 챙기는 일입니다. 여섯 마리 모두 유기견 보호소나 길고양이들을 데려와 키우고 있는 건데요. 버려진 아이들이 안타까워 한 마리씩 데려오다 보니 이렇게 식구가 늘어버렸습니다.
1: 담비, 맹이.

0: 저랑 오빠랑 되게 막 힘들게 여름에 붙였는데 겨울 데뷔한다고 이놈의 새끼들이 저놈의 새끼들이 다 물어 뜯었어요. 다 긁어파고 물어 뜯고 그랬어요. 얍. 얍. 됐어? 잘했어.
1: 아이들 밥을 챙겼으니 이젠 아영 씨도 밥을 먹을 준비를 합니다.
0: 맹맹 가라고 너 가가 가을로 가을로 나가 가 내일도 못 가는 게 내일도 오겠는데 밥 먹는다고 내 곰프라이드 어디 있지? 내 곰프라이드

0: 뭐지? 여자 같지 않나요?
1: 네.
0: 옷차림이 그런가?
2: 밥을 먹어야 지나간다. 그거 먹으려고 그러냐?
3: 아, 그런데 아영 씨, 도시 여자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어, 또 먹는 거예요?
0: 내가 살짝 이해가 안 가는 게 드디어 항상 1인분 기준 뭐 30g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양이 진짜 적거든요. 그게 1인분이래요. 도시 사람들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한번 먹으면 한 4일이면 다 먹어요. 아침마다.
1: 근데 도시 여자라서 시절 보고 도시 사람 이해를 못하시고.
0: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는 도시 사람 같지만 양은 도시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거죠. 너무 적게 먹어요.

0: 아니, 갈기. 몇 시인데? 아, 12시 반이네. 맛있었다. 맹맹. 갑시다, 맹맹.
1: 아따, 아빠, 우리 고기 많이 잡혔을까? 큰 기대하지 말아라. 그래도 몇 마리 잡혀야 뭐 천연치레라도 하지. 앞에 줄 푼가?
2: 응.
1: 알았어.
2: 가자.
1: 내가 앞에 줄 펴게. 앞에 뒤에 거 푸시죠.
3: 어제 쳐놓은 그물을 거들어 출발합니다. 몇 마리나 잡혔을까요? 많이 잡혔으면 동네 분들을 모셔다 숭어 파티를 할 생각인데요.
1: 야, 가라! 숭어, 가라!
3: 마지막까지 야무지게 숭어를 몰아봅니다.
1: 울었다 해놨지?
2: 여기.
1: 어디? 마당 잡아요.
3: 추운 날씨에 나온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철이니 그래도 좀 잡히겠죠?
1: 엔진 꺼.
3: 아버지가 천천히 그물을 끌어올리십니다.
1: 어? 숭어 한 마리도 없는데? 에이, 이쪽이 잡힐 줄 알았는데 이쪽이 없네. 저기까지 아직 좀 남았으니까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보자. 피디님 이렇게 얘기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뭐야, 숭어 한 마리도 없어.
3: 위에서 봐도 한 마리도 없어 보이는데요. 설마 이대로 화탕치는 건 아니겠죠?
1: 걸렸다.
2: 아, 이제
1: 가만있지. 보자. 잡았다. 저도 사실 간잼이 잘 모르는데 엄마랑 아빠랑 간잼이라고 하면 그냥 간잼인 줄 알고 있어. 저 아직 무슨 잘 몰라요. 있다. 숭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숭어?
3: 바람이 매섭게 불어 춥지만 그래도 고기가 올라오니 신이 납니다.
1: 요런 거 대야 하나로, 요런 거 대야 하나로 잡아서 요런 거. 활동만 하지 않나요? 진짜 좀 거짓말 못해서 내 허벅지, 허벅지만 한다고 할 수 있죠.
3: 살이 때라 안 잡힐 것 같아 걱정했는데 그래도 올라와 다행입니다.
2: 천임칠이라 하는 거 하다가.
4: 천임칠을 한 거예요?
2: 천임칠이라 한 거예요.
1: 아니, 나는 고기 이렇게 봐서 이게 숭어고 뭐가 농어고 잘 몰라요. 저 도시 사람이어가지고. 진짜 이런 거 만지지도 못하고요. 요런 거 대야 하나로, 요런 거 대야 하나로 잡아서 요런 거 활동만 하지 않나요?
4: 도시 사람이었죠?
1: 저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에서 오래 있다가 와가지고 이런 거 막 보는 것도 싫어요. 귀하게 커가지고. 아시죠? 딱 봐도 그렇게 생겼죠?
4: 네, 알고 있습니다.
3: 만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식구들 먹을 만큼은 충분히 잡았으니 아버지와 함께 기분 좋게 육지로 돌아옵니다.
1: 뒤로 돌려서 뭐라고?
2: 나다.
1: 한 100마리 늘었나 보다. 엄청 무겁다.
3: 집에 오자마자 생선 손질을 시작합니다. 회를 손질하는 건 언제나 바다 생활 베테랑인 아버지 담당인데요. 식구들 취향에 맞게 숭덩숭덩 큼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썰어내십니다.
2: 백골이 조업에서 나오는 숭은 훨씬 부드럽고 낙지도 그리고 생선도 그리고. 한 잔 내면 돼.
3: 아영 씨가 특히 좋아하는 매운탕은 어머니 담당이십니다. 시원한 엄마표 숭어 매운탕이 완성됐습니다. 요리에 서툰 아영 씨는 상차림을 돕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매운탕 잘 끓였다.
0: 맛있다. 무슨 맛인데?
1: 숭어 향이 나?
0: 쫄깃쫄깃하고.
5: 저장 맛이야?
1: 저장 맛이 그럴 줄 알았어.
2: 식감 얘기요.
1: 간잼이는 간잼이 맛이 난가? 나 이거 자체를 잘 못 먹어요. 뚜고기 육회도 못 먹고, 회도 못 먹고. 그걸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0: 우리도 또 처음이래요. 초장 맛으로 먹었다.
1: 저 노지 사람이잖아.
6: 도시 사람들 회 잘 먹어요.
1: 그럼 할 말이 없어요.
3: 엄마. 좀 부지런히 움직인 덕에 식구들과 맛있는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바로 소 사료용으로 키우고 있는 작물밭으로 왔습니다.
1: 밥만 부를까?
3: 오늘은 비료 살포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빠를 도우려고 함께 왔습니다. 작년에 오빠가 자격증을 딴 후론 드론을 이용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1: 우와, 잘 날아간, 오! 와, 너 잘 보인다, 이야.
4: 바둑실에서 한번 오긴 오는데.
1: 멀리 날아긴 한다. 이해가 끝났다.
3: 사실 아영 씨가 밭에 온 이유는 비료 살포 작업 때문만은 아니라는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 떨어지면 어떡해. 나 무서워. 이거 너무 비싼 거여가지고.
4: 걱정하지 마.
1: 네가 좋아. 해봐. 내가 흘러내면 돼? 이거 감각이 괜찮을까? 벗을까? 이게 부드럽게 해야 되니까 좀 걱정되네.
4: 떨리다 보니.
1: 나 손 좀 흘려. 나 한번 해볼게. 그냥 쭉 올려도 돼? 이건 힘있게.
4: 보고 어떻게 돼?
1: 오! 너무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뭐 하러 있지? 펌프 한번 눌러?
4: 일자 반등이 맞아.
1: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개십. 아, 내가 오빠 전진을 잡고 이걸로 하려고 하네. 위로 올라가는 거를. 이게 위아래 이것만 쓴다 이거지.
4: 아, 착륙할 때 살살하라고.
1: 저기는. 오빠, 나 착륙할까? 해볼까?
4: 안 돼.
1: 아, 한번 이렇게. 이렇게.
4: 내려.
1: 왜 안 꺼져?
4: 눌러. 시동이 멈출 때까지 누르는 거야.
1: 아, 내리는 거는? 아, 오케이.
4: 그만.
1: 쉬었어. 나 할 만했어. 필기 따고 하면 될 것 같아.
4: 되지.
1: 안무가?
4: 둘이 드는데 원래 이거 혼자 들어야 돼.
1: 뭐 호미 아저씨 혼자 든다고 하긴 하던데. 하나, 둘. 날개 안 접어도 돼요? 접어요? 뭐 들어. 아무것도 아니구만. 자격증 금방 따왔다.
3: 욕심이 많아. 농사에 필요한 것이라면 일단 배워야 직성이 풀립니다.
1: 아이고. 엄마! 장화 여기 있어요. 이거 챙겼어? 장갑 챙겼어? 차에다 다 실었으니까 바로 가면 돼. 엄마 고무장갑 내가 챙겼어요. 네, 나 또 챙겼어요.
3: 주문 들어온 물량이 있어 오후엔 시금치 수확을 해야 합니다.
6: 여기 밑에 많은데 거기서 그냥 따불자. 저 밑에 저기 우리 남겨놓은 데. 잘 자래? 많이 잘 자란가? 그래도 비 맞아서 많이 안 자. 좀 커스텐디? 너무 작아요. 지금 좀 약간 이런 거는 너무 좀 짤짤해서 다듬고 나면 얼마 안 남고. 어떡하지? 저 앞에 거? 밑으로 내려갈까? 밑에 내려가서 갖고 올라갈 왔다 갔다 할 시간이 더 아깝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쁘게 잘 딱 이쁘게 뿌리까지 딱 이쁘게 이렇게 뿌리가 나와야 다듬으면서 뿌리를 다듬는데 이거를 완전 딱 잘라버리면은 이게 다 풀어져요 이파리가. 그러면은 쓰도 못해. 이헤이 지 아짐 내 돈이야 이것이 내 돈. 엄마는 많이 잘라먹잖아. 나는 그렇게 많이 안 잘라먹어.
1: 나 많이 안 자른데.
6: 엄마가 잘라먹은 거 내가 몇 번이나 봤는디? 저거 이제 저것도 해야 돼. 비너스도. 그것까지 비너 6개. 어저께 거.
3: 손질까지 해서 보내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6: 어머. 떨어지고 난리. 가자. 발 타고. 이 정도면 됐다. 얼른 갑시다.
3: 귀농 후엔 사실 도시에서보다 더 바쁘지만 내 일을 한다는 즐거움이 커서 그런지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0: 수확한 시금치를 손질과 세척까지 끝내고 나니 어느새 해가 저버렸습니다. 오늘은 도매용 납품이 있어 서둘러 포장을 하는데요. 시금치 농사 20년이 넘으신 어머니는 손이 빨라 포장을 빨리 끝내시는 것은 물론 모양도 참 예쁘게 담아내십니다.
1: 착 놓으면은 이제 그 엎어져 있던 대로 탁 엎어지고 이제 손도릇을 안 하는데 제가 한번 이상하게 막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와 내가 할 거야 나와 이러가지고 저는 탈수해서 엄마한테 갖다 드립니다. 아, 엄마 완벽해. 엄마 내가 이거를 오랜만에 싸서 그런가? 불편이 없어?
2: 아니지 마라. 이거 하나 하면 못하겠는데. 팔을 누르면 써야지 그러면. 다른 집에 갔더라. 자.
0: 어머니가 손이 빠르셔서 그래도 늦지 않게 포장이 끝났습니다.
1: 저희는 구라개는 안 놔두고 항상 이제 집화장 쪽으로 가요. 먼저 실어지라고. 그러면 좀 더 랜덤이지만 좋은 상회로 갈까 봐. 가격을 잘 주는 상회로 해서.
0: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를 달려 시금치 집화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화장에 도착하자마자 아용 씨가 뭔가를 찾는데요. 사실 도매로 판매되는 시금치가 모두 같은 금액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처별로 다른 금액으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잘 나오는 구매상으로 가는 농가 옆에 물건을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1: 이쪽에서 놔야겠다, 이쪽. 그 가격이 잘 나오는 상회에 이름이 조금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 상회에 이름이 나왔으면 오늘도 그쪽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이름 있던 자리에다가 같이 이제 비슷하게 놓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안 가는 데는 안 가더라고요.

0: 그냥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1: 오늘 도매로 납품할 양은 8kg 상자로 11개. 그러니까 88kg 정도 됩니다. 끝! 오늘도 보람차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0: 물길이 많이 났네.
1: 점점 많이 나네.
0: 응?
1: 물길이 점점 많이 나.
2: 아침 일찍부터 또 아영 씨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배까지 타고 어디를 가는 걸까요?
3: 네.
0: 야.
4: 어디 간다고?
1: 엄마 다리 짧잖아.
2: 전복 양식을 하는 아버지 지인분이 일손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해오셔서 온 가족이 총 출동했습니다. 도초도는 시금치와 염전도 유명하지만 또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청정 해역에서 키운 전복입니다.
1: 엄마, 위에서부터 해도 잘 내려간다.
2: 만능 일꾼 아영 씨, 전복 양식장 일도 자주 해봐서 능숙하다고 하는데요.
1: 고도의 손 기술이 필요해요.
2: 표면에 붙어있는 조개 껍데기 같은 이물질을 떼는 작업입니다.
1: 원래 껍질이 있는데 전복 속살이 붙여졌어요. 이거 내장.
5: 깼으면 어떡해요?
1: 네? 깼어? 저 안 깼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5: 깼는데 드시는 거예요?
1: 먹어야지, 먹어야지.
5: 먹어야지?
1: 팔지를 못하지. 다 했다, 다 했어.
5: 마무리 하고 가야지.
1: 응?
5: 마무리 하고 가야지.
1: 마무리요? 마무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생님, 다 했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2: 판상의 모녀 콤비가 나섰습니다. 박연이 빨라진 속도를 보시고는 아버진 조용히 자리를 뜨십니다. 시금치로 호흡을 맞춘 경력이 있다 보니 전복 작업도 막힘없이 척척 진행됩니다.
1: 논다 놀아! 논다 놀아!
3: 마무리!
1: 마무리! 사장님 오늘 일당 이거예요?
3: 아까 뵀어 오늘.
1: 나 오늘 엄청 많이 했잖아요. 막 저것도 다 날르고 했는데.
3: 그래?
1: 사장님 오늘 전복 좀 주세요. 아 진짜 얼마나 줄 건데요?
3: 많이 줘야지.
1: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럼 바로 들고 가면 쓰겄네.
3: 그래요.
1: 알겠어요.
3: 양파 들고 가.
1: 알겠어요.
3: 야 너 뭐
1: 구성.
3: 야 진짜 헤엄치지 말고 와야 돼.
1: 잘 먹겠습니다.
3: 아이고 고생했어.
1: 안녕히 계세요.
2: 이렇게 서로 돕고 살다 보니 이웃이 가족처럼 친합니다.
1: 이거 이제 2kg 넘을걸? 내가 볼 때 한 이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하면 쏠쏠하다? 쏠쏠하다?
2: 오늘의 전복 요리사는 오빠 태진 씨입니다. 아영 씨와 달리 오빠는 어머니 손맛을 닮아 요리 솜씨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태진 씨가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콤한 청양고추까지 솔솔 뿌려주면 전복구이 완성입니다.
3: 아따, 굴다.
1: 오늘 전복 엄청 굴다. 잘 먹겠습니다.
6: 맛있어.
1: 맛있어. 이거 맛있어. 고추 넣을 때가 누가 있을까? 진짜 맛있다.
3: 맛있어. 누가 넣었죠?
1: 오빠가.
4: 전복은 생으로 먹어야 맛있어.
1: 난 생 거 못 먹어.
4: 청양고추랑 완전 이렇게 더 훨씬 느끼하지 않고 맛있네.
3: 뭉게 아이가 알바를 보러 가고 하는 거야. 있는 게 맛있다.
4: 그러니까 보러 가서 뭉게 더 맛있네.
3: 여기 와라.
6: 안 해. 지금 떼야지 어디가. 빨개. 어렵고. 추려 떼야지. 공을.
2: 빨갛게 온 아영 씨의 얼굴이 어머니 신경 쓰이는데요. 고향에 내려와 함께 농사를 지어줘 든든하긴 하지만 한창 이쁠 나이에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밖에서 고생하는 딸이 마음에 걸립니다. 어머니의 성화에 오늘은 오랜만에 화장을 합니다. 귀농한 후엔 밖에서 하는 일이 많으니 피부도 상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화장도 안 하는데요. 오늘은 마음먹고 꾸며봤습니다. 한껏 꾸미고 오랜만에 외출을 합니다. 도시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도착한 곳은 근처의 한 레스토랑.
7: 오, 피자 냄새. 오, 피자, 피자. 오, 얘 피자. 오, 맛있겠다. 엄청 크네. 라지야? 라지야? 이쁘게 하고 왔어. 난 피자가 너무 먹고 싶다. 선생님, 여기 시금치도 들어가요?
8: 도초섬 시금치가 샐러드 피자로다가 나갑니다.
7: 오.
2: 시금치가 도초의 특산품이라 피자 위에도 올라가는데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아영 씨는 바쁜 수확철이지만 잠깐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야 일의 능률도 더 오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4: 맛있다. 왜 피자가 몇 년에 한 번 먹는 것 같아?
8: 너는 언제 시집 갈 거야?
7: 안 가, 안 가.
8: 아, 왜?
7: 안 가요.
8: 왜 안 가?
7: 난 혼자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9: 아, 내년에 간대서 내년에.
7: 내년에 가나?
8: 내년에?
7: 아, 나 내년에 가?
9: 응, 내년에 간대.
7: 나 가?
8: 내년 몇 시지?
9: 25년에.
8: 와, 매.
9: 거기를 많이 해달라 해준 한 사람 많으니까 아마 내년에 가야 내년에.
7: 중매 거절합니다. 안 봐요, 선.
9: 중매가 아니야.
8: 한 번만 만나 보면 안 될까? 나 엊그저께 여기 손님 중에 누가 한 명이 혹시라도 네. 얘기하더라고.
7: 저를요? 아니면 그냥?
8: 아니 진짜.
7: 저를요? 에이.
8: 누구 있어?
7: 너무 자기적이다.
8: 아니, 너무 예쁘잖아. 차이가 7살이야.
7: 안 돼, 안 돼. 안 돼요.
8: 왜?
10: 37이라 그냥.
7: 안 돼, 안 돼. 5살 차이도 패스.
10: 너 4살이잖아.
7: 너 32이야.
10: 32인데.
7: 40 이후 나이 소개시켜 주실 거면 얼굴이 공유랑 이동욱 아니면 저는 안 돼요.
2: 아무래도 내년에도 시집 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영 씨, 아직까진 결혼보단 일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합니다. 며칠 후.
3: 오늘 배를 한번 운전을 먹었다고?
7: 나 오늘 배 배워갖고 이제 나도 자격증 따야지.
3: 그래 그래.
7: 자격증 따야 아빠가 이제 그래, 푹 쉬고 딸내미가 일 다 할 거다니요. 그렇지. 나 선장 자리 가면 된가? 네. 아이고.
3: 면허를 따야 돼.
7: 면허를 따야지 올해는.
3: 자 배를 이제 띄워야지 배를.
7: 어? 배를 띄워?
3: 배를 띄워야지.
2: 김 양식 일을 하시는 아버지 일을 도우려고 배 운항 면허를 따려고 준비 중입니다.
3: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해야 돼. 여기 키워야 시동이 되는 거야.
7: 응. 이게 돌리기만 하면
3: 돼야 돼.
7: 예.
3: 그러면 이게 빠져나오면 이거 배 시동이 꺼지는 거야.
7: 응.
3: 꺼지지.
7: 응.
3: 이렇게 하는 거.
7: 아, 저기서 빠지면 꺼져버리네.
3: 이 앞으로 밀면 전진이고.
7: 응.

0: 이제 RPM 이게 4천 5천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가는 애들 먼저 하라고. 속도를 자기가 자꾸 느껴야 돼.
1: 핸들은 어떡해요?
0: 핸들은 차 운전하는 거 똑같아.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1: 아, 이거는 차 핸들 똑같네. 그럼 이렇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막 하면 배운전 하는 건가? 내 해볼게. 나와봐봐.
0: 천천히 해야 돼. 나와봐. 항상 이 고리를 걸고 해야 돼.
1: 고리를 걸고 하라고?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0: 그렇게 하고.
1: 걸고.
0: 내 발 앞으로 밀면 천천히.
1: 여기 이렇게 서면 허리가 너무 안 좋을 거. 이렇게 앉아도 된가?
0: 이게 원래 이제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 이렇게
1: 앉아. 이렇게 앉아서 하면 돼요? 오케이. 오우! 이건 자동차랑 똑같다고? 앞으로 전진하려면 이것이 어디가, 여기가 가운데예요? 그럼 이렇게 쭉 가면 돼? 속도 좀 내볼까?
0: 아, 위험해. 천천히 이제 손을.
1: 천천히 가?
0: 오,
1: 조금 올릴게 올라가네. 와마마마, 일하고 잘한대. 와마마마.
0: 이런 거 잘해봐자 아무 필요 없어.
1: 그치라?
0: 좋은 남자는 얼마나 만나.
1: 으아! 가본다. 그 분 갔어. 분 가본다. 기가 막히지요.
0: 답답하지, 답답해.
1: 문 가본다. 문 가본다. 문 가본다. 정리.
0: 현질 구마야이 남자가 없지.
1: 뭐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빠,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 얼굴에 침 뱉는 거야.
0: 아이고.
1: 나 아빠 닮았다고 다지 그래. 드론이면 드론. 트랙터면 트랙터. 배면 배. 저는 못하는 게 없어요.
0: 남자 한 분이 있어.
1: 와!
0: 예원수야.
1: 뭐 배운 적 아무것도 아니구만. 아빠 어디 가고 싶어? 내가 다 알려줄게. 어디 우유도 가?
0: 아니.
1: 우유도 가? 목포 가?
0: 미국 가.
1: 미국 가? 미국은 못 가. 기름 가다가 떨어져 버려. 난 딸을 못 낳고.
2: 오케이.
1: 어머, 난 딸을 못 낳고.
2: 아, 이거 예쁘고 진짜 딸을 낳자. 이거 무셔. 한장하겠네. 요렇게 붙이고 또 이렇게 나오고 딱 붙여갖고
0: 얼어.

0: 동료 작가 소개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알게 되었어요. 저처럼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작가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1: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힘들었던 저를 도와줬던 건 예술인 산재보험이었어요. 출퇴근 시 당한 부상도 산재 인정이 되니까 정말 큰 안심이 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쉽게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2: 공연 소품을 옮기다가 무거운 상자가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3: 촬영 중에 조명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 조명기가 뜨거울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다행히 커피 한 잔 덜 마시자는 생각으로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치료기간의 생활비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4: 작업실로 출근하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최근 현장 취재가 많아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5: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공연의 포인트 안무인 만큼 동작에 열중을 했거든요. 왼쪽 팔에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입과 재활까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거는 미리 가입해뒀던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산재 신청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0: 가입과 신청은 간단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6: 안전한 예술 활동에 든든한 사회 보장.
0: 예술인 산재보험.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0: 아주 앙상블 하바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해서 한번 길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악의 날 행사가 열려 온 국민이 국악의 가치를 되새기고 일상에서 국악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냈는데요. 6월 5일 올해 두 번째로 맞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 문화인 공감에서도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장악원은 조선시대 궁중음악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은 이 장악원의 전통을 이어 개원했는데요. 국가음악기관인 장악원에서 이름을 따 탄생한 창작국악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장악원 악사들인데요. 문화인사이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창작국악집단 장악원 악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전주 한옥마을 거리 공연과 지역 소규모 음악회를 통해 이름을 알리면서 관객들에게 국악의 흥과 멋을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왔는데요. 전북 고창에서 관객들에게 행복하고 따뜻한 공연을 선보인 장악원 악사들의 음악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0: 코앞에서 즐기는 한뼘 고각으로 전통의 흥을 나누고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국악으로 시원하게 풀어낸다. 세상에 위로와 웃음을 건네는 전주의 악사들. 어둠이 내려앉은 밤. 주택가에 있는 지하 연습실에는 밤이 깊도록 음악 소리가 울리는데요. 과연 이 소리의 정체는?
1: 목소리 좀 더 키울까?
2: 네, 아니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들어오면 클 것 같은데.
2: 들어오면 맞춰보시죠. 네.
1: 아, 이렇게까지.
0: 이들은 전주 출신의 동갑내기들로 전주 한옥마을이나 지역 행사에서 우리 음악의 흥과 멋을 전하는 창작 국악 집단 장학원 악사들입니다.
3: 장학원 악사들이라는 팀은요. 원래 조선시대에 이제 장학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장학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음악을 좀 확산시키는데 저희는 기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능에 좀 더 모티브를 두고 저희가 이제 조금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음악으로, 우리 음악으로 좀 더 대중들에게 소통하면서 활동하는 단체가 되자 하면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팀원이 둘은 전주고 둘은 서울이어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늦게 만나는 경우도 엄청 다반사긴 해요.
0: 내일 전북 고창에서 열리는 공연 연습을 위해 모였는데요. 서울에서 활동하는 드럼 연주자 민철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4: 아, 버스가 지금 오신 거예요? 네, 서울 와서 왔습니다. 공연 끝나고, 아 공연이래, 연주 끝나고 지금 합주를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2: 멋지고 좋다!
0: 10년 전 연주팀으로 출발한 장학원 악사들은 공백기와 팀 재구성을 거치며 팀의 색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 왔는데요.
3: 그때는 기타 둘에 퍼커션 그리고 대금 연주라는 저 해서 이제 네 명으로 연주하는 연주팀이었는데, 근데 이제 팀원들이 다 남자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잠정적 휴식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22년쯤 돼서 이제 연주로는 저희가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좀 뭔가 관객들한테 다가갈 때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22년부터는 노래팀으로 저희가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팀원인 채경 씨와 같이 함께 하게 되었고요.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학원 악사들에서 소리와 또 작사를 맡고 있는 임채경입니다.
6: 안녕하세요. 장학원 악사들에서 기타도 치고 이제 뭐 DAW로 트랙 작업도 하는 김태훈입니다.
4: 네, 2025년부터 장학원 악사들의 드럼으로 합류하게 된 드러머 김민철입니다.
0: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창작 국악을 만드는 장학원 악사들. 익숙한 전통 가락에 현대의 이야기와 서양 악기 연주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역은 문화, 예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다양한 국악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게 현실인데요. 이들은 전주에서 국악을 즐길 자리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3: 지금도 네,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많은 청년들이 다 서울로 떠나요. 근데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팀이 너무 적단 말이죠. 또 그 팀을 또 바라보고 활동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이제 후배들도 있을 거고 조금 지역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활동 반경을 여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유명한 대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대회에 진출도 해보고 이런 여러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느낀 취업 전쟁, 일상에서 느꼈던 사회적 단절 등 사회 문제도 음악에 녹여내는데요. 마음에 닿는 공감의 국악에 세상에 전하는 위로를 담았습니다.

0: 만약에 앞부분에 나올 거면은 어. 좀 더 많이 덜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차라리 킥만 치던지 핸만 치던지.
1: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까?
2: 잠깐만.
3: 하나, 둘, 셋, 둘, 둘, 셋.
4: 내일의 무대를 준비하는 시간. 연습실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날 관객을 만날 생각에 이른 아침부터 도착한 고창의 한 농장. 봄나들이 나온 관객들을 위한 야외 공연을 펼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5: 진경 씨 먼저 오셨네.
6: 안녕하세요. 아,
5: 저기 공연장 둘러보셨어요? 오늘 어떨
6: 네,
5: 것 같아요?
6: 좀 일찍 와서 오늘 한 바퀴 둘러봤는데 오늘이 연휴라서 좀 사람이 많을 것 같았는데 좀 없네요. 그래서 관객이 없을까 봐 좀 많이 걱정입니다.
4: 갑자기 내리는 비에 장학원 악사들의 얼굴도 잔뜩 흐려졌습니다. 따사로운 봄바람에 물결치는 청보리밭 대신 실내로 공연장이 바뀌었는데요.
7: 지금 약간 비가 와가지고 많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같이 오신 분들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또 열심히 같이 재밌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8: 어제 늦게까지 연습하시고 네. 나오셨는데 안 피곤하세요?
2: 전혀 안 피곤합니다. 공연한다는 것은 그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이제 힘이 나는 일입니다.
4: 걱정은 되지만 흥겹게 무대를 시작하는 장학원 악사들. 소리에 이끌린 듯 사람들이 하나 둘 공연장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9: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자리 많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곡 천하태평가라는 곡 들려드릴 텐데요.

0: 공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덜 긴장했어.
1: 그래도 처음에 관객이 한 두세 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래도 한 서른 명 이상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중간중간에 힘을 좀 얻어서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2: 앞으로도 관객과 한뼘 거리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음악을 즐기고 싶다는 장학원 악사들.
3: 장학원 악사들은 대중에게 좀 열려있는 팀으로 앞으로 성장하고 싶고 그걸 목표로 좀 삼았고요. 오늘의 우리들에게 좀 위로와 또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게 사실 저희의 좀 지향하는 방향성이고 또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벌써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이제 국악의 날 너무 축하드리고요. 국악이 많이 대중의 곁으로 많이 다가오긴 했지만 조금 더 다가와서 조금 옛날 전통 국악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저도 원합니다. 국악의 날 하면 이제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5: 2026년
6: 6월 5일
4: 국악의 날 화이팅!
2: 공감과 위로를 담은 창작 국악으로 오늘을 노래하며 한뼘 거리에서 함께 나누는 국악의 온기. 장학원 악사들은 오늘도 국악으로 세상의 문을 두드립니다.
7: 네, 올봄 봄나들이 온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 장학원 악사들. 관객들의 미소에서 즐거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활동하는 창작 국악 집단 장학원 악사들은 전주라는 도시가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고 싶어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단절과 청년 문제, 환경 문제 등 우리 시대의 고민을 음악으로 풀어내며 거리와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웃음을 건네는데요. 전통의 선율 위에 현대의 이야기를 얹어가며 국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장학원 악사들. 이들이 연주하는 즐거운 우리 소리 그리고 공감의 가락이 더 멀리 퍼져나가길 응원합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볼게요. 토요일마다 아주 특별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교생이 단원인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는 제천 금성초등학교인데요. 1930년에 문을 열어 올해로 96주년을 맞은 제천 금성초등학교. 한때는 전교생이 1,000명에 육박했지만 인구 감소로 지금은 16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를 살리고 있는 건 바로 국악을 향한 아이들의 열정인데요. 2024년에 부임한 최병일 교장의 제안으로 시작한 국악관현악단. 전교생 16명이 가야금, 해금, 피리 등 악기 하나씩을 배워 지난해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를 창단했습니다. 국악의 날을 맞아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는 제천 금성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8: 전국 최초 전교생 국악관현악단이 있는 제천 금성초등학교. 국악 선율로 폐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마을의 희망이 된 아이들. 우리의 소리로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충북 제천에 위치한 금성초등학교.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도 아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학교로 향합니다.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한데요. 이 개구쟁이들이 학교에 모인 이유는 뭘까요? 토요일이면 학교에서 열리는 특별한 국악 수업 때문인데요. 가야금, 대금, 태평소, 해금, 타악기 등 자신이 선택한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바로 전교생이 참여하는 금성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 단원들입니다.
9: 제가 하고 있는 악기는 대금이고요. 지금 약간 청한 소리가 나가서 마음이 약간 뭔가 맑아진다 그런 느낌이 나요. 좋은 느낌.
10: 꽹가리는 이렇게 탁 치면은 이런 소리가 나고 그럼 여기 뒤를 막고 치면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치다 보니까 여기 타악관 애들 같이 하니까 흥도 나고 막 그러니까 재밌는

0: 저희!
1: 그런데 이 작은 학교에 어떻게 국악관현악단이 생겼을까요? 1930년에 개교한 금성초등학교. 한때 전교생이 1,000명이 육박할 정도로 활기찼었는데요. 현재는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 16명이 전부입니다.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의 변화가 찾아온 건 2년 전 최병일 교장이 부임하면서라는데요.
2: 그 국가무역유산 남사당놀이 거기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같이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수자 선정까지 됐고 2024년도 9월에 금성초등학교로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교육활동을 하면서 우리 음악은 한번 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 악기 하나는 연주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학교를 살릴 방안을 찾던 중 특성화 교육으로 국악관현악단을 선택하게 된 건데요. 최병일 교장과 아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3월 전교생이 모두 단원으로 활동하는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가 탄생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창단 연주회도 개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는데요. 지역사회의 여러 행사에도 참여하며 꾸준히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2: 창단 연주회를 통해서 저희 학교의 국악관현악단 활동도 알리고 또 주변 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호응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학부모님들이 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막 너무 적극적이시고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학교 입장에서는 힘이 더 나죠. 워낙 여기 아이들이 너무 성실하고 착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고 뭐 이럴 때 되면은 본인들 스스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1: 국악 선율로 활기를 되찾은 금성초등학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국악 수업이 열리는데요. 토요일에는 인근 명지초등학교와 청풍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지난해 졸업한 졸업생들까지 국악을 배우러 학교를 찾습니다. 아이들에게 국악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인데요. 매주 서울에서 제천까지 먼 길을 달려오는 열정 넘치는 선생님들입니다.
3: 왔다 갔다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아침마다 설렙니다, 오는 게. 왜냐면 애기들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애기들이 매주 매주 성장이 빠릅니다. 진짜 주마다 성장하는 속도가 그 대학생들보다도 빠르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진짜 크다고 느낍니다, 저는.
4: 저희가 작년에 제 1회 정기 연주회를 마쳤어요. 저랑 이렇게 단체 사진을 다 같이 찍고 5명 모두가 다 저랑 찍은 사진으로 바꾸고 상태 메시지에 막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너무 또 뿌듯하고 애들도 좋아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1: 오늘은 곧 있을 공연을 위해 합주 연습이 있는 날. 물론 여러 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소리를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5: 다시. 자, 다시 가봅니다. 자, 다시 가보자.
1: 아이들은 이렇게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갑니다.

0: 금상초 국악관현악단에는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 셋이 모두 단원인 가족인데요. 피리를 연주하는 첫째 진호, 그리고 타악을 하는 쌍둥이 지호와 가야금을 연주하는 지훈입니다. 집에 와서도 바로 연습에 매진하는 아이들.
1: 지훈이 언니 뭐 배웠어?
2: 언니?
1: 응.

0: 지금 없는데 해볼 수 있어?
1: 조금.
0: 조금?
2: 아들 셋 엄마는 이런 아이들이 기특하고 신기하기만 한데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 게임 삼매경이던 아이들의 일상. 하지만 국악을 배우기 시작하며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차분히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3: 같은 악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다른 데 게임 얘기만 하는데 이제 오늘 뭐 이렇게 배운 거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날에도 지금 쉬지 못하고 학교를 가고 있는데 학교를 안 간단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잠깐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2: 악기를 가지고 강당으로 모이는 아이들. 무슨 일일까요?
4: 학부모님한테 저기 공연하는 날이에요. 강당에서
5: 부모님들 앞에서 하니까 실수 안 하고 싶고 멋지게 공연을 마치고 싶어요.
2: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부모님을 위한 특별 공연이 열리는 날입니다. 어버이날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공연에 앞서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아이들.
6: 엄마.
2: 부모님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7: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니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1년이지만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아이들. 토요일마다 학교에 데려다 주시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7: 이걸로 우리 집 국악이 났어요. 작년에 처음 제정돼서 올해 이게 국악의 날인데 국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힘찬 이제 연주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악의 날을 축하하기 위한 곡 바로 신명나는 신모듬 삼악장 놀인데요. 국악이 가져다준 이 놀라운 변화. 학교에는 활기를, 아이들에겐 자신감, 부모님께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8: 처음 애들이 음악하는 거는 처음 보고 하는데 이렇게 잘해주는 줄은 몰랐어요. 다들은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냥 애들이 학교 와서 이렇게 음악 배우는 자제가 너무 좋았어요.
5: 어버이날이랑 국악날 축하 기념을 해서 좀 좋았어요. 같은 국악인으로서 국악의날 생기니까 좀 자기만의 날이라게 생일같이 느껴지면 좋은 것 같아요.
9: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 음악이니까 우리 음악들을 함께 이렇게 온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바로 국악의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 악기 한 가지는 또 우리 소리 한 자락은 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국악으로 마음을 채우고 세상을 깨우는 해찬소리 단원들.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이 국악 선율을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금성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가 국악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길 응원합니다.
10: 네, 보통 토요일 아침이면 우리 학생들 늦잠 자기 바쁠 텐데 학교에 나와서 연습하는 모습이 어찌나 기특한지 보는 내내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임기보다 악기가 좋고 학원보다 합

0: 숙주실이 더 즐겁다는 아이들. 최병일 교장은 남사당 놀이 이수자로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매주 토요일 아이들과 함께 합주 연습을 해왔습니다. 악기를 가르쳐주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준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부모님들의 노력 덕분에 금성초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가 탄생할 수 있었는데요. 2030년 개교 100주년 기념 공연을 여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국악을 사랑하는 금성초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오는 6월 5일은 국악의 날입니다.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악진흥법에 따라 국악의 날이 지정된 건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국악의 날에도 다양한 행사와 공연들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국악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강은영 과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화인 공감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강은영입니다.
0: 네. 일단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는 어떤 일을 담당하는 곳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는 전통 무용, 전통 음악 이외에도 뮤지컬, 연극, 발레, 클래식, 그리고 현대무용까지 공연예술 전반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0: 네.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한 다양한 일들을 또 공연전통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한국무용을 전공한 어떻게 보면 국악인으로서 국악을 위한 기념일이 그동안 없어서 참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지난해부터 이제 국악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국악의 날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국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악의 날도 법정 기념일로 신설됐습니다. 올해 2회차를 맞는데요. 6월 5일로 지정되기까지 5개 지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하고 또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0: 네. 6월 5일이 국악의 날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죠.
1: 네. 세종실록에 여민락이라는 말이 최초로 기록된 날짜가 6월 5일입니다. 여민락의 뜻은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즐긴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자는 의미에서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0: 네, 올해 국악의 날 슬로건을 보니까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이렇게 정해졌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1: 네, 국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국악이 우리 일상에 뿌리를 내리고 국악을 통해서 새로운 즐거움과 여유를 발견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0: 네, 국악의 날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의 일상에 더욱더 국악이 좀 깊이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될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은 분들에게 특별한 날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올해 국악의 날 기념식 또 역시 국악방송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될 예정이고요.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또 행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1: 네, 우선 덕수궁 대한문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전국 각지의 농악보존회, 그리고 풍물패, 그리고 군악대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거리 행진으로 국악의 날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길놀이나 탈춤, 그리고 줄타기 같은 다양한 공연들과 또 체험 행사들이 열릴 계획이고요. 또 국악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국악원 예약당에는 식전 공연에는 길놀이, 판굿, 그리고 사자춤 등 다양한 공연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인근 국악박물관에는 아리랑 주제 전시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또 6월 5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65분의 국악인들이 상모 돌리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국악의 날의 가장 또 상징적인 장면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0: 6월 5일을 기념해 65분이 함께하는 기념식은 저희 국악방송에서 또 생중계가 됩니다. 아, 정말 국악방송도 열일하고 있죠?
1: 그렇죠.
0: 네.

0: 저희 함께 또 이렇게 국악의 날을 맞아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6월 5일 국악의 날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그야말로 국악 주간이잖아요. 어디서 어떤 행사가 열리게 되나요?
1: 네, 먼저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 운영궁, 그리고 남산 팔각정, 서울숲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1: 먼저 서울숲에서는 국악으로 게임 음악을 연주하는 공연이 열리고요.
0: 네.
1: 남산에서는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강강술래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또 고궁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복궁에서는 궁중 무용과 음악을 만나볼 수 있는 소리의 씨앗 공연이, 그리고 또 운영궁에서는 운영궁 풍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사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또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더라고요. 세종에서도 열리네요.
1: 네, 세종에서는 수목원에서 국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0: 네.
1: 부산에서도 국악 왓데이 공연과 체험 행사가, 또 남원에서도 국악 명상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6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와 학술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0: 네.
1: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정말 그야말로 국악 주간 동안 국악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는 국악의 날 외에도 좀 국악 진흥을 위해 계획하시는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1: 네, 최근 저출산으로 국악을 공부하려는 분들, 전공하려는 분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국악을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또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악 아카데미를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름방학 동안 실기뿐만 아니라 명인들과의 대화, 국악기 제작 공방 방문과 문화유적지 답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또 청년 국악인들을 대상으로는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과 협업해서 교육도 받으면서 공연 기회도 가질 수 있는 청년 교육단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0: 네.
1: 또 전통 공연예술재단과 협력해서는 청년예술단을 저희가 창단했습니다. 전통 무용 분야와 연희 분야가 있고요. 네, 이 청년예술단들은 지역에 상주하면서 작품을 제작하고 연습하고 공연하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시즌제 단원 제도입니다.
0: 네.
1: 이번 국악의 날에도 청년예술단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자, 최근 국악이 정말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통의 영역만이 아닌 정말 세계와 소통하는 어떤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국악의 국제적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 네, 국악은 우리 문화유산이면서 현대에도 새롭게 연주되고 재해석되고 있는 살아있는 공연 예술입니다.
0: 네.
1: 네, 최근에도 종묘제례악 같은 경우는 유럽과 아시아 초청 공연을 활발하게 다니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우리 국악 밴드들이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국제적 활동 무대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국악을 잘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는 끊임없이 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것인 만큼 우리 국악인들도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음악과 다양한 음악인들과 함께 교류하고 또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는 게
0: 네.
1: 또 국제적 무대를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0: 네, 정말 그렇게 따지자면 무한하게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국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님으로서 국악의 날을 맞아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국악의 날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국악을 자주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국악을 자주 접하면 또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국악이 우리 동시대 음악인들에게는 영감을 주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일상의 울림이 되는 날까지 국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저희 국악방송에서도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0회 동안 국악 창작곡 개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이어왔습니다. 서도밴드, 고영렬, 구이임, 오름세 등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젊은 아티스트들이 국내외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국악방송은 앞으로도 국악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0: 기울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은 6월 5일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되니까요.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강은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운사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국악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공연들이 개최됩니다. 국립국악원에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명상 체험 공연 관조 2 나를 비추어 보다가 열리고요. 11일에는 정악단과 무용단이 참여하는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북 남원에 위치한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일상에 지친 이들을 위해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기악단 기획공연 국악으로의 힐링 여유를 열고요. 국립남도국악원에선 저승혼사굿이란 주제로 6월 4일부터 6일까지 2026 굿음악축제가 개최됩니다. 자, 이 공연들 보러 온 가족과 함께 국악원 나들이를 떠나보면 어떨까요? 문화인공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공감.

0: 왔어!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헌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아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1: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0: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떼민 것이 필시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무나.
1: 아니요, 내 배 따보면서 갈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1: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1: 대선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걸상돌의 소리 억조정생 은망중어 탐막은 성주인군 성현우 백수 질궁궁아 나에게로 발라 무고히 저기한 선들 일고 공기가 없었으니 소태도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달라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떠봅소서.
0: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탐수병즉 설등어노 신수병즉 입을 응정하고 간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얼른 전기로 삼겹살 떠니 허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줄 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널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반춧잎에다 꼭꼭 싸서 진노로 쟁쟁동여 의조석상 계수나무늘은 매워 봉하유수복에 변해 탁주가루

0: 자리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이대 장은 탄을 막아 못난 니가 어찌 탄을 내버리고 이 몸 출입을 한단 말이냐.
1: 대왕

0: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죠.
0: 어디 보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이럴 땐 어디에?
4: 유아 학비 지원, 어르신 맞춤 돌봄,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100번의 고민보다 한 번에 110. 110만 기억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또 서도민요만의 특유의 떠는 소리가 전 너무 좋거든요. 서도민요가 이제 깊게 떠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냥 장산곤 마루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서도민요는 장산곤 마루에 하고 좀 더 이렇게 깊게 깊게 하는 느낌이 전 또 좋아서 뭔가 좀 더 울리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아까는 이제 서도민요 식임새를 많이 넣어서 자우림 씨가 그냥 바람에 날려 꽃이 하셨으면 저는 바람에 날려 꽃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국악색을 많이 입혀서 부르고 있어요.
1: 드넓은 여름 바다 소리에 술렁술렁 파도 치면 저 높이 다 돌려 힘차게 노져
2: 이 곡을 작업할 당시에는 굉장히 레게풍의 노래와 또 레트로락이 굉장히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분들이 쉽고 또 익숙하게 들으시길 바래서 그렇게 편곡하게 되었고 놀량은 이제 놀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어요.
1: 그래서 바보라 놀려도 너와 나 함께라면
2: 전통 민요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지만 저 같은 이렇게 퓨전 국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곡들이 그래서 좀 더 나옴으로써 대중분들과 국악이 좀 더 가까워지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0: 오늘 제가 수원 와서 홍보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이렇게 꽃단장 중이에요. 정조와 성덕임의 뭔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뭔가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은 곡이고요. 성덕임의 모습이 마음이 되어서 나라의 안녕을 잘 보살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화성을 걸으면서 정조의 초상화를 보면서 하니까 좀 더 울컥하고 감정이 더 격해지고 되게 눈물 날 뻔했었거든요.

잠깐 동안 코로나가 살짝 잠잠해졌을 때 이제 목에 공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른 일상이 돼서 많은 대중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고 싶고 많은 분들께 저의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혼사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1: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불빛,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빛나도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함께합니다.

0: 강대 올라가니 봉거 태공은 강자주라 황황루를 올라가니 황화길거 불고마녀 백군 천재공녀요 금등이 내여 조사촌 들어가니 홍수 창가 노르게라
1: 오복 천만공소 구두로 놀아들고 모자에서 분노할 때 노가룩하 지내주고 해서 폐한정소 오강으로 놀아들어
0: 홍기가 듣고 대답을 하되 사상청봉아 너희 도둑살의 마음 내 이미 알았으니 후회를 보자 해보아라 우리 호짜도 마

지워. 오지. 아. 헐. 헐. 오지. 아. 달수워. 오지. 다.

알쏘 헐 아 알쏘 얼치고 다 얼치 다 얼치 얼치 얼치 얼치고 얼치

0: 걸치시오. 하이! 다 걸치시오.
1: 어째?
0: 아따!

있어. 얼씨구

0: 마을.
1: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나, 둘,

0: 예, 북 소리 잘 들으셨어요?
1: 네.
0: 예, 보통 판소리를 공연하면 이렇게 북이 먼저 나와서 연주하는 경우가 없죠. 근데 오늘은 특별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북을 선보였습니다. 반주라는 것은 남의 음악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죠. 자기를 낮추면서 남의 음악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반주자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또 반주이기도 하죠. 이 반주를 맡은 조용수 명고는 이 집안이 전부 뭐 사촌 간에 뭐 형제 간에 다 이렇게 명곳으로 이름이 난 분들이에요. 조용한, 조용수, 조용복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음악성을 타고난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수라는 역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소년명 차원이 있어도 소년명고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많은 연주회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비로소 이제 음악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훌륭한 반주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명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오실 때 북소리 들으러 오셨어요? 명창소리 들으러 오셨어요?

0: 오늘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 우리 조영수 선생님 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굉장히 힘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런 좋은 잔치에 같이 연주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취임새 많이 해주시고 오늘 우리 조영수 선생님 이 공연이 정말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취임새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수일 만에 강남을 들어가니 조종제 망제는 강남이었다. 각국 나갔던 제비 점고를 허는디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우러진 다리가 봉통가지 가져서 절뚝거리고 들어온다. 예, 제비장수 호령어대 여로 너는 어찌하여 다리가 봉통가지 가져왔느냐. 예, 아리리다. 예, 소조가 아리리다. 소조온 수불 길어요. 말리 조선 내가 탄생거여 날기 공부를 얻다가 그 중에 뚝 떨어져서 태반의 다리가 잘칵 부러져서 거의 죽게가 되었을지 어젠 흥보씨를 만나서 죽을 목숨이 살았으나 어째하면 은혜를 갚소리까 제발 동촉을 허옵소서. 제비장수 가만히 듣더니만은 흥보씨로 말하면 말리 조선까지 유명하신 분이로구나.
1: 그렇죠.
0: 네 흥보씨 은혜를 갚으려거든 명춘에 나갈 적에 제. 본표 박씨를 하나 물어다 주면 네 은혜를 갚으리라. 어느덧 삼동이 지나가고 춘삼월이 방장하니 제. 하루 날 흥보 제비 본표 박씨를 받아 물고 나오는디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1: 아,
0: 흥보 제비가 나온다. 아. 흥보 제비가 나와 봉초 박씨를 입에다 물고 허군을 박차고 배군 무릎 쓰고 그 중에 둥실 높이 딱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정통에는 장망하구나. 중공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 눌고 상혁도 하혁 도장들을 바라보니 어쩌 동남 가는 배는 구글 두리둥 두리둥 둥둥 어기야 어기야 저가지 원폭이 범이 아니냐. 소벽 사명량한테 불승청우 각비래라 날아가는 적이 이러기 한순 하나를 입에다 물고 1.2점에 뚝 떨어져 병사 나가니 분명 백노탄은 가장 처음파상의 왕대 석양촌이 거해더라. 태양봉을 넘어 황릉도 들어가니 25여 단양원에 반쪽까지 수영을 앉아 두경원성을 화자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 태공을 강자주라. 황황루를 올라가니 황화길거 불거반요 백군 천재공료요 금등이 내어 추사촌 들어가니 홍수창가 노르게라. 낙매화를 흑천무연에 벌렁 떨어지고 그줄을 따다라 개명산을 올라가니 장자방 강고덕 꽃남병산을 올라가니 지승당이 비었어요. 연주 제간을 지내요 장성을 지내가 석산을 넘어 영경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오요동 700일을 순식간을 지내요 그줄을 다 지내 압록강을 건너 영고

0: 동군정 그지라 안남산 반남사 삼각강 용천강 자우령을 넘어들어 부산 파마 한바구께 강동다리를 건 평양도 연방도 부병학도를 대일에 먹고 대동강장님을 지내 성도를 들어가 망월대관덕장 파도폭포 구경하고 이엠 진강생각이 건너 삼각산에 올라 앉아 만호 장안을 구경하고 세세를 가만히 살펴보니 청령은 대원대기 중령으로 흘러있고 금아 금성을 분별하여 존당 영촌 휘둘라 토북마돌이 삼겼다 문물이 빈빈 오고 시속이 하여 밤만 세계가 금탕 전라도는 운봉이여 경상도는 한양인디 운봉 한양 구월품에 흥보가 그곳에 사는지라 처제비 고동을 보소 보은표 박씨를 입니다 가로물고 남대 못봐 칠패거리 칠패팔패 배달이 정배 애고개를 넘어 동창강 월강 남대령공에 넘어 두 쪽지를 쩍 버리고 펀투수르르 높이 떠서 흥보 문전을 상도하여 항상당 하필급이니 편편히 누란 거동을 흥보가 보고 좋았다고 얼씨구 났다 내 집이야 부활이 유수국을 캣남기 유수국 차루대 왔더냐 풍한 창안굽이 기러기 니가 되어 평산아가래 놀고 와 원초를 연촌 널 보내고 옥향 청산의 문 두변 소식이 적적 박연턴인 니가 너를 찾아와 천재비 거동보소 보은표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이리저리 나라 대체 흥보안지 천막 끝에 들어갔다 나왔다 우원시라 지지주지 우지주지 함지표지 우지매라
1: 얼씨구
0: 천천히 살펴보니 절불양각이 완연하고 당사실로 가문 다리가 아리롱 아리롱이 되어 박씨를 던져놓고 코베구르 가르로 날아간다 제비는 박씨를 떨어뜨리고 먼 구름 속으로 날아가 버렸겠다 흥보 마늘에 주워들고 아이고 여보 영감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왔소 그 물어왔으니 심으시오 혼동편 처마 끝에 박구덩이를 널리 파고 신짝 놓고 걸음 놓고 박씨를 따득따득 심어놓으니 일치월장하야 박이 세 통이나 열렸겠다 흥보가 박 속이나 끓여먹을까 하고 박을 톡톡 튕겨보니 박이 꽉꽉 여물었겠다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한 통을 타는데 우리가 그래도 박은 좀 타봐야지 박 타는데 무슨 소리가 있으려마는
1: 그렇죠.
0: 그래도 한번 해보던 것이었다 히리리리리리롱 실곤
1: 아, 얼씨구
0: 톱지리

승업이 보안이로 구라.

0: 시야.
1: 지다.
0: 시리롱 식상 시리롱 식상 실건 실건 시리롱 식상 실건 실건 시리롱 식상 실건 실건 폭발비 하늘 푸들 나오느니 박통속이 행 흥보가 기가 막혀.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요구를 하더니
1: 그렇죠.
0: 어느 도둑놈이 박석은 싹 긁어가 버리고 나무 조상께만 훔쳐내놨구나. 여보 마누라 이거 갖다 내버렸어.
1: 제.
0: 흥보 마누라 곁에 섰다. 아이고 여보 영감. 박통 속에서 나온 것이니 한번 열어봅시다.
1: 그렇죠.
0: 하, 여자란 게 남자보다 통이 더 크단 말이여.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모르되 만약 나쁜 것이 들었으면 자네가 어쩔란가? 웃죠?
1: 쫙 치워버리죠.
0: 우죽 치워버려?
1: 예, 예. 얼씨고.
0: 우리 치워버려, 저리 치워버려.
1: 저리 치워버려.
0: 저리. 예. 그러세. 좋은 수가 있네. 자네는 자석들 데리고 저 문가에가 서 있어. 내가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손을 아래로 들이칠 것이고.
1: 그렇죠.
0: 나쁜 것이 들었으면 손을 내칠 것이니 자네는 자석들 데리고 내 째버리 속으리야.
1: 얼씨구
0: 흥보가 개 두 짝을 가만히 살펴보고 제. 오 이거 날들이 열어보라는 말인디. 한 개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어백미 쌀이 하나 쏘부하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그저 차끗다.
1: 그렇죠.
0: 흥보가 어찌 좋던지 장단을 힘으로 달라이 몰아놓고 개 두 짝을 한번 떨어비어 보는디.
1: 그렇죠.
0: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 두 짝을 톡톡 떨고 열고 보니 도로 하나가 뜨고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고 보면 도로 하나가 뜨. 떨고 붙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고 떨고 붙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 부어내고 대야내고 대야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대야내고 대야내고 부어내고 대야내고 부어내고 돌아섰다 돌고 보면 도로 하나 갓. 아이고 좋아 죽겠구나. 1년 361월 드디어 오늘 그렇죠. 조용선 선생 고법 잔치 오신 분들 복 많이 가져가시라고 한번 떨어비어 보는디. 드디어

0: 됐다.
1: 왔다. 옷을 먹고 이렇게 북을 잘 친가 모르겠네. 참말로 잘 치요.
0: 감사합니다. 예,
1: 예. 어찌 따라 보놨던지
0: 얼씨구.
1: 그 돈가스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던가 보더라. 흥보가 좋아라고.
0: 그렇지.
1: 개 두 짝을 들고 돈 한 끼물 들고 춤을 추고 한번 놀아 하는디.
0: 얼씨구.
1: 흥보가 좋아라.
0: 좋다.
1: 흥보가 좋아라고.
0: 그렇지.
1: 돈한 꿈이를 손에다가 들고 그 춤을 추면서 놀다. 얼씨구. 좋아.

이놈아 돈아 하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도 온 파라 유부하라 큰 자식아 건더건만 건더가서도 그 백부님을 모셔오느라 형사를 포함도 형지가 내부절 이구나 절이구 엊그저께까지 박흥보가 문전 걸식을 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어 성의를 풀어가며 도주 굴레가 불어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오소 나도

0: 오늘 이렇게 또 선생님들 또 모시고 이렇게 또 큰 잔치에 또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소리를 잘해야 할 것인데 은잘나감으로 앞에서 저렇게 돈 다 주고 가시니 나는 줄 것도 없고. 그때야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의 몸이 팔려 할 일 없이 선인들을 따라 번피장파
1: 그렇지
0: 배를 타고 떠나는디
1: 그렇지 얼씨고
0: 번피

0: 길길어디라. 어째다 백빈규 갈매기를
1: 다 얼치고 다
0: 풍기.

0: 한수록 돌아든다.
1: 좋다, 벌써.
0: 요리한 흔다 문소리.
1: 아, 수고.
0: 어제 울었다.
1: 아, 우리 친구 좋지.
0: 내 성중 만구수는
1: 아, 우리 친구
0: 날로 투고 이들

0: 이민가 장사를 지내게 가니 거지태무 간곳 없고 나 수를 바라보니
1: 어째다
0: 불삼녕 중혼 무량도 허시든가 황황 누를 탄둑 하니 일모의 한관 하치 지연파 만경 사이 수는 최우지요 봉황대를 다다르니
1: 얼치고
0: 삼산발락 청체으래요 이수중분 백노준한 대별기노던태요 심양강을 당도하니 백낙천 일급 파선이 끊어졌다 적벽강을 구조가랴 소동판

제재라 헌구당도 인안구 딤당소라 허둥이 싸우난 경력이라 인안 대체 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고 물결 천안개리석 저저리나 달길 얹혀 올리 발리나 안고 사면이 거모 오둑 저물어져 천지 정마근이 간지를 떠들어와 배전머리 탕탕 물결이 와르르르 출러 도사공영자이야 화난 극급하여 우사기계를 차린다 점살로 밥 짓고 온소 잡고 동솔 오색 탕수 삼색 실과를 방이 찾아서 갈라놓고 맷도 잡아 큰칼 꾸려 주는 듯이

좋아 이제 물통은요 생보러도 다 갔기 어머니 막대항공이 아니냐 하우이시 9년 지숙 배를 타고 다살일째 오보고 천만공속 후주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째 도가로 가시내주고 해서 폐한정수 오강으로 돌아들어 우선 돼지 건네주고 동명 달조하는 동남풍 이르되어 초주오 백만대명 추유로 하고 온 거지 배한 요르르 그저 보고를 두두

0: 그래. 해화란이 고봉주나 장한강동가요 임술치 추체로라 소동판도라의 꽃이 국청청사와하니 호요승년 무정건한 무진선하 개도난이 화장포난 월여체리주요 타고 반선 타고 본상 고선이 아니냐 우리 선이 24명 상고로 이어봐 경세우경년의 도백 전화를 다니다가 오늘날 인당수 인재수를 들이오니 동해신 아이맨이며 서해신 거성이며 북해신 흑룡이며 남해신 거성이며 한기장과 전택 최고지 하가와 주업 수상 고사를 다 지내놓어 심랑지야 뿌리들아 성화가 지진 초원이
1: 그렇지
0: 심청이의 죽으란 말을 듣더니만은 유부시오 선인님 내 토화둥이 어디 주임이라 되오 토사궁이 나서더니 손을 들어서 간치난 뒤 토화둥이 저에게 운해만 자오 근대가 도화동이요 심청이기가 막혀 그 자리에 없어지며 아이고 아버지 부조여시 청이는 추도 생각 마옵시오 어서 어서 눈을 뜨셔 대명천지 포옵시고 70당년 호업소사 유부시오 선인님 내 혹시 망태를 내어 고국으로 가시거든 우리의 부친을 이루하야 주옵소서 근랑은 염려 말고 어서 배불러라 심청이거든 뭐라 새별 같은 눈을 가고 초맛자랑 무릎 소리 비틀 저리 비틀 백전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만경장파 갈매기
1: 뼈으로
0: 떴다 그래
1: 아이디
0: 호

0: 어리 좋고
1: 다 아이고 아시고
0: 영화 어리
1: 다
2: 갑자기 그냥 갈라 그러네
1: 저 다
0: 문옥 전기어도
1: 그렇죠
0: 다
1: 아 지나
0: 영재 돌고 사공도 돌고 야.

나 이제 청산.

0: 무관이
1: 다
0: 우리 후사가 졸리가 견드냐 닭가무라 예예 으기야

용왕이 분부하시되 왜 이리 잔말이 심은고 어서 빨리 나가도록 하여라. 호고영을 내려놓으니 별주부 할일 없이 토끼를 업고 세상을 나오며 너희는 토끼야. 아이씨구. 네가 가기는 가되 너도 소공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가자.

0: 가자.
1: 전하
0: 고국 산천을 바라 보니 정

0: 치고
1: 한 곳은 강도헌이
0: 치고
1: 한 군자 서 있으되 푸른 옷 입고 검은 관을 쓰고
0: 다 얼치고 다
1: 문화 태군하이지 차오지
0: 다 얼치고 다
1: 토끼가 듣고 대답을 하되 배족청산허니 관불과 재관이오

0: 아니라
1: 아, 얼씨구 아.
0: 소무 시시하고 윤매 평생이라 한 곳을 바라보니
1: 얼씨구
0: 곧

0: 알도 모네.
1: 어째
0: 북한 폐회하고 행강을 함께 가. 소진우와 월일선 추방 어부가 빈대 기경선자 간년 후 공추월지 단단 자례 등에다 처반달 실어라 우리 고향을 어서가 반산동병을 원의 큰산 출시고 기주로 돌아들 적에 아주어든 강태공은 위수로 돌아들고 을진옥 자흑뿐이라 벽계 수변을 당두허여 깡짱 뛰어내리며 오르는 채로 가는구나. 별주부 기가 막혀. 여보 태공 간 좀 빨리 가지고 오시오. 가든 토끼 돌아다 보며 욕을 한번 퍼붓는 뒤 제기를 붓고 발길을 갈려서 뱃속에 달린 가를 멋진데 드린단 말이냐 미련하더라 미련하더라 너 그 용왕이 미련하더라
1: 그렇죠 알시고

0: 내 목숨이 살아나리 아, 내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대문 청산으로 나는 간다
1: 정말 오늘 좋은

0: 간이 정말로 잘 맞는 네. 이런 공연을 들려주셨는데 네. 지금 나오신 선생님들 있잖아요.
1: 네.
0: 고수 북치기 편하라고 소리 안 하시잖아요. 자기 멋 부려서 하지. 근데 그 눈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따라가요?
1: 뭐 대중음악도 여러 장르가 있듯이 저희 판소리도 여러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다 파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나 어떤 그 성음만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가 지금은 조금은 되는 것 같습니다.
0: 예, 역시 예, 예. 연륜의 문제이고 예, 예. 또 본인이 음악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그런 소리들 다 소화를 못할 텐데 예. 이 특별히 이렇게 다섯 바탕이 전부 다 다른 소리잖아요.
1: 그렇죠.
0: 선생님마다 소리도 다 다르게 하시고 네네. 호흡도 다르고 근데 그 호흡 같은 걸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1: 선생님들의 그 대목을 전달을 받았을 때 저는 알고는 있지만 선생님 뭐 요즘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뭐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선생님들의 음원을 들을 수도 있고요. 저는 반드시 복습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인지라 호흡이 그때그때마다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 감안을 해서 저의 느낌으로 저의 노하우로 열심히 치는 수밖에 없고 열심히 듣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 역시 네. 공력의 문제고 경험의 문제고
1: 감사합니다.
0: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처음에 북으로 이제 열어주셨는데 후진들에게 네. 고수라면 이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세요.
1: 장단치는 저희 고수들은 항상 뭐 소리꾼이나 항상 그 악기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부분에 보조 역할만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작한 거는 보조 역할보다는 저도 고수도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장단 치는 사람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고요. 후학들도 장단 전공을 할 건데 후학들한테 희망을 갖게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길이길이 남게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가기를 원해서 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0: 예. 예. 예. 이제 2부 다시 북을 쳐주실 텐데.
1: 네. 그렇죠. 얘기하는 것보다 소리를 아마 더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예, 예. 그럼 저는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0: 정말 오늘 소리 듣는 맛이 나죠?
2: 예.
0: 그러게 박수로 무대를 열어주시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0: 오늘은 소리 감상할 생각하지 마시고 소리는 조금 뒷전으로 갈 테니까요. 북의 취임새와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소리꾼이 낙이 타고 고수는 북 짊어지고 뒤에 따라서 그냥 걸어서 오는 게 고수인데 오늘은 주인공이니까 북대접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공명이 완보로 단에 올라 분양 헌자 고곡 단하에 괴자하야 조용히 앙천 암축 고고 다시 일어나 24의 풍세를 살피다가 상단 3차 올라서니 발소 수레방으로 깃발이 벌벌 바람을 넣는지라 이때요 군중을 살펴보니 사방 군졸들은 잠이 들어 고요하겠다
1: 그렇죠.

수고. 머리 풀고 밟은 자. 아, 어서. 학자.

0: 막디롱
1: 어이씨고
0: 가만 가만 아. 남명산 내려갈 때 때마침 오경실왕
1: 어이씨고 아 주세다
0: 황천은 요락
1: 어,
0: 하은이

0: 비교난디다 어제다 상이 락시다 오강변을 내려 할지 다 어제 그때여 조자룡은 군사 백명을 배우실고 오강어국 선생 오기를 기다리다 공명을 안고 동부고 반겨뛰어 내려와 공명전 예하여짜오대 선생은 이방 진중 평안이란 오시니까
1: 다치고
0: 공명 또한 반기어요
1: 다치고
0: 자룡 손길 톱수
1: 톱수 다
0: 잡더니 현주의 세옥체 평안 하옵시명
1: 얼치고 다
0: 제장 군조리 무사화
1: 얼치고 다 주제다
0: 함께
1: 으야
0: 오랜만에 맞췄는데도 잘하네.
1: 네.
0: 역시 명고형. 요즘은 제가 바빠갖고 잘 못 만나서 연습을 많이 안 하는데 제가 문화재 지정을 받을 당시에 제 북을 쳤었던 뭐 그 전에도 제 지정 고수이긴 했습니다만은 네. 요즘 서로 바빠가지고 서로 뜸했더니 오랜만에 맞췄는데도 그냥 제 호흡 딱 알아가지고 소리를 다 외우고 있네요. 징하요.
1: 네.
0: 역시 북을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때 오나라.

0: 경우는 노숙자여 말씀하되 공명이 진실로 허니라. 룽동 때 동남풍이 어찌 있을 소냐. 노숙이 여짜오되 공명을 잠깐 보아도 최존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1: 그렇죠.
0: 그러한 영웅 군자가 이러한 대사에 어찌 헌을 오리까.
1: 얼씨구.
0: 잠깐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1: 그렇죠.
0: 이 말이 지든 받은
1: 얼씨구
0: 먹지 못하여 일시의 동남
1: 통이 얼씨구
0: 추육 대경 탄시와 이 사람의 조항은 귀신도 난층이란 만일오래 두었다는 통흥하느니라. 일찍 주교를 타고서 성정문 향장을 물러 노이대로 남경산 많이 올라 복명을 보고 들랑 붓도 말고 제칼에 목을 댕그릉이오라. 사상정봉 양장수향 청대금을 베껴들고 비신상마약 남병산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간대 없고 기잡은 군사들만 하나게가 서있거나 저봐라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는 저 군사 여자오대 선생이 제기내고 바람을 얻은 후은 머리 불고 밟은 채 요놈으로 가더니다. 옳다기 것이 공명이다. 남평산 빨리 데려오가 노구를 당도은 원근 장파 물결이 출렁 수조리 서 있거나 여봐라 수조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동 오나라 수조리 한나라 공명을 할 수 있소마는 유표한 일이 있소 무슨 일이니
1: 그렇죠.
0: 자 이길 일못이 자 이길 일못이 강한을 매인 매 양양강수 맑은 물고기나

0: 오상연어리야 금상공원 가는 민이 만난 의심을 하였더니 만난 의심을 하였더니 뚝박 그 어떤 사람 피발을 도수는 내려오니 강하는 민이 이런 대장이 나오는디 너는 소상한 물결을 갖고 이는 허리 고무팔에 서렁섭적 따르더니 둘이 손길을 부여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그지 하지 그지 있더니 그 배를 빨리 타고 사르같이 가더니다 옳다 그것이 공명이다 강변을 내려가 여봐라 사공아기 네 배를 더디져 공명 단배 못 잡으면 대중원 내부남을 대가리는 녹을 탱글어 미역이 물에 풍동 뒤에 채면 먹고 원이 될 것이 어서 급히 배질하라 사공이 겁을 내요 탓 감은 오지를 어째 거기야 거기야 거기야 위겨라 위겨라 위겨라 위겨라 사르같이 떠나갈 즉 심리 단강 떠난데 공명 담배가 분명커는 저기 가는 공명 선생 가지 말고 내 마음으로 우리의 도둑 정례하오 공명이
1: 그렇지
0: 자룡 불러하는 말이 동옥 주도독이 나를 해하려고 서성정봉 양장으로 저렇게 쫓아오니 이를 너희
1: 그렇죠 없어.
0: 자룡이 말 듣고 선생아 나 무영여 마사이다 저기 원한 서성정봉아 너희 도둑살의 마음 내 이미 알았으니 후회를 보자 해보아라 우리 선생 높은 계도 그 나라에 들어가요 송공

무슨 일로 해야 하는다? 아. 너희들을 죽여 마땅하나 양국 화친을 생각하여 죽이든 난이 어련이오. 내 수단이란 해보아라. 천일을 못 들었나? 장판도 급싸우모 맹덕 80만 명 발공사 조목비듯 일전에 다음이여. 정확한 위력 변주 내 어이 그저 놀이. 다 같이 일을 쓰고 벼락을 막았지 내 그 화살은 못 봐오리라. 장궁 철쯤 매겨 들고 비정 비팔로 흉어 복실하야 하삼지

0: 저선 담배 더 떼질 끝 거꾸로 물에
1: 붕 얼쏘 아
0: 또 한 개 쏘아노니 오던 내 하루 얼쏘 점초 뱃머리 빙빙 돌며 연담아 그저 뒤뚱뒤

0: 역시. 나는 이제 나이가 기다리다 지쳤고 나이가 여든이 하고도 넷이 되어버린께 목이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치매가 왔네 아플 거긴 한데 저는 아픈 데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소리가 될랑가 모르니까 어떻게 일찍 와갖고 기다렸던지 소리가 될랑가 모르고 앞에서 막 젊은 사람들이 그냥 우당탕탕 막 치고 간 통에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제 그러나 이제 11살 때부터 했던 소리로 이제 그런 연륜으로 조금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때야 춘향과 이도령이 만난 지 엊그제듯 하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4, 5일이 되어 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말 담쑥 들어 하루는 사랑하러 논의난디 만첩총산 늙은 보임이 살찌남 개를 불어다 놓고 이눈다 담쑥 빠져 먹다
1: 꼭
0: 정하기 난초를 부르고 송백가는 뜸노난도 북한 공룡기 여의주를 부르고 재운 가을은 음노난도 내 사랑 내 알뜰 내가 간간이지야 동동 네가 내 사랑이니야 난 무변수여 전어 창에 같이 깊은 사랑 사무신정 달바

0: 대대.
1: 그렇죠. 옳지 뭐. 그렇죠.
0: 백동산 줄 나가리고 나도 죽어 불나비 되야. 춘삼월 호시절은 이 고성이를 내가 담성 안고 온다울 다울 춤추거려도 면 니가 나린 줄로 알려고 하고 아무나 팔로 하면 촛불 내라 나비 새꽃 찾아가니 꽃대기에 사실소
1: 얼씨고
0: 그러면 죽어 될 것이 있다
1: 좋지다
0: 너는 죽어 종로 인견이 되고 나도 죽어 인경받치가 되어 반민변 28수 낮이면 33초 그저 대치고 뜨면 네가 날인 줄 알려주구나 인경되기도 내 사실소 그러면 조금 될 것이 있다 너는 죽어서 글자가 되되 따지 따군 그름 안 했죠 계집 여자 글자가 되고 나도 죽어 글자가 되되 한알촌 한알곳 나리변양 지아비부 사랑이나 기특기 아들 잣짝 글자가 되어 개인 여변에 똑같이 푸쳐서서 저울 호자로만 오락을 볼 거라
1: 그렇지
0: 토래님은 어이 사오 말씀만 하시오
1: 그렇죠
0: 아따 오늘 볼게 얼굴 이쁘네
1: 감사합니다
0: 오 그럼 정담도 하고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1: 그렇죠
0: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구나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 유루다 엄마 오대 사당아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떨이고 강농 백정을 다르르르르 부어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 우뿍 떠 반간기수로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느냐 당동지리루지거니 외가지당 참에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엄마 도대사당아 포도를 주랴 행도를 주랴 귤 명사탕의 해화당을 주랴 엄마도 내 사랑 지금 돌돌 개살고 작은

아, 아, 아, 아.

마지막. 예. 같이 하시죠.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일. 세계인의 마음을 한국으로 모으는 일. 전 세계의 다양한 꿈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일. 모두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0: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기관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 재단은 오늘도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07년 시작된 세종학당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2012년 세계 곳곳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세종학단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외 세종학단에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세계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통합 연수회와 지역별로 순회하는 현지 맞춤형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전 세계 모든 세종학당에서 고품질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메타버스와 모바일에서도 세종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한국 문화 강좌, 세종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적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종학당 학습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문화 연수와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열어 장학 및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 세종학당 재단.
1: 경제총조사가
2: 당신의 사업을 업!
1: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2: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3: 자영 업!
1: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2: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질그릇 만드는 예술이다. 도예가 중요한 거는 우선 그릇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예술이다. 그릇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 중요하죠. 우리 한국 차사발은 자연미를 살린 차사발. 우리 한국 차사발이 가장 우수하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발은 내가 평생을 만들어도 똑같은 거 부견은 없어요. 그 하나하나의 그 특징이 다르다고. 사사발이라는 것은 이 녹차를 분말을 해가지고 타서 마시는 사발이거든요. 이제 무게도 그 맞아야 되고, 그 차선으로 젓는데 젓기도 좋아야 되고, 또 마시는데 마시기도 편해야 되고, 마실 적에 그릇을 감상하니까 그 그릇의 그 고유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제가 한 16살 이럴 적에 아주 집안이 어려운 뭐 그런 시기까지 왔었어요. 그 제가 뭐 학업도 중단을 하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머님한테 아버님이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가나만 막내로 나가지고 그 힘든 일, 저런 나쁜 직업 물려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디 가서 강의할 적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에서 이제 나쁜 직업 물려줬다고 어머님이 아버님 구박을 많이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도로 아버님이 큰 소리 칠 것 같다고. 왜? 내가 명장도 됐지. 국가 문화재 됐지.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0: 일단 선조 은근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엎었어. 이게 이제 한 번에 만들면은 그냥 둥그리 한 이렇게 이제 표가 안 나고 두 개를 엎으면은 그게 인물이 달라져요.
1: 저희 집안은 5대 할아버지 때 그때 가장 그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할아버지도 또 하셨고 또 아버지도 또 하셨고 저도 이제 하고 있고 또 아들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승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옛날 방법으로 그대로 밀착을 시키는 접합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흙과 불에서 나오는 색깔, 그 장작감에서 우리 세 가지가 흐르는데 그 요변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이 한국 차사발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차사발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거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도자기를 하면서도 그런 말들이 제 그 마음에 다가왔죠.
1: 난 생을 다할 때까지 할 채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데까지는 제가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궁은 활, 시는 이제 화살. 그래서 궁시장. 그럼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궁시장이라고 합니다.

원시시대 때부터 인간이 식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활과 화살이 무기가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했으니까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 놓고 봐도 아마 우리 국궁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은가. 그 영향을 받아서 올림픽에서도 지금 아마 세계에서 1등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은 아마 옛날 우리 조상들의 국궁 실력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라고. 우리 만드는 이 사람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화살이 하나 완성되려면 뭐 한 적게는 한 90회에서 많게는 한 120회 정도 손을 부어야 이게 완전 화살이 되는데,

어려서부터 화살 만드는 일을 봐왔고 장난감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아 이게 우리 전통 문화고 이 전통 문화가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걸 구하러 다니려면 10월 말부터 3월 이전에 2월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구해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산에서 이슬 맞고 내려오는 사람 신고해라, 낯선 사람 동네 돌아다니면 신고해라.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산에 가서 이런 거 대나무도 구하고 이런 거 호느라고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이 보면 신고를 바로 하면 붙들려가가지고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가 하셨고 한 30년 그때는 할아버지가 지금 현재 저 서대문 형무소 그 뒤에 거긴 아주 깡촌이었었어요. 산에서 활을 쏘시다가 자꾸 화살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유리하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귀찮아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질 않으니까 아 이거 내가 배워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할아버지가 이걸 배워가지고선 초대 땐 했고 아버지가 한 70년 하시고 내가 지금 3대째 지금 내가 한 60년 됐죠. 다 됐으면 길이를 이제 재서

옛날엔 뭐 하루 종일 한나자로 있어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게 절이고 응? 지금 이거 보면은 손가락 보면 알지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응? 왜 쳐나왔지? 이걸 맨날 쓰다 보니까.

내가 이 생명 다하기 이전까지 자식들한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라도 후손들한테 이어나갔으면 좋은데 내 희망사항이고 또 자부심을 능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할까 이걸 지니고 언제까지 생명이 다하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또 보존해 나가는 문화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혼사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네, 오늘 첫 무대는 박소연 국악연구소 친구들이 꾸민 무대 감상하셨습니다. 첫 무대부터 묘한 긴장감과 떨림이 전해졌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1: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자신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직접 용기 내서 신청 사연을 보내온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0: 네, 누군가에게는 첫 무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순간이 될 텐데요. 아, 우리 친구들 용기 있는 무대 기대가 됩니다.
1: 네, 뭐 조금은 서툴지만 그만큼 더 진심이 담긴 소리, 그 시작의 순간을 함께 하실 텐데요. 박소연 국악연구소 친구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 바로 감상해 보시죠.

0: 네, 이 노래 들어볼래 지원해준 박소연 국악연구소 팀인데요. 선생님과 친구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신청했는지 먼저 다은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팀이라서 인상적이었는데요.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북 포항에서 경기 민요를 배우고 있는 국악 꿈나무들입니다. 국악을 배우면서 매년 독도의 날이 되면 박소연 명창 선생님과 함께 전국 곳곳을 다니며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와 국악을 사랑하는 저희의 신나는 소리를 이 노래 들어볼래해서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0: 아, 그래요. 네. 독도를 알리는 국악 특공대였네요.
1: 기특하죠.
0: 예, 우리 소리로 우리 땅 독도를 알린다는 게 정말로 또 멋진 일인데 공연하면서 여러분은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2: 독도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공연이 끝나고 관객분들이 독도 노래는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좋다고 해주시고 네. 앞으로 독도를 더 많이 알려달라고 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1: 근데 무엇보다도 이 독도의 날 행사에서 부르는 곡은 어떤 곡일지도 궁금하거든요.

0: 예. 저희한테도 살짝 설명해주고 들려줄 수 있어요?
1: 여러 경기 메뉴에 독도 이야기를 담아서 가사를 바꿔 부르고 있는데요.
0: 네.
1: 그 중에 독도 아리랑을 불러드릴게요.
0: 한번 들어볼게요. 네.

0: 그냥 봐도 뭐 팀워크가 딱 좋아 보이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좀 분위기 메이커가 된다 이런 친구 있을까요?
1: 현서 오빠요.
0: 현서 오빠요?
1: 현서 오빠는 네. 평소에도 재밌는데 무대에서 눈이 마주치면 웃음을 참느라 힘들어요.
0: 어? 왜 그럴까요? 현서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2: 제가 혼자 남자라서 항상 연습할 때마다 박자가 잘 안 맞거든요. 다리도 혼자 삐걱거리고 뻣뻣하고 막 애들이 로봇 같다고 놀려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는 서로 눈을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저 때문에 많이 재밌어요.
3: 지금도 진짜 로봇 같았어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막 거의 외운 것처럼 이렇게 하죠?
0: 그러니까요.
3: 예, 신기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현서 오빠 때문에 되게 즐겁죠.
1: 네.
3: 예, 맞아요. 그래 분위기 메이커인데 연습실도 참 화기애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 여러분 그대로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독도 멋지게 알려주세요.
4: 네.
3: 네.
0: 네, 자 이어서 이 노래 들어볼래. 다음 팀은 또 어떤 사연으로 문을 두드렸을지 궁금한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5: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명의 소리를 담아 노래하는 내빗소리입니다. 저희는 함께 소리하는 게 가장 즐거운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저는 개명성음을 잘 내는 윤채은.
6: 저는
5: 지금은 각자의 소리로 하나의 무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6: 저희 네 명의 소리로 만드는 아름다운 소리를 기대해주세요.
7: 얼씨구 잘씨구 내빗소리 좋다.
8: 그때여 별주부 수로 말리를 아래 덕으로 밀고 나와 아래 덕이 뭐 더요? 대자를 호자로 붙여 한번 불러 보는디.

0: 불러놓으니
1: 첩첩 산중에 호랭이가 생엄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2: 범

0: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우등은 납작이냐! 아마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 통치한다더라. 한번 먹어볼까? 응? 자,
1: 우리 통성명합시다.
0: 아이가 이것이 날더러 통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호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1: 예, 저는 수국전 옥주부 공신 4대손 별주부 자라라 하오.
2: 호랭이가 자라란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보는디.

자, 두꺼비면 더욱 좋다. 떠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래탕 먹었으면 만병 회춘병약이라. 두 말만

0: 꼭 나오!
1: 아,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어찌 그리 조그만한 분이 목이 들락날락 뛰움치기를 잘하시오.
0: 오, 이놈. 내 목 내륵을 말할 테니 들어봐라.

0: 다리를 꽉 물고 뺑뺑 돌아 논 것이 호랭이가 어떻게 아팠던지 거기서
1: 저 함경도 새소나무 고개까지 도망을 했었다.
2: 네, 소리하는 게 가장 즐겁다는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 우정으로 똘똘 뭉쳐서 소리를 하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 좋습니다.
3: 네, 뭐 무대도 좋았지만 신청 사연을 듣고 보니까 더 몰입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2: 정말 그렇습니다. 무대 뒤에 담긴 마음까지 알고 보니까 감동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사연이 담긴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0: 그때요, 조조가 목을 내려 산천을 살펴보니 그새 적벽강에서 죽은 조조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초승산을 원망하며 울음을 하네.

0: 마시고 할
1: 하나 하고 눈 쌓이고
0: 퇴하고

싫어. 아무 아무 으뜨 또래

0: 하이!
1: 개쪽!

0: 팔수.
1: 아. 양산구향은 세지일어요. 존비누려하기 이한때로구나. 소탱 소탱 저주.

다음.

0: 네, 마치 눈앞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만 같은 정태현 친구의 무대였습니다. 네. 우리 태현 친구는 어떤 사연으로 찾아왔는지 궁금해지는데요.
1: 자, 제가 신청서를 네. 읽어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를 사랑하는 4학년 정태현입니다.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소리를 향한 마음만큼은 멈추지 않았고 다시 소리를 이어가며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어온 저의 이야기와 소리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사연인데 태은이는 돌발성 난청을 극복하면서 무대에 섰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2: 네, 제가 청력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니라서 보청기의 도움을 받아서 소리를 배우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대신 꽹과리나 너무 큰 악기 소리는 피해가면서 소리를 배우고 있어요.
1: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또 중이염이 지금 온 상태라면서요.
2: 네.
1: 아프진 않아요?
2: 아팠었는데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1: 좀 괜찮아요?
2: 네.
1: 아이고, 이 힘든 상황이고 몸이 안 좋은데도 당당하게 극복을 해서 우리 태은 친구 정말 오늘 무대도 잘했어요.
2: 네.
1: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또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일이에요?
2: 제가 학교 회장으로 뽑혔어요.
1: 아, 축하드립니다.
0: 축하해요.
1: 회장님.
2: 기회가 생길 때마다 흥보가 제비 노정기 같은 걸 장기자랑에 불러주곤 했는데 그게 점수가 된 것 같아요.
0: 와, 친구들 앞에서 들려줬어요?
2: 네, 네.
1: 그것도 그렇고 또 착하고 재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뽑아준 거예요.
0: 아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국악까지 홍보하고 있고 진짜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소리가 좋아서 이것까지 해봤다 이런 거 있을까요?
2: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0: 네.
2: 판소리

0: 알람을 맞춰놨어요.
1: 판소리 알람?
0: 네.
2: 그게 돼요?
0: 판소리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면은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2: 아 그래요? 예를 들면?
0: 전 그냥 제가 불렀던 그 녹음을 틀어두 엄마가 틀어두시고 그러면 일어나요.
2: 그럼 우리가 자고 있어. 울려봐요. 알람 시작 시작 시작.
0: 3,000원 이렇게 하시는.
2: 아이고 일어나야 되는구나.
0: 3,000원 이렇게 따라.
2: 아이고 일어날 시간이구나. 이러면서. 그런데 판소리뿐만 아니고 우리 태은이가 트로트까지 섭렵하고 있다는데 사실이에요?
0: 네, 제가 또 트로트도 좀 하거든요.
2: 좀 해요?
1: 잘하나 보다.
2: 그러면 네,
0: 근데
2: 어떻게,
0: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곡이 양지은 이모의 금강을 건너지 마거든요.
2: 그래요?
0: 한번 불러드릴게요.
2: 한번 불러줘요.
1: 기대된다.

0: 안 건늦게. 안 건늦게요. 어, 절대 못 건늘 것 같아.
1: 진짜. 잘하네. 뭔가 판소리 같으면서도 트로트 같으면서도 트로트 같으면서 판소리 같은.
0: 아, 진짜 대성할 예. 것 같아요.
1: 구수한 매력이 있는 예, 노래였습니다. 예, 예. 너무 잘했어요. 네, 정말 대견하고 멋진데요. 앞으로도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게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멋진 친구들이 총출동한 것 같은데 다음 무대도 기대가 됩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죠.
2: 안녕하세요. 민요를 사랑하는 12살 고서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걸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그러다 우리 민요를 만나 본격적으로 국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요의 매력은 독특한 식임새와 장단, 그리고 길게 뻗는 소리의 매력 때문인데요. 노래를 하다가 고음을 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너무 행복해요.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분들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민요를 사랑하는 제 진심이 담긴 소리 예쁘게 들어주세요.

0: 네, 민요를 배우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고서화 친구의 무대 잘 봤습니다. 네. 그 정성과 열정이 정말 오늘 무대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마음이 큰지가 한 대목 한 대목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0: 네,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사연을 가진 친구의 무대가 펼쳐질지 바로 만나보시죠.

0: 야, 이 가야금 하는 남자 이렇게 멋졌는지 몰랐습니다. 김현준 친구의 아주 흥겹고 재미있었던 가야금 연주였는데 네. 어떻게 찾아온 건지 궁금해요.
1: 궁금하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가야금을 배우고 있는 6학년 김현준입니다. 가야금을 배우면서 저의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금의 아름다운 소리를 직접 전하고 싶어요. 꼭 뽑아주세요. 했는데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축하해요.
2: 감사합니다.
1: 출연 소감이 어때요?
2: 지금 너무 떨리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그럼 오늘 TV에 처음 네. 나오는 거예요?
2: 네.
1: 어젯밤에 잠은 잘 잤어요?
2: 아니요. 떨려서 못 잤어요.
1: 지금 이게 꿈이 아니에요. 생시예요.
0: 근데 아직 그 TV에 나온 걸 보지는 못한 상태잖아요.
2: 네.
0: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2: 잘 나오길 기도해야지.
0: 기도도 하고. 그래요. 아니 사연을 봐도 가야금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는데 처음에 가야금을 한다고 했어요?
2: 네.
0: 그때 그 엄마 아빠들 반응이 어땠어요?
2: 엄마 아빠가 처음에는 가야금은 여자만 하는 거 아니냐고
1: 네.
2: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뭐 남녀노소 하는 걸 다 아시고 네. 대회 있을 때 항상 따라다녀 주시고 그리고 아빠는 저랑 정악 합주해 보고 싶다고 정악 대금도 잠깐 배우셨거든요.
0: 아빠가 네. 대금을 배우셨어요?
1: 네.
0: 오 멋지다.
2: 그래가지고 나중에 합주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그러면 부자의 멋진 국악 연주도 우리가 이 노래 들어볼래서 꼭 한번 들어보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응원할게요. 네.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우리 현준 군의 열성 팬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누구예요?
2: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인데요.
1: 네.
2: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제가 가야금 하시는 거 정말 좋아하시고 연주하는 거 동영상 찍어서 맨날 단톡방에 올리면서 자랑하세요.
0: 그래요? 자랑 엄청 하시겠네.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 했어요, 가야금을.
2: 네.
0: 그러면 현준 친구에게 가야금은 정말 특별할 것 같은데 하루 일과 중에는 가야금이 언제 이렇게 들어가요?
2: 아침에 연습할 때 손 좀 일은 아침에 손 좀 풀고
0: 예.
2: 그다음 학교에서 방과 후 하고 학원 갔다 와서 하고 밥 먹고 하고 자기 전에 하고
0: 손은 어떻게 풀어요? 좀 가르쳐줘요.
2: 그냥 네. 연주하면서 그냥 빠른 곡 하면 손이 풀려요.
1: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부터 그냥 하루 종일 시시때때로 가야금과 함께 하는 거예요.
2: 네.
1: 진짜 가야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0: 또 현준 친구는 가야금에 한번 집중하면 진짜 누가 옆에서 막 큰 소리 내거나 옆에 있어도 모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에피소드 있어요?
1: 네, 작년 한예종 영재원에서 발표회를 하는데 그때 연주를 하고 다 나와서 대기실에 가니까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손을 확인해 봤는데 손에 그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가지고 피가 나고 있었는데 그걸 못 느끼고 너무 집중해서 약간 연주해서 약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0: 아이고, 아픈 줄도 모르고.
1: 네.
2: 괜찮은 거예요? 손 지금은 어때요?
1: 지금은 괜찮아요.
2: 지금 괜찮아요?
1: 네.
2: 그래요. 아, 정말 몰입을 해서 연주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그 집중력이 있고 네. 또 노력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멋진 연주자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계속 응원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
0: 네, 정말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찐으로 느껴지는 신청자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3: 이 노래 들어볼래?
4: 그래, 해봐.
3: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노래 들어볼래?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누나랑 나랑 같이 거기서 판소리를 들려주자.
4: 그래? 좋아.
5: 안녕하세요.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소리 박민서입니다. 제 동생은 저를 따라 판소리를 시작했는데요. 요즘에는 실력이 팍팍 늘어서 함께 판소리 공부하는 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 민준이와?
5: 민서,
3: 저희 소리 들어보실래요?

0: 아니, 참말로 부자가 되었는가? 아니, 이것이 흥부네 집이여? 네, 이놈, 흥부야! 흥부야!
1: 아이고, 형님. 제가 먼저 가서 배워야 할 일인디. 형님께서 이리 먼저 오시니 하정의 황송합니다.
0: 너 같은 부자들이 나같이 가난한 사람 찾아오기 쉽겠느냐? 그는 그렇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왔다.
1: 예, 형님 말씀하시지요.

설치돼.

0: 것은 어떤 말이냐?
1: 형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비가 날개 꽁무 하다가 뚝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을 동여줬어요. 그래서 그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가지고 그 박통 속에서 세강과 전곡이 나와서 부자가 된 것이 없지. 무슨 도적질을 했사오리까?
2: 아니, 제비 다리를 분지르면 박씨를 물어와? 그러나 저러나 저 응목에 발견한 것이 저게 번장롱이냐?
1: 형님, 그게 화초장이옵시다.
2: 화초장? 거참 이름 한번 좋다. 거 속에 뭐 들었느냐?
1: 은근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2: 은근보화가 가득 들어? 그러면 그것 하나도 꺼내지 말고 날 둬라.
1: 예, 형님. 그리옵지요. 형님 건너가시면 하인에게 보내오리다.
2: 아서라, 내 산은 부려 튼튼이라니. 그냥 내가 온 짐에 아주 지고 갈란다. 얼른 내와, 이놈아.
1: 예, 형님. 그리옵지요.
2: 저놈이 형제간에 그것 하나를 안 주려고 이 핑계에 저 핑계하고 있어. 그래도 속 모르는 사람들은 날 다려 도적놈이라지.
1: 형님, 여기 화추장 대령 허였습니다.
2: 오냐?

여기가요 솔찬이 미끄럽단 말이요. 가만 있자. 옳지. 간신히 건넌 후에 조장화. 아, 자.

고추장, 고추장. 이것은 비슷하면서도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 이거

0: 네, 사랑스러운 남매 소리꾼의 무대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다 각자의 사연과 마음을 담아서 용기 있게 무대에 선 네. 그런 친구들의 얘기가 담겨 있어서 그런지 무대 하나하나가 정말로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악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진심이 전해졌던 무대였는데요. 오늘 이 경험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0: 자, 오늘 무대를 보고 아, 저 무대 내 무대인데 나도 꼭 나가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무대에 설 수 있죠?
1: 네, 무대에 서고 싶은 친구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 박민서, 박민준 남매가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때는 어느 땡고 추 8월 망간이라 금풍이 소스러니 희면서도 누르스름 허기 익은 박이 완연 익은 빛이었다. 놀보 놈이 좋아라고 설소리를 매기되 금이 꼭 나올 줄로 금말만 가지고 매기든 것이었다. 시리롱 시금

0: 박통 속에서 또인 한 분 나온 놈. 네 이놈 놀본 놈아. 네 할애비 덜렁쇠, 네 할미 허천덕이, 네 아비 껄떡쇠, 네 어미 빨땅. 내가 뭐다 내게 종일로 네 병자파를 가고보려고 서울 올라간대요로. 실제 흉악한 니 아비놈 가사 모다 도적커요. 굳이 거쳐 된년 후로 종작을 몰랐더니 제비에게 소식 듣고 불안 천리에 왔노라. 네 이놈 놀부야, 이놈 니 아비 소행을 생각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사랑 안 맞을 때 거꾸로 매어 달고 대추나무 방맹이로 두 발목 복숭실을 꽝! 꽝! 우려 때려가며 부려먹을 일이로 돼 자역인 자라. 그래 공돈 속돈 바칠 테면 지체 말고 곧 바쳐라.
1: 얼마나 바치오리까?
0: 너만한 놈을 다리고 다소를 다투겠느냐. 너야 정곡간에 뭘로 채우든지 이 주머니만 가득 채워오너라.
1: 아이고 예예 그리 허울이다. 놀보 제 방으로 들어가 엽전 가득 담긴 주머니를 그 주머니에다 대고 조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했는디 새님이 준 주머니는 암시랑 도 않고 가뿐한지라 놀보이 없어 마 요런 잡것 좀 보소요 하더니 돈깨를 턱 열어놓고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한 아이가 장단에 맞춰 흥에 겨워 춤을 추고 있다. 조선 최고 궁중화원 김홍도의 무동. 그런데 이 그림엔 몇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다. 춤추는 아이와 악사 6명. 무동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조선 정조 때의 화가 단원 김홍도. 20대 초반에 궁중화원으로 명성을 날린 천재 화가다.
1: 네, 이 무동은 김홍도의 풍속화첩 25개의 그림 중에 하나로 김홍도 풍속화첩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명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 중에서 무동의 백미는 무용반주하는 모습을 순간 포착하여 그렸다는 것. 긴 소매자락을 허공으로 흩날리며 춤추는 아이의 모습이 화면 밖으로 뛰쳐나올 듯이 역동적이다. 살아있는 표정과 숨죽이는 호흡까지 그대로 느껴지는 현장감. 하지만 주목할 것은 악사들. 자세히 보면 악사들이 연주하는 악기들이 제각각 다르다. 좌고, 장고, 피리, 대금, 해금 순으로 앉아 무용반주를 하고 있다. 피리 연주자만 두 명이고 나머진 한 명씩이다. 이러한 악기 편성을 사면 육각이라고 한다. 본래 사면 육각은 글자 뜻 그대로만 보자면 세 개의 현악기와 여섯 개의 관악기를 의미한다. 악사의 복장을 보면 장구, 피리, 대금 악사는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좌고, 피리, 해금 악사는 모자의 끝부분이 뾰족한 형태의 전립을 쓰고 소매의 폭이 짧은 협수를 입고 있다. 피리 한 사람과 해금은 그 위에 크자를 덧입었다. 조선시대엔 착용하는 관모와 복식에 따라 신분을 나타낸다. 즉, 악사의 복식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립 형태의 모자와 크자를 착용한 악사는 군악대에 해당하는 세악소. 그리고 갓에 두루마기를 걸친 악사는 민간에서 활동하는 직업 연주자들이다. 실제로 궁중악사들은 민간 예인 집단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궁중에 일이 없을 때는 민간에서도 연주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 그림은 관청에 속해 있는 악사와 민간의 악사가 함께 연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도 일반적인 연주 자세와 다른 점이 발견된다. 좌고를 치는 악사는 북채를 두 개 들고 연주하고 있는데 현재 좌고는 북채 한 개로 연주한다. 섬세함과 정교함이 돋보이는 악사의 모습에서 김홍도의 국악기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김홍도의 무동 속에는 무동의 춤사위뿐 아니라 우리 전통악기의 신명나는 연주와 흥을 실감나게 그려냈다.

0: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해서 한 바퀴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의 가혜란입니다. 선조들의 풍류가 느껴지는 공간이죠. 국립국악원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다양한 국악계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와 우리 음악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국악박물관이 최근에 새 단장을 하고 재개관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음악의 역사를 둘러보면서 그 속에 담긴 멋과 신명도 함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국악계에서는 명창반열에 오른 소리꾼들이 기량을 겨루는 경연대회가 열려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독도사랑 국악사랑 대한민국 국창대회, 그 영광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시죠.

많은 참가하는데 고심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권고도 있었지만 후배들에게는 선배들도 이렇게 열심히 도전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또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께는 47년간의 저희 소리를 한번 재평가 받고 싶은 생각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니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희 선생님께서 늘 저한테 저는 너는 목이 약하니 남들 한 번 할 때 너는 10번, 20번 그렇게 해야 좋은 목을 가질 수 있고 또 동초째 소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큰 상을 국장상이랑

0: 상을 받고 보니 그 선생님 생각이 새록새록 나고 그 선생님 말씀이 더욱더 생각이 납니다. 진정한 술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에게 나와 같이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술이가 완숙한 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느끼고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보다는 못돼도 선생님 버금간다는 소리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께 동조제를 참 잘 이어온 천상 소리꾼이다는 소리를 저는 꼭 듣고 싶네요. 동조제 그 적벽과 완창을 또 꼭 하고 싶고 무대에 설 수 있는 날까지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때여 신청이 승상 부인 전에 아직 오고 돌아올지 그때여 신봉사론
2: 할 수 없지
1: 적

제어 따루오기를 기다릴 제

0: 아, 도지 우리 딸 정인은
1: 헐, 헐, 소, 도지

0: 옳지. 자.
1: 나이만 봐서.
0: 나이스.

제이크

없구나.

0: 옳지?
1: 신봉사 거동본수 소개구라가 벗쪽나서 다던 방문을

저 먹어놓니 도량 줄입에서 뚫구나. 그저 더듬더듬 더듬더듬이 나가면서 아가 청아 어쩌여 못 오느냐. 에이 이게 어쩐 일인고. 그저 더듬더듬더듬더듬더듬이 나간다. 급히 다리를 건너다 한 발 같이 비뚤어져 길러보게 찬물에 미친 듯이 퐁 아프 아이고 사람 죽네. 나오라면 미끄러져 무진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지. 신부사 버블레이어 문으로 번쩍거리며 아프 아이고 도와둥 심하게 죽네.

우리의 전통 문화가 더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뿌리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요즘 공연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관객의 평가에 따라 우수작을 선정하는 경연대회 형식의 공연이 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무대를 전해드립니다.

0: 만고 영웅 호걸 들아 초한 승부 드러보소 저딘 지용 부지럽고 순빈심 으뜸이라 한배공 평범대병 구리사나 십사면호 대질 눌러지고
1: 가축제
0: 첩해왕을 잡으랄제 천하백마 두원수는 계신 표모

0: 좌우를 호령할 때
1: 좋지.
0: 음양성곡 음안길과 평성도 500미를 거리거리 폭병의 유아 두루 두루군 배보이라
1: 좋지.
0: 유교만은 이제거는 배왕허리인 허리태 산자를 놓는 장자방과 개명산 주야 와도 옥동수를 슬피 부르 그 노래에 허여스네
1: 좋지.
0: 죽고 저기 분바모 하랄로 고다리 박다 울고 가는 저 기록인 난 개그 수신보를 도도한 듯
1: 좋지.
0: 윤방말리 사지 주어 전지가로 한적군 사야 너희 배완 세군하여 전자가 죽을 때로구나 가볼 고쳐 입고 나를 낸 장검 빼요 드디 정금같이
1: 아이씨고
0: 중한 몸이 전장구고 혼이에 들이오구나 너희 딸 두어서 고향 수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처자도를 받들고 거리고 멀리를 가면서 놀아보세요.

풍류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술혼이 우리 음악을 발전시킨 밑거름이 됐을 텐데요. 지난 수요일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동네 한량이라 불리던 문정원 선생께서 별세하셨는데요. 선생께서는 중요 무형문화재 동네 야류의 명예보유자이자 동네 학춤과 동네 한량춤의 명인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춤꾼이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덟 번째 춤판은 동네에서 모신 문장환 선생님의 입춤을 보시겠습니다. 문장환 선생님은 6월 제3회 명무전에 모셨던 분으로 동네 야유의 중요 무형문화재이십니다. 입을 딱 다물고 가락을 잡아 담담하게 춤을 지켜나가시는 문 선생님은 67의 나이가 되셨습니다. 문 선생님의 입춤은 동네 기방의 선비의 멋과 동네 야유의 거드름춤에 젖어 춤을 풀어가시며 남자춤의 잠잔한 멋이 흐르는 특색있는 춤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춤을 내실 분은 장구의 오명숙 씨 그리고 국립국악원 민수각 반주단의 합주로 보시겠습니다. 문장환 선생님의 입춤을 보시겠습니다.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이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4: 유봉아!
0: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3: 어?
4: 야, 아이고, 뭐야 이거?
0: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3: 뭐?
0: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5: 어머,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0: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3: 와, 이게 뭐예요?
5: 가야금이란다.
3: 가야금이 살아있나 봐요.
0: 유봉이는 산골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3: 어떻게 아셨어요?
5: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3: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5: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렴나.
3: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1: 아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3: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1: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이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5: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맞추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0: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5: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3: 으쨔, 에, 으쨔, 으쨔.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5: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의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6: 내 논에 먼저 물을 대야지.
7: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쇼.
5: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6: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7: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8: 아이고, 미안해요.
3: 아이고, 아니에요.
5: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1: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0: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때요,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냥이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냐?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하하지 보다야 그날 감격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 성이 요란 그늘 초이 급히 장대상 톡톡 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군장량 이각이 백고 현무를 듣다야 성불벌 벌삽시간 나무 대풍이 이렇게 가게 와겠군. 지는 다니 주유가 이 못냥을 보던 이만한 한담이 드려 지난지라. 이 사람을 달조하는 귀신도 난청이라 반인물에 두어서는 통의 화근이니 중역구하름의 날이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어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변사 놀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을 상토 잡고 드는 갈로 보거를는 쏴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악

이놈 소주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르나 뜻밖의 사람이 많이 불고 방법 장황 유로 내려와 선미에 나다리

목이 억숙한 장수 천빙 북내령 밤에 나더니 우리 그늘을 내고 왕이라고 소근소근 목에 딱딱딱딱 입만 둥긋둥긋 하더니 그 백금이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당시 운명이다 알렌데를 잡았다고 그놈 사공아예 네 배를 빨리 저어 명대를 잡아야 망정 마지를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흐르게 여인물에 붕덩다를 치며 너의 꼴로의 자리가

밤이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지나니까 뭐라 휘겨라 저라 저라 휘겨라 뭐야 니야 너야 눈이 두드러 가리지 상류를 바라보니 오방 요을 때

마음 이모 아는 이라고 일보자고 해보아라. 사성전 웃든 낸지 빨리 저 쫓아가며 희한만 있어.

사룡이 분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한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배도 더울이다. 공명이 만유되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던 말으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서. 저룡이 분을 참고 선비 국서성 이놈서성 정궁아 상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던 모르고 보던 뒤에 바라보며 백보안이가 되던 바는 장공 천전을 내려 빠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홍무벽을 들고 주먹이 터지게 종동을 광지고 삼지힘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귀마식천 이해발까지 손 폭댕이 번개가 아주 빠른 자리 대상으로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서성탕 돈대천컵 화재건 물에다 어둠이 가로진 물결이 이처럼 소스를 광고

0: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1: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발림을 하잖아요.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제가 그때는 무대 위에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0: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박두성 선생 가방에서 맹셔틀 짤랑 짤랑 거리는 소리가 나니 시. 아이들이 궁금하여 묻는 말이 선생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2: 이것은 맹셔틀이라고 하는 건데 점자를 찍는 도구란다.
0: 아이들이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우와 점자요?
2: 그래 점자가 무엇인지 일러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0: 네.
2: 점자라고 하는 것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판소리로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을 주는 소리꾼 김지연입니다. 저의 일상과 그리고 제가 판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청자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7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미숙아 망막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을 전혀 볼수 없게 되었어요.

국립서울맹학교에서 한 14년 정도를 지냈고요. 맹학교 친구들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해요. 그래서 음악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0: 중학교 3학년 때 이청준 소설 서편제로 먼저 판소리를 접하게 됐어요. 거기 나와 있는 주인공 송아가 아버지께서 이제 너에게 한을 심어주겠다면서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엔 굉장히 읽고 분노를 했었는데 이 장르는 어떤 장르이길래 저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예술혼을 저렇게 불태워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판소리를 그때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1: 힘하고 동바라 이말이 지든 마든 산호조름을 갇혀버리고 벗어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2: 좋은 날에
0: 오늘같이 좋은 날에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아마도 저 후배 사령이 낯살이나 더하는 듯하여이다. 이놈의 심사가 이래 노니 오르나라느냐. 처음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지를 못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도 뭐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뭐 피아노도 8년을 쳤지만 연습을 안 해서 늘지를 않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은 얘가 금방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히 엄마를 설득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점자로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엄마께 진심을 담은 저는 이 판소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0: 그때가 고2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입시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이랬더니 정말 자기가 뭐 편지를 쓰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꼭 한 번만 자기를 믿어봐 달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번 한 번만 마지막이다. 너 한번 믿어보자 그랬는데 꾸준히 지연이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아, 그때 해주길 잘했다. 지연이가 선택하길 잘했다.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고맙다.
1: 나도 고마워.

0: 기특하죠.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던 거, 이제 31살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참 대견하죠. 더 이상 뭐 건강하게만 꾸준히 이렇게만 자라셨으면 바란 희망입니다.
1: 바로 찾을 거.
2: 국악소인데 저 국악소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1: 보컬 레슨 선생님도 알아봤지?
2: 12월 달부터 할려.
0: 또 어디서 하게 됐어?
2: 아, 이 백석.
1: 백석에 그 더 좋은 선생님 소개받았대.
2: 자, 소리가 여기서 지나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0: 그렇지.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데, 너 같은 경우는 성대를 직접 만져보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던 거지.

0: 이랑 아라리오 아리
1: 가족이 만약에 이렇게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대들보죠.
0: 개나리 짐을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

0: 오너라 헛고놀자. 이리 오너라 헛고놀자.
1: 얼씨구.
0: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해로.
2: 판소리는 고전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지 맞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판소리에 굉장히 그런 격정적이고 힘있는 목소리가 좋았고요. 판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야기 들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0: 지연아.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 어디 잘 또 들어왔네.
1: 네. 그 우리 실로암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됐었던 거야?
2: 고학선은 좀 양해를 구했고.
1: 아 그래? 그러면은 월화 그다음 또 언제 가지?
2: 저는 월요일 수요일만 가요.

0: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었고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전통음악 아카데미라는 거를 그 방과후 수업을 여셨는데 거기 원진주 선생님께서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1: 꽃냉기 날리며
2: 들어가려고?
1: 발끝에 꽃이 피네.
3: 툭칠때 바깥으로 보내줘야 되거든. 이 바깥으로 손가락에 펴줘야 돼. 하나, 둘, 셋. 조금 빨라야 돼. 손이. 둘, 셋. 둘, 둘. 에이. 자, 봐봐. 자, 이렇게. 이렇게. 손이 어디까지 뻗어갔어? 그렇지. 툭할때꽉 잡아야 돼. 그렇지. 어때? 힘이? 그렇지.
0: 쭉 들어.
3: 쭉 들어가지. 그렇지. 왜냐면 한 삼을 이렇게 날려야 되거든.

0: 이제 무대에 서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요소에 맞는 이제 몸 쓰는 거, 발림 정도뿐만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고 극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또 창작 판소리를 하면서 실제로 연기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림하듯이 부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몸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지연이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찰떡같이 이제 바로바로 알아들어서 이제 뭐 금방 이렇게 활용이 되고 하네요. 네, 보람이 있어요. 그치? 혀뿌리를 이렇게 내려. 그렇지. 그게 내렸어. 부! 부! 그렇지. 자, 여기서, 오! 이렇게, 오! 떨려 나오잖아. 지금 여기가 떨리고 있는 거잖아. 부! 부! 그렇지. 헬렌 켈러의 그 설리번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원진주 선생님은 우리 한국의 설리번 선생님 같은 존재세요.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네, 굉장히 인사 바르게 잘하고 서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굉장히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소리할 때도 저에 맞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려주세요.
1: 흰 백 자 불극을 공허한 송이송이자 송이송이 꽃 피우고 네.
0: 지연이는 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제가 그려주는 사랑을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연이가 소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지연이 후배들 중에 지연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 친구들은 지연이가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보는 빛이 아닌 희망을 주는 이제 그런 빛으로 그런 소리꾼으로 네 소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 백백홍홍 난만종 자 백백홍홍 난만종 난만종 난만종
0: 옳지.
1: 어찌 보면 고깝가와 어찌 보면 고깝가와

0: 가족 건강 셋째는 직업 교육 넷째는 신앙이라.
1: 그 송암 박두성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어록 모음곡이에요.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때는 사랑과 신앙과 그리고 영적 건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모아서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0: 송암 박두성 선생님은요, 한글 점자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제 내년이 점자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념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직접 이 선생님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점자를 찍어보고 읽어보고 배열하여 마침내 조선어 점자를 완성하게
0: 사설을 쓸 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묘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맹학교의 뭐 풍경이라던가 뭐 아이들의 표정이라던가 박두성 선생님이 뭐 외모 차림새라던가 이런 게 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선생님들께 많이 자문도 구해보고 이제 부모님께도 보통 여기서는 어떤 묘사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많이 자문도 구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0: 저희가 관현맥인에서 초등학교를 굉장히 많이 공연을 많이 가요. 근데 항상 말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알 자랑이지만 동아구연 강사 자격증 3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이범 내려온다 안일이를 동화 버전으로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네, 안일이만 동화구연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0: 네.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 육지에 도착해보니 숲속 동물 친구들이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 그중에 귀가 쫑긋하고 몸이 얼룩덜룩한 토끼가 앉아 있었지요. 판소리의 매력은요, 일단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좀 창법이 좀 옛날스럽고 잘못 알아듣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솔직히 조금만 더 쉽게 말을 조금 풀었으면 아주 예, 친근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는 그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황거동 마라 이 말이 시든하듯 산호주렴을 거쳐버리고 후친 앞으로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이 판소리에서 중요한 것이 추임새잖아요. 그렇지 좋다 잘한다. 이 추임새를 듣고 무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심청가를 보고 듣고 있으면 그냥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묘해요. 저는 제일 이제 벅찬 순간이 신봉사가 눈을 뜨라고 눈을 끔적끔적 뜨는 그 부분이 굉장히 벅차요. 이제 곧뜰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네, 소망도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구 경기도 직접 직관을 하고 또 다른 세계 음악가들이랑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월드컵에 초청받아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했고,

0: 그 멋진 경기장에서 저희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는 것이 너무나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딱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 쳐주고 또 공연 중간중간에 이제 관객들이 추임새를 아주아주 아주 크게 넣어줄 때 정말 그때 저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1: 날이라 안희장 비거리에 16세 어린 처녀가 무엇을 옆에 남기고 갔다.
0: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광복 딱 100주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을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전통 판소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정말 단단히 내 뿌리가 될수 있도록 더 연마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춤이라는 걸 춰본 적도 없고 그런 움직임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무대에 이제 저를 이제 안내해 주시고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도 왔다 갔다 할때 제가 그때는 무대 위에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깨따리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 보여라.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저도 예술의 눈을 뜨겠죠?
1: 눈을 끔적끔적 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0: 행복은 그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매 순간 내가 지금 무대에 서 있는 이 순간도 행복하고.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순간, 이 모든 순간이 다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예술가 김지연입니다. 사람이 살면은 뼈대 연사나 서편제는 나에게 운명과도 같았다. 점차 책속 글자를 통해 만난 판소리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앞을 볼수 없던 나는 판소리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다.
1: 아리랑 흥흥

대장금 OST의 주인공 김지현, 비주얼 밴드 락드림. 김지현과 락드림,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사실 창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그런 걸 떠나서 계속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얘기를 나눈 끝에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0: 채팅에서 의견 주세요.
1: 이게 제가 불꽃처럼 꺼지지 않은 사랑으로까지가 제가 너무 짧게 느껴져서 영원님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구음을 좀 넣고 싶어서 구음 넣는 그 마디를 조금 늘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좀 좀 높여도 될까요?
0: 키 전체?
1: 네. 가창력이 막 폭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2: 저는 그냥 안 올렸으면 좋겠긴 해요.
3: 일단 저희는 팀이다 보니까 지연 씨도 함께 한 팀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연 씨가 구음을 추가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마디를 추가해 드렸거든요. 이제 지연 씨는 계속 합의가 안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운 입장이었고 지연 씨의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4: 저는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할 줄 알았는데 약간 서로 이제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가져가시려고 하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분배로 좀 많이 트러블이 있어서 저희는 합주 끝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5: 올스타의 무대 판 스타트!

0: 별을 눌러주세요. 올스타 팀은 총 15개 스타 중 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이 가슴 아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팀 미션에서 제일 피해야 될 것이 한 사람만 부각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김지현님께 너무 맞는 편곡이 아니었을까. 이게 너무 안전한 길을 택하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2: 혹시 두 팀이 연습을 하실 때 얘기가 잘 된 건가요?
3: 사실 좀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았었거든요.
2: 조금 많이 그게 무대에서 많이 좀 비춰졌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4: 그러니까 이게 각자 너무 훌륭한 팀이어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들으면서 좀 전달되는 게 서로 좀 이렇게 다른 길을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약간의 좀 아쉬움이 좀 느껴져서. 예.
5: 소리에서 두 분이 삐끄덕거렸어요, 사실은. 요는 제일 중요한 게 소리거든요. 그래서 연습 부족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6: 그런 트러블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0: 최종적으로 총 18팀이 세 번째 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세 번째 판은 20팀이 올라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두 팀을 14개별로 떨어진 보채소리와 조주환, 보채소리와 조주환 축하드립니다.
1: 불탔다니까 기분 너무 좋네요. 지옥불에 갔다가 꺼내진 기분이에요. 보자, 3라운드부터. 그만 안 준다.
2: 제가 많이 부족할 순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족할 수 있는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3: 저희 킴만의 색깔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다양한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즐겨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퀸
4: 많이 사랑해주세요.
5: 저희 팀에 비장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경로 2탄!

0: 번째 판까지 잘 뚫고 올라오셔서 다들 축하드립니다. 또 저희가 세 번째 판의 또 미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대한민국 시대별 음악을 싹쓸이하라.
2: 고민도 들고 좀 멘붕이었어요. 제가 원래 듣는 스타일의 아티스트 분이랑은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3: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네, 생각이 많아요. 정말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4: 아, 이번 싹쓸이판은 정말 쉽지 않겠구나.
5: 드디어 오늘 세 번째 판이 진행되는데요. 과연 어떤 도전자가 최종적으로 1억 원의 주인공이 될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판은요. 전 장르에 이어서 전 시대까지 싹쓸이하자는 의미에서 일명 싹쓸이판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싹쓸이판에선 도전자들이 같은 가수의 다른 곡으로 1대1 대결이 펼쳐집니다. 각 팀의 무대가 끝나면 별을 많이 받은 분은 다음 판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덜 받은 분은 안타깝게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팀 다 올스타를 받게 되면 무조건 다음 판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두 팀 다 9개 이하의 별을 받게 되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신영희 선생님, 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악 오디션 또 후배들을 위해서 심사를 해주셨겠습니까만 이 조선판스타 심사가 참 힘들다고 제작진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6: 저 눈물나요.
5: 아 그렇죠.
6: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장단점이 다 있고 소리 오래 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둘이 중에 하나를 떨치려니 인간으로서는 못 올 일이에요. 나 울고 싶어요 진짜.
5: 조선판스타 싹쓸이판 1대1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전 장르 그리고 전 시대를 아우르는 싹쓸이판.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첫 번째 공개될 가수는 과연 누굴까요? 지금 공개해 주세요. 1977년 아니 벌써로 데뷔한 산울림은 형제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표 락밴드라고 할 수 있죠.
6: 아니 벌써.
5: 아, 산울림을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누굴까요? 호소력 짙은 소리꾼 김란희.

0: 15개를 받아 올스타에 들어오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김나니 씨의 맞설 상대 소리의 정석 천생 소리꾼 박성우. 박성우.
2: 야, 이거 세다. 야, 이거 좋은데?
3: 야, 벌써 힘들다.
4: 둘 다 잘하는데.
5: 둘이 붙어놓으면 어쩌냐고.
3: 파이팅!

0: 다섯 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
1: 저는 산울림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2: 자, 3번.
3: 저는 산울림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산울림을 선택하겠습니다.
4: 저는 산울림을 미리 선택을 해놨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금까지는 하고 싶습니다. 더 들어봐야겠지만.
0: 오지만은 아주 카메라 앞에서 가식적인 행동, 아주 카메라 앞에서 가식적인 행동. 잘 봤습니다.
5: 아. 근데 김나니 씨는 산울림 나왔을 때 되게 어리지 않았어? 아, 물론 박성우 씨도 어리지만.
0: 그렇죠. 어때요?
5: 어리지 않았나요?
1: 네, 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5: 아~
6: 네. 네, 저도 그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7: 아버지께 있었대.
8: 아버지한테 있었단 얘기지. 무슨 얘기지?
0: 태교 음악으로 들으셨던 거죠?
5: 아니죠. 아버지 쪽에 있었으니까.
0: 아버지 쪽에. 네. 근데 잘 따져보면 아버지 쪽도 아니라 어디 음식물 속에 있거나 복식으로 자라고 있거나 그럴 수 있을 자연 속에 있었을 수 있어요.
6: 제가 방송이라 조금.
0: 예. 자연. 궁금한 게 사실 그 1대1 경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본인의 어떤 별 개수를 좀 약간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예.
1: 많이 받는다면 좋겠지만 조금 저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로
5: 어떤 매력이요?
1: 저의 귀여운
5: 아하. 네.
9: 귀여움으로 가신다는 거죠? 박성우 씨는 또 어떤 그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6: 저는 진실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 진실함 대 귀여움이군요.
1: 저의
6: 진실함으로
0: 서로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1: 네, 제가 먼저 이때 동안 선배님 너무 고생하셨고
8: 보내버리겠다는 거지. 이제 잘 가라.
1: 지금 날씨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 가시는 길에 조심히 가시고요.
0: 저기 이거 쇼미더머니인가요? 쇼미더 판소리예요? 이야 대박인데요?
10: 시작부터 보냈어.
0: 재밌다.
10: 자 반격 들어가나요 반격?
6: 라니야 집에 두 살 된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되니까 아직은 못 가겠다. 보여줄 게 너무 많이 남았다. 미안하다.
0: 예, 김나니 대 박성우, 박성우 대 김나니. 김나니 씨가 먼저 시작합니다. 김나니 씨 무대 판 스타트.
11: 아, 또 무대 보는구나.
8: 쉽지,
11: 잔인한 2번 라운드 왜 이래?
10: 화이팅!
1: 감사합니다.
11: 귀여워요.
1: 산울림의 산할아버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12: 산할아버지 푸른 모자 썼네.
1: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을 조금 더 뽐내고 신나게 놀고 오자. 아쉬움이 없는 무대를 조금이나마 더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무대를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아 예쁘다.
8: 싱그럽다.
10: 산속이다 산속.
13: 산할아버지니까

0: 네, 김나니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누를 때나 누르지 않을 때나 과감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1: 제가 후회 없는 무대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어떻게 노래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쉽긴 하죠. 네.
2: 아, 이거는 뭐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네 이럴 만한 무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너무 색깔이 달라서 네, 너무 긴장이 됩니다.
0: 별은 눌러주세요.

0: 이 씨는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저는 라니 씨 목소리가 참 마음에 드는 게요. 파워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지만 파워가 많을 때는 섬세하지가 않고요. 맑지가 않을 때

0: 있어요. 근데 맑으면서도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수들이 그런 소리를 내기가 쉬운 것 같진 않아요. 그래 밸런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3: 일단 라니 씨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나 어떤 노래 실력은 정말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다이내믹을 살리려면 강한 부분도 있어야 하지만 분명히 약하고 또 섬세하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늘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너무 성량도 좋고 목소리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발을 하고 연습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무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또 별을 안 누르게 됐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4: 뒤에 하는 게 안 좋아.
2: 왜요?
4: 너무 떨려. 나 진짜 지금 심장이 터질라 그래.
2: 아니에요. 이렇게 빠지잖아요.
1: 자, 이번에는 박성우 씨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박성우 씨, 네. 김나니 씨가 지금 12개의 별을 받았는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5: 사실 원래 무대에서 그렇게 많이 떠는 체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아닌 것 같아요.
6: 그리고 떨리지.
5: 두 번째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떨립니다. 너무 떨립니다.
7: 화이팅! 화이팅!
8: 화이팅!
7: 괜찮아!
9: 화이팅!
10: 내가 떨리는데?
11: 왜 떨려 내가?
12: 내 남편 아니야?
1: 박성호 씨의 무대 판 스타트!
13: 오늘 부를 노래는 산울림의 청춘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이 산, 저 산 꽃이 피었었는데 벌써 백설이 펄펄 휘날리는구나. 언젠간 가겠지 부르르 부르르.

네, 박성호 씨의 무대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김나니 씨가 받은 12개의 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별을 눌러주세요.

0: 박성우 씨는 11개의 별을
1: 왜? 궁금이
2: 연주 안 해?
3: 정말로 성우 씨를 위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소리를 하실 때는 그렇지 않으실 텐데 1라운드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중저음의 소리가 거의 안 나오세요. 특히 이런 읊조리는 형태의 곡들은 중저음에서 말을 하는 것인지 소리를 내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정확한 전달력으로 노래하지 않으면 사실 뒤에서 아무리 호소력 있게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계속 매 라운드마다 그 부분이 좀 귀에 들렸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저음에 대한 연습과 그걸 보강하신다면 지금 갖고 있는 무기에 훨씬 더 큰 파워를 주지 않을까. 예. 네,
4: 감사합니다. 세게 듣겠습니다.
5: 저는 둘 다 다 높이 평가해요, 솔직히.
0: 네,
5: 왜냐하면
0: 그렇죠.
5: 소리가 기본이 돼 있으니까. 중저음도 좋아야 되지만 일단 소리는 고음이 좋아야 되는데, 또 고음도 남자로서는 최고 고음을 냈었고 중저음도 잘했었고 잘했어요. 예.
4: 감사합니다.
6: 일단 저는 그 전체적으로 그 두 곡을 연결하신 부분, 그런 연결점이 너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호소력이 좀 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 정말 정말 호소력이 너무 강, 너무 짙으신 것 같아서, 지금 입은 색깔과 같은 짙음이어서 너무 와닿아가지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4: 감사합니다.
5: 일단
7: 어제부터 계속 좀 목이 안 좋은 상태인 거를 저도 알고 있었는데, 뭐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누를 끼친 게 아닌가, 그 청춘이라는 명곡에다가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8: 되게 후회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진짜 한 번 들었는데 두 번 듣고 싶고 세 번 듣고 싶은 음원을 만들어 보는 게 저의 각오인 것 같습니다.
0: 제1대 조선 팬스타가 되기 위한 승부는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합니다. 야!

0: 1993년 데뷔한 솔리드는 한국 가요계 R&B를 도입해 열풍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솔리드가 처음 나왔을 때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죠.
1: 저희 중학교 난리 났었어요. 여학생들이 다 이준 오빠 좋아했거든요.
2: 남자들이 다 지팡이 입고 다녔어요.
1: 전 조한 씨 좋아했었어요.
3: 제가 누딘 팬들이 좀 많았거든요.
4: 교포 말투. 네. 교포 말투 있잖아요.
0: 나의 사랑이 김주환 씨. 오늘 본인의 노래를 도전자가 부르게 되는데 묘할 것 같아요.
3: 어떻게 어떤 식으로 편곡을 할지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판소리하고 섞여본 적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좀 신나면서요. 저도 한번 제 공연에도 한번 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국악하고 R&B가 섞일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3: 그리고 이 방송 통해서 들어보니까 다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하시니까요. 네.
0: 그렇죠. R&B와 국악의 콜라보레이션 조선판스타에서 그걸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과연 원곡자가 앞에 저렇게 떡하니 앉아있는데 패기 넘치게 도전하는 팀은 과연 누굴지?
5: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강심장이야.
6: 진짜.
0: 명품 복근 핫스타 조주아!
7: 야, 특히 나다.
8: 야, 올더에 기부하네.
9: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를 했네.
0: 조주환 씨와 대결을 펼칠 상대 성악과 국악의 콜라보 부부 듀엣 보채 소리.
3: 네, 진짜 좋아하는 두 팀인데요.
7: 세다.
0: 공교롭게도 지난 판에서 극적으로 추가 합격한 두 팀이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켄입니다.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10: 자, 오늘 두 팀 다 각오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조주환 씨도 특기를 살린 옷을 입고 나오신 것 같고, 보채 소리 옷도 심상치가 않은데 어떤 또 특별히 정해진 컨셉이 있는 건가요? 세 분 다?
11: 네, 저는 사물놀이의 복장과 굉장히 비슷하게 꾸며봤고 이 오방색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12: 오방색. 우리의 한국의 오방색.
10: 응. 약간 투사 느낌도 나요.
1: 네. 오늘 전투 정신으로.
11: 네, 전투 정신.
1: 그럼 옆에 팀이 거의 그 황소라고 보면 되겠네요.
11: 네, 오늘 소 잡는 날입니다. 네, 오늘 소 잡는 날입니다.
13: 네, 제가 황소 자리인데요. 한번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소한테 바칠지 소를 잡을지. 보채 소리. 그래도 신혼이신데 알콩달콩 재밌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 이를 악물고 계속 연습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14: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엄청 긴장하면서 신혼을 즐기기보다는 이 미션을 어떻게 완수를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신혼이니까 가능하지. 조금 살고 나서 이런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거든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날 부부싸움이나 이런 건 안 하셨어요?
15: 왜냐면 지금 기분 탓인지 몰라도 두 분 너무 떨어져 계세요.
1: 그쵸, 제가 그래서 약간 혹시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셨나.
15: 예, 연습하다가 좀 싸우신 게 아닌가. 예.
13: 네, 어제 한 저녁 먹기 전까지.
15: 두 분 아직 화해가 안 되셨으면 다음 주에 무대하시는 것 같으세요.
13: 언제 뵙겠습니다. 장난입니다. 아니요.
0: 조주환 씨도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11: 예. 신혼이신

0: 근데 지금 바쁘게 자꾸 여기서 노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노세요. 집에 가서 노세요. 제가 놀겠습니다. 전 총각이 여기서 놀겠습니다.
1: 진짜 소리가 멍이네.
2: 올라가야지. 여기까지 온 거. 다시 산 인생.

0: 필라테스 강사를 시작한 거는 올해 초, 이제 코로나 한참 시작할 때부터 그때 시작을 했고요. 제가 그전에는 민속촌, 용인 민속촌에서도 공연도 했었고 이랬는데 이제 코로나라 이런 것 때문에 공연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서 제가 생계를 책임지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이렇게
1: 네, 손바닥
0: 일하게 됐습니다.
1: 턱끝 말아서 롤링 다운 내려가고 그렇지. 여기가 올라갈 수 있게 그렇죠. 배꼽도 쏙 갈비뼈도 쏙 닫아서 그래요.
0: 손바닥 눌러서 머리로 만세. 숨 크게 마셨다가 그렇죠. 아, 왼손 떼서 천천히 부드럽게
2: 어디 보자.

0: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에 연습 시간 끝나고 바로 넘어와서 지금 수업 이제 끝나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못 먹으면은 집에 가서 참고 먹는데 오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급하게 그 도시락을 항상 닭가슴살 싸고 다니거든요. 예. 네. 언제 배고플지 몰라서. 아, 월요일이라 그런가. 너무 먼데 여기서.
1: 오, 잡혔다.
0: 네, 안녕하세요. 대리인데요. 예, 저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근처 가서 전화 다시 드릴게요. 네. 지금 이거 조선 판스타 하면서 그 레슨비를 충당하려면 조금 더 예, 열심히 해야 돼가지고 필라테스 가지고는 조금 모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대리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이 형 맞으시죠? 이 차. 네네.

0: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무대니까.
1: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댄서분들이 또 있네.

0: 뭘 보여주려고.
1: 기대되는데?
2: 조주환 씨의 무대 탄 스타트.

0: 별 배워듯이 하나는 놈 배워서 힘들어줄 거다 노는데 너. 아니 글씨 이 친구놈들이 어여쁜 여인네들이랑 소개팅을 시켜준다 해서 내가 여기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내 마음속엔 오직 일편단심 그녀뿐인디.
1: 누군디? 영희! 누군디? 영희!
0: 또 사내대장부로 태어나서 어찌 남자들끼리의 의리를 저버릴 수 있겠느냐. 그럼 기왕지사 이렇게 나온 거 어디 한번 재미지게 놀아보자. 장단 바짝 몰아라!

0: 또 있어?
1: 뭐야?
2: 뭐가 또 있다고?
1: 뭐야?

0: 아니 저렇게 안 힘든가? 노래를 어떻게 하지?
1: 순간다 순간.
2: 조주한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이번 조주한 씨의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자, 마음에 준비되셨죠? 별을 눌러주세요.
3: 아.
4: 어?
3: 오.
2: 조주한 씨는 총 14개의 별을 총 14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3: 야.
2: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 김주한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6: 어떻게 한 사람이 그걸 다 해요? 정말 댄싱까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제겁니다.
7: 아유, 감사합니다.
8: 네.
9: 주한 씨를 보면 솔직히 가창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무대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스타성 이런 것들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서
10: 맞아.
9: 유일한 캐릭터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고요.
11: 다음에는 대체 뭘 보여줄 수 있을지 줄을 탈지 뭘 할지 모르겠어요.
12: 줄을 탈지 대박이다.
11: 네, 너무 기대가 되고.
2: 그런가 하면 안혜은 씨.

0: 너무 잘하시는 참가자 중에 한 분이시다 보니 기대치가 제가 많이 높은가 봐요. 아. 그래서 그런 약간 뒤에 뭐가 더 나올라나 하다가 끝난 느낌이어서 버튼에 손까지 올렸는데 이게 눈치를 보고 또 누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1: 그 뒷부분에 보면 백백홍홍 남만중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춘향가에 나오는 소리예요. 하얗고 빨간 꽃 가운데 어여쁜 미인이 나타났다라는
2: 춘향이가.
1: 뜻인데
2: 춘향이가.

0: 그래서 빨간 띠를 찾고 흰 꽃으로
1: 그래서 두 노래가 네. 연결이 되는군요.
0: 네, 그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사실 뒤에 부분에는 결국엔 다시 만나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저는 이 무대에서 여자친구인지 모르는 그 설레는 마음까지만 딱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2: 아, 네. 열린 결말.
0: 네, 열린 결말로 다음에 이게 누가 만나는지 그걸 모르고.
1: 아, 그럼 이게 시리즈예요? 다음 무대 또 이어지나요?
0: 네, 다음 무대는 또 다른 사랑이 있을지.
3: 드라마 드라마.
4: 밀당의 네. 달인이야, 밀당.
5: 그러니까. 신영희 선생님.
6: 선생님.
7: 아니, 무대에는 끼가 있어야 돼.
6: 맞아요.
7: 끼가 아주 넘쳐 흘러.
6: 맞아요.
7: 술술술 넘쳐 흘러.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 좋은 걸로 좀 보여주세요. 나 이렇게
5: 선생님 너무 좋아하신
0: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7: 아, 좋지 그러면.
5: 조주환 씨는 왕의 남자가 아니라 희의 남자입니다. 네, 희의 남자세요. 조주환 씨 그 이상형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궁금해하셔가지고.
0: 저 연상 좋아합니다. 예. 아. 저 연상 좋아합니다. 예.
8: 무대를 굉장히 화려하게 잘 끝내주셔가지고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손바닥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9: 뭐 아니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 퍼포먼스가 참 보기 좋았고 네, 스타도 그렇게 나와서 아, 우리 참 경연할 때마다 치열하다 이런 생각 들어서 조금 마음에도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5: 조주환 씨는 총 14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10: 쉽지 않을 텐데.
11: 그러니까 14개가 쉽진 않아.
5: 다음은 도체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두 분이 조선 판정단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럼 조주환 씨의 무대를 보고 별을 눌렀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눌렀을 것 같아요?
8: 저는 눌렀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한 무대였고요. 네, 이렇게 퍼포먼스가 화려한 무대를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열망하는 무대여서 굉장히 좋은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5: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그러셨군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아, 그럼요. 이거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보채 소리는 14개 별을 넘어설 수 있을지.
11: 이거 지금 어려운 건데. 14표 나오기 어려울 텐데.
9: 보컬이신? 김조한 씨 곡 중에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아주 진한 발라드 곡을 준비했습니다.
12: 이번에는 진짜 목소리만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억들과 그런 감정들을 고스란히 담아서 노래 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 아, 잘해라. 잘해라.
5: 보채 소리 무대 판 스타트!
12: 초심을 잃지 않으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9: 무대에 대한 후회 없을 자신은 있습니다.

0: 와, 아우, 울 뻔했어.
1: 보채 소리의 무대였습니다. 이제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조선 판정단의 선택은 과연 어떨지.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보채 소리는 총 8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자, 잘 들어본 게요. 새로운 노래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편곡해도 되는 거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신기한 게 봤던 게요. 창법이 3개 정도 나왔었죠. 아무래도 그 창법들이 바뀌다 보니까 음정들이 왔다 갔다 조금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힘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3: 근데 아까 그 궁금한 건 무대에 여러 사진들이 있었는데 본인들 사진들이에요? 어릴 때?
4: 네.
3: 네. 아, 그래서 더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5: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곡에 넣은 이유는 소리를 하면서 엄마랑 8살 때부터 이제 떨어져 살았는데
3: 혼자서 외로운 경우도 많지만 옆에 누가 있어도 외로운 게 더 사실 외로운 거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그럴 때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데 아마 그래서 그거를 자장가와 잊지 않았나.
6: 메시업을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은데 그 소리 중에 북천이 말딱 걷는 이라고 하는 그 시조가 있는데 그 목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북천이 말 이런 식으로 가는 소리인데 이 소리 자체가 맛이 나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 그 고가신조 북천이 막다커늘이 실은 사랑 시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집을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좀 차가운 현실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가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1: 점점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런가요? 다들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보채 소리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7: 또 신나게 봐주시니까 저는 아주 신날 수밖에 없어요.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신나하셔서 그리고 노래도 천생연분 땅땅땅 끝 거기서 끝났다고 봅니다. 기분이 지금 아주 좋습니다.
4: 아쉽죠?
8: 많이 아쉽죠. 그런데 시원섭섭해요. 더 잘하고 싶었어요.
1: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은 누굴지 지금 공개합니다. 장범준. 자타공인 음원 최강자 장범준 씨입니다. 대중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청춘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과연 장범준 씨를 선택한 도전자는 어떤 분일지
9: 누구야?
1: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 누구야?
1: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9: 경로 이탈.
1: 경로 이탈.
9: 택시기사.
1: 경로 이탈에 맞설 상대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 유태평양. 야~ 야~

0: 속삭인네.
1: 아, 왜 이래?
2: 이번에도 또 만났네요. 다시 만난 이유가 있으신가요?
0: 유태평양님께서 저희를 또 약간 저격 아닌 저격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든 보내고 싶은가 봐요.
3: 야. 네, 다음번.
4: 저희는 장범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자, 9번.
5: 저는 장범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범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네. 적발 넘치면.
3: 네. 장범준 마감.
7: 어제의 승부가 오늘의 처음이다.
8: 뽑기 번호부터 6과 6을 뒤집으면 나오는
9: 9가 나왔어요.
8: 이건 데스티니지.
10: 왜 몰랐어요?
11: 왜?

0: 경로이 재밌잖아요.
1: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경로 이탈이 골랐기 때문에 장범준 씨를 고른 게 조금 없지 않아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밴드 한번 마주쳐보자. 네, 왜냐면 제 스스로에게 계속 두려움으로 이참에 한번 정면 승부를 한번 해봐야 내 두려움도 없어지고 좀 자신감을 좀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2: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그런 지금 전략을 쓰고 계신 거 아닙니까 유태평양 씨?
3: 아는 게 전부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속에 들어가서 깊숙하게 제가 한번 쫙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낼지도 대충 알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야 너네 이런 거 하지? 이런 거 하지? 이렇게 제가 도발을 좀 했었습니다.
4: 네, 그렇지만 근데... 저는 거짓 정보를 줬습니다.
3: 네 그렇더라고요.
5: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저희가 지난번에도 1대1 데스매치긴 했지만 한 무대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동지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야 이제 결판을 꼭 내는데 유태평양 씨 오늘은 경로이탈!
5: 유태평양
3: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죠. 네. 저번 라운드 때 경로 이탈을 시켜버렸어야 되는데 네, 이번 라운드 때 이탈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평양 화이팅!
6: 저희가 오늘 부를 노래는요 장범준님의 서울 사람들이라는 곡입니다. 전주 인트로부터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를 느껴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서울 사람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5: 이 대결의 끝이 궁금해집니다. 먼저 경로 이탈의 무대 판 스타트.
7: 간다 택시 타고 간다.

0: 줄 수가 없네, 박수.
1: 찢었다.
2: 아, 두 개 쌍으로 부른 거 진짜.
3: 아, 쌍태 평소. 아.
4: 쌍으로 본 사람 없어요. 쌍으로 본 사람 없어, 저렇게.
5: 경로 이탈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탄정단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1: 올스타 가자.
6: 붐 붐 붐.

0: 경로 이탈은 총 15개 결과다.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 나팔을 그렇게 한 번에 쌍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나요?
3: 아니 그게 뭐 쌍평소예요? 뭐라 그래요? 뭐 쌍평소라고 그래요? 쌍나팔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4: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사실 장난으로 그냥 두 개를 풀어봤어요.
5: 그게 불리던가요?
4: 네 되더라고요.

0: 준비의 좋아서. 힘이 필요한 네. 거 아닌가요?
1: 국내 최초 아닙니까?
2: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쌍태평소로.
0: 쌍 나발은 어떻습니까?
2: 쌍 아, 욕 같아서 싫습니다.
1: 쌍평소도 별로인가요? 쌍평소?
2: 네, 쌍태평소 하겠습니다.
1: 아, 미안합니다. 예. 고집 있으시네요. 예, 예.
3: 야, 그 팀에 임종훈 씨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4: 그렇죠. 아주
2: 감사합니다.
4: 필요한 보석 같은 존재.
5: 네.

0: 본인이 원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팀원들이 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1: 아, 네. 아, 네. 네, 제가 원해서
0: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2: 본인이 좋아하죠. 본인이 약간 관종이죠.
1: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이 개그맨이었습니다.
2: 아, 그죠? 네. 관심 받는 게 체질이에요.
3: 그냥 막 이 노래 요번에 편곡하신 거 아니면 좀 있었어 이 노래? 너무 완성도가 높아요.
4: 편곡은 이번에 편곡을.
3: 아, 정말 알맞게 있는 그 양념 포인트들이 너무 좋았고요. 오늘 노래들 중에 편곡이 제일 자연스러웠어요.
5: 맞아.
0: 어, 맞아, 맞아.
3: 갑자기 그 되게 느낌 있는 그 808 나왔잖아요. 오, 사운드적인 면에서 정말 올스타 받을 만한 무대였습니다.
4: 사실 돈을 감사합니다. 주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공연인 것 같은데 제가 출연료를 받기가 참 미안한.
0: 아, 오늘 그래서 출연료 안 나가요.
4: 아, 예, 알겠습니다.
6: 아, 그럼 저희한테.
4: 아, 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7: 예, 예. 그런 걱정할 때마다 제작진이 걱정하지 말라고 달아서 예, 한번 조치를 취합니다.
8: 아, 참 잘한다. 그렇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7: 예. 예.
8: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지금까지

0: 경로 이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잘한다.
4: 인정이자 뭔가
5: 이렇게
3: 응원할 거야.
6: 오늘 제일 잘했는데 얘네들?
3: 지금까지 중에 최고인 것 같아.
6: 선곡 같은 경우도 사실 제작진 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말렸어요. 이 선곡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0: 워낙 빠른 노래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이게 어긋나면 이게 맞아요. 다시 쫓아갈 수가 없는 거가 돼서
1: 맞아요. 저도 네. 제일 걱정하는 거 판소리 랩으로 제가 바꾼 게 네네네. 조금 아직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명이랑 이런 것만 좀
0: 이 판소리 휘몰이 하듯이는 좀 더 연습을 네. 좀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 그거를 또 이겨냈고 저는 별로 그렇게 막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3: 유태평양 씨. 네, 아까 경로 이탈을 이번에 제대로 이탈시키겠다고 했는데 아, 못 시켰네요.
2: 그래서 취소 한번 하고 편집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3: 예, 이 얘기까지 다 예,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직진 똑바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4: 파이팅!
5: 파이팅!
6: 파이팅!
3: 유태평양 씨가 출격합니다. 판 스타트.
7: 부담 가겠는데 부담 가겠어.

그대 마주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때 그 기억은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마주치지 마요. 그대 마음 그날의 밤 떠오르게 만들지는 마요. 그대 없는 곳 우리 없는 곳 지나갈 테니 그러니.

0: 유태평양 씨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별을 별을 눌러주세요.
1: 가사 외우는데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아, 어저께도 막 밤까지 가사만 외우고 오늘도 와가지고 계속 중간에 계속 죽어 계속.
0: 유태평양 씨는

0: 플라주 앙상블 하바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해서 한 바퀴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청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상 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서늘한

0: 섬을 스치고 기러기 때는 강이로 줄지어 날아가니 시간이란 것이 무섭게 벌써 가을을 부르고 있구나. 풍요로움이 익어가는 계절, 그윽한 청취 속에 사람의 마음도 깊어진다는데 우리 임금님은 어디 계신 거지? 눈부신 아침 햇살 비친 그대의
1: 미소가 아름다워. 임금님 안녕하세요.
2: 피디 양반 왔는가?
1: 좀 힘이 없어 보이시네요.
2: 아니 뭐 힘이 없는 건 아니고 뭐랄까 내가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현대사에 물들어가지고 말이야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을도 오고 이 센치한 느낌이 드는데 센치하다를 이 무슨 말로 대신할 수 있을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나질 않아서 말이야. 울적하다는 아니고 짜증나다도 아니고 센치하다.
1: 그렇긴 하네요. 아,
2: 우리가 그 어디였지? 어? 여기 호수로 오니까는 그 저쪽 거기서 내가 저 맛있구나 외치면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나? 어? 우리 초창기 때 말이야. 이거 보자 좀. 수변에 거기서
1: 초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벌써 가을이 왔네. 계절 하나 건너뛰었어. 아,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구만.
1: 아. F이신가 봐요.
2: F? F학점? 아우, no. 나는 아, 내가 형, 저 성균관 그 유생들하고 내가 다 얼마나 됐지? 또 학문으로 또 아유, 모르는 거 또 몰라.
1: 상당히 감성이 있으시네요.
2: F가 감성이야?
1: MBTI 모르시죠?
2: MBTI? MIT는 아는데 MIT, MBTI. 뭐 그래, 내가 아마 MBTI가 또 F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내가 가을을 타는 걸 보니까 확실히 내가 가을 남자이긴 가을 남자인가 봐. 아, 가을이요.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아니 너무 그렇게 또 배를 이렇게 타이타이 잡고 그러면 어떡하나? 어? 내가 저 아무리 가을을 타고 센치하고 어? 가을을 타는 남자여도 말이야 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패놓고 풀 수 있는 거지. 아. 어? 우리가 여기 이제 마산에 왔는데 여기 아주 맛있는 게 있다네. 여기 이제 충청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데 뭔지는 내가 가서 설명해 주고 빨리 갈래. 가자고.
0: 한번 타보자.

0: 사는 임금님의 아산에서의 가을 밥상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따라가 봅시다.
1: 오늘 먹을 게 어? 충청도 지역에서 특히 아산과 요 일대에서 즐겨 먹는다는 석갈비를 먹을 거라. 석갈비 도리에 쫙 석갈비 쫙 갈비 쫙 맛있게 쫙. 어디 보자, 뭘 먹을까나. 오, 잠깐만. 아, 참수 석갈비하고 어, 이 뭐야, 소갈비가 두 가지네. 매콤하고 간장으로 갈리는데. 간장, 매콤, 간장. 아, 난 사실 매콤 정도 좋긴 하지만 간장을 안 먹어보면 또 아쉬울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 그래도 매콤, 매콤으로 가자. 매콤으로 가. 아쉽더라도 매콤으로 가고. 잠깐만, 석갈비만 먹고 바로 가면 아쉬우니까 육회 비빔밥이랑 된장찌개 추가해서 다 같이 해서 딱 먹으면 되겠다. 오케이. 자, 사장님 계시다.
2: 사장님.
3: 네.
2: 사장님.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아, 왜 석갈비가 맛있다네.
3: 아, 네, 감사합니다.
1: 제가 이제 주문을 할 건데. 네. 참수 석갈비하고요.
3: 네네.
1: 그다음에 매콤 마늘찜 갈비.
3: 네.
1: 그다음에 육회 비빔밥 해물 된장찌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1: 맛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예. 임금님, 제가 여태까지 저도 갈비는 많이 먹어봤는데 석갈비는 처음인데 석갈비가 뭔가요?
1: 아, 우리 PD 양반이 석갈비를 모르시는구만. 석갈비는 이제 돌 석자를 써서 따뜻하게 달궈진 돌 위에 갈비를 올려놓고 그 갈비가 이제 따뜻한 상태로 계속 오랫동안 먹을 수

0: 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그걸 석갈비라고 하대. 아 맞아, 그 갈비 얘기를 꺼낼 생각이 났는데, 내가 그 지난편번에 우리 그 족발 족발 거기 갔을 때 내 이거 빨리 쏘다 빡 이거 내 편집한 걸 봤다네.
1: 말대로 쏘다
0: 아내도 굉장히 귀여워하고 재밌다라고 하고, 근데 딸아이가 요즘 아이들 쓰는 말로 아 아빠 주책이야 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게 좀 어른들은 좋아할 것 같다고. 자기 애들 세대에서 이미 아우 유행 지나갔어 이러더라고.
2: 오, 사장님
3: 고생하셨죠.
2: 아유,
3: 네.
2: 수고하십니다. 바쁘신데 네, 네. 아 제가 여기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네. 나왔는데요.
0: 아 요 지금 양념 제신.
3: 네, 저희가 지금 이틀 정도 숙성된 네, 갈비고요.
0: 네네.
3: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구울 때 바르는 양념입니다.
0: 그러면 보통 한 얼마나 구워요?
3: 보통 저희가 이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숙성을 시키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족한 간은 바르면서 또 한번 네, 채워주는 그렇게 이제 굽고 있거든요.
0: 입히시는 거네요.
3: 맞습니다.
0: 아, 기본만 딱 해놓고.
3: 네네 맞습니다. 네.
0: 아 그러면 잠깐만. 그럼 이거를 그 한번 혹시 맛을
3: 네 감안하셨어요?
0: 예.
3: 네. 숟가락 준비.
0: 이제 그럼 자 원샷. 죄송합니다.
3: 네 짤 수 있으니까.
0: 주책 맞게.
3: 네.
0: 와. 오 잠깐만. 오 향이 어쩌기 좋죠? 제가 마늘을 좋아하거든요.
3: 네.
0: 마늘 향이. 근데 이거 맛있는 마늘인데? 이야 이거 잠깐만. 마늘 향이.
3: 짜지 않아요?
0: 그러니까 안 짜요. 와. 야.
3: 저희가 아무래도 마늘을 타이틀로 내세운 식당이다 보니.
0: 아, 그렇군요.
3: 네, 충청도에서 유명한 홍성 마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아, 마늘이 맛을 다 잡아주니까
3: 네네네.
0: 너무 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맛이 충분히 느껴져서 진짜 맛있겠는데요?
3: 네네.
0: 잠깐만,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홍성 마늘 들어간다 그러셨고 뭐 파 뭐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실 거고 뭐 간장이야 당연히 들어갈 거고 네네. 그러면 뭐 그 외에는 뭐 또 뭐 다른 거 들어가는 게 없나요?
3: 저희는 일단은 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0: 아, 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3: 네, 연육도 되고 단맛도 은은하게 살리고
0: 예.
3: 네, 설탕보다는 아무래도 배가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에
0: 그렇죠.
3: 아낌없이 넣고 있습니다.
0: 아, 단맛 좋아지는 네. 거랑 연육작용이랑 기타 등등에서
3: 네네.
0: 배도 들어가는데 또 그다음에 또 뭐가 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다음은 계속 얘기를 피하시는 거 보면
3: 네.
0: 아, 그렇죠.
3: 여기까지만 제가
0: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결례가 되니까 요걸 이제 요렇게 해서 불에다가 붓게 되는 거예요.
3: 네, 숯불 위에 올리고요. 그리고 네. 소스를 바르면서 한번 저랑 구워 보시죠.
0: 오, 제가요?
3: 네,
0: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3: 네, 같이 구워 가시죠.
0: 예, 네, 가시죠, 가시죠.
3: 이게 저희가 쓰는 상숯인데요.
0: 우와,
3: 오, 우와, 우와, 우와, 이게 저기 손님.
0: 와, 열기가.
3: 네,
0: 우와.
3: 골고루 익고
0: 그리고 저를 묻지는 말아주세요. 와 진짜 장난 아닌데요?
3: 고기 향을 입히고 네. 나서 이제 소창이 나면은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0: 그렇죠 그렇죠.
3: 네네.
0: 소스는 어떻게 바르나요?
3: 아, 소스를 바를 때는
0: 네.
3: 충분히 적셔주시고요.
0: 아.
3: 골고루 적셔주세요.
0: 아하하.
3: 네.
0: 아.
3: 볶고 나서 뒤집어주고
0: 네. 오호.
3: 한번 더 발라주고
0: 또 골고루
3: 네네 계속 발라줘야 돼요.
0: 아, 확실히 능숙하시다.
3: 네. 꼼꼼히 발라주셔야 돼요.
0: 아 저요?
3: 네.
0: 오 갑자기 오 긴장돼. 예 맛있게 드세요 손님 여러분. 우리 석갈비 많이 사랑해 주세요.
3: 치킨을 한번 뒤집어 주시겠어요?
0: 네네네. 우와 야 오 벌써 밑에 있었던 부분은 야 벌써 색깔이 나오네요.
3: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0: 네.
3: 구워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0: 와
3: 제가 금방 맛있게 조리해서
0: 네.
3: 갖다 드릴 테니까 조금만 아까 기다려 주시면
0: 예.
3: 금방 갖다 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3: 네.
0: 저 그럼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네.
4: 충청도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별미 석갈비 등장이요. 조선 팔도 사장님만 안다는 비법 간장 소스에 사흘 동안 찌워둔 갈비를 최고급 참숯에다 굽는다니 양념 소스를 계속 덧발라주면서 굽는 것이 이 가게만의 또 다른 비법. 거기에 맛있어져라 불맛까지 가득. 이보다 더 향 좋고 맛 좋은 석갈비가 또 있겠느냐. 뜨끈뜨끈한 냄비 위에 올려둔 따끈따끈한 석갈비 한 점 드셔보시오.
0: 아, 야,
5: 얼쑤!
0: 잠깐만.

0: 청순도 잘라줘야지. 청순창이 그냥. 오.
1: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사주신.
2: 어이.
1: 아바마마께서 구워주신. 아 참 이거 캐릭터 두 개 잡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아 야 이거 진짜. 나는 먼저 자른 애들부터 먹어야겠다 일단. 일단 참수 석갈비니까 참수 석갈비로 먹어보겠습니다. 오 영농하도다. 참으로 영농하도다. 그대는 누구인가? 석갈비. 어우 침이 막 흐르는데. 아. 양념이 막 심하게 막 데워진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양념하고 원래 돼지고기 본래의 맛하고 잘 어우러진 그런 느낌인데? 응? 자, 사장님이 얘기해 준 대로 한번 싸서 먹어봅시다. 물 한 컵에다가 겉절이를 부짐하게 얹습니다. 부짐하게 얹은 다음에 석갈비를 하나 톡 놓고 아니 얘는 무슨 양념을 하신 거지? 그냥 드레싱 같은 거 살짝 뿌리신 것 같은데? 엄청 향긋한데? 오.
0: 얘하고 또 이 겉절이가 딱 만나니까 에? 겉절이의 향긋하고 새콤한 향이 기본 석갈비의 맛을 잡아주네요. 아. 개인적으로 갈비는요 돼지갈비가 맛있어. 갈비는 돼지갈비지.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고기는 어디가 제일 맛있다? 뼈에 붙은 고기가 제일 맛있다. 사실은 뼈에 붙은 고기를 뜯으려면 사실 많이 익혀줘야 돼요. 많이 익혀서 이 근막 부위가 조금 바짝 익혀. 맛있다.
3: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4: 치아가 좋으시네요.
0: 치아 건강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오랫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해요. 갈비 못 뜯어봐요. 나 그러면 진짜 굉장히 우울해질 것 같아.
5: 임금님. 이것을 맛보지 못하면 우울할 것입니다. 이것이고 무엇이냐? 충남 홍성에 마늘이 퍽퍽 들어간 소찐 갈비입니다. 주인장이 마블링이 많고 부드러운 최고급 소갈비 부위만 사용한다는데 양념 먹으면 그 빛깔이 아이고 군침이 절로 도네. 특별한 갈비! 매콤한 마늘찜 갈비 오시다!
0: 자, 그러면 뭐 매콤 후갈비, 매콤 갈비를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진짜 와, 제 얼굴 와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자막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
3: 마늘향.
0: 야 마늘을 진짜 많이 깔아주셨다. 네.
4: 산적 같으신 분.
0: 예?
4: 산적 같으신 분.
0: 제가. 임신이잖아요. 임버섯. 와, 이거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와, 진짜 대박입니다.

얘 좀 뜨거워. 근데 맛있어. 와. 아니, 살이 뭐 이렇게 많아?

0: 이렇게 뼈를 원샷으로 드시는?
1: 뭐 이렇게 들고 먹는 게 더 맛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갈비는 들고 뜯어야 돼요.
0: 이렇게 먹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1: 왜 내려놔요? 왜 내려놔야 돼요? 응?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응? 아. 방송 사고 났다.
0: 응?
1: 어, 혀깨 물었다. 나 진짜 혀깨 물었어. 어머, 자결하는 것도 아니고. 어, 나 갈비 뜯다 혀깨 물어보고 처음이야.
2: 임금님,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은 들어봤어도 갈비 먹다 혀도 깨물어 먹을 맛은 처음이요. 얼마나 맛있길래 혀도 깨물어 드시오? 우리 임금님, 충청도 아산 별미에 오늘 정신을 못 차리시네.
3: 그렇지.
2: 아이고, 그 갈비 우리도 나눠줘.
1: 왜 쳐다보는 건가? 응? 또 코너 썩였구나? 응? 이거 아니니까. 아, 진짜.
0: 한번 써서 환불이 안 돼가지고요.
1: 아, 그래요?
0: 다시 하려니까 제작 기간이 3주 걸린다고.
1: 아, 환장하군. 잠깐만. 아, 진짜. 이거 이거 왕이 쓰는 게 아닌데.
0: 사이즈 문제는 아니시죠?
1: 사이즈는 아니, 괜찮아요. 코너 속의 코너. 미종의 동의보감. 감. 동의보감에서는 이 돼지고기는 음기를 보하고 또 기력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또 그리고 뼈와 심줄을 튼튼하게 하는데 좋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네. 돼지고기는 소고기보다 10배나 많은 비타민 B1이 포함되어 있어서 체력 회복과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고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F라 불리는 알파 리놀렌산과 리놀렌산이 풍부하여 두뇌 개발과 치매 예방에도 아주 큰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아이들 성장 발육에 아주 좋고요. 리놀렌산이라는 필수 분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동맥경화나 성인병 약안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유불급. 많이 먹으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드십시오. 많이 먹으면 살쪄요.
0: 모자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1: 모자? 아이, 그건 조선시대 때 그 사대부들 그 유생들이 쓰는 모자잖아요, 그거. 그거 좀 정확하게 알고 가져왔어야지. 어? 왕은, 어? 그 초립이나 아니고 그 익선과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다들 왕을 좀 잘 좀 이렇게 보필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걸 좀 잘 좀 챙겨주길 바라네.
0: 어쨌든 근데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 조선시대의 모자가.
1: 조선시대 모자가. 아니, 그러니까는 약간 좀 그냥 임으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조선시대 뭐 있었나 봐, 나. 약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4: 네, 식사 육회비빔 준비해 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우와.
4: 저희 아까 드셨던 상추,
1: 네.
4: 겉절이 베이스에다가 이제 육회를 넣어서 비워놓은 경상도 스타일이거든요.
1: 와,
4: 맛있게 드세요.
1: 네, 감사합니다. 야. 옛날에도 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서 엄마가 밥 짓는 냄새 탁, 전기밥솥에서 탁, 착, 아니면 압력밥솥에서 촥, 너무 좋잖아. 아, 좋다. 넣어보자. 자, 뭐 다른 거 덜 넣을 필요 없이 얘만 넣으면 되겠지? 자, 옳지. 멸치와 고기들이 잘 섞이도록. 옳지. 우와, 고기 봐. 우와, 뭐가 많이 들어있어? 아우. 아까 저 그 겉절이의 그 향이 나네. 야, 이제 거기다가 육회랑 비빔이가 진짜 잘 어울리네.

0: 어깨랑 각종 해물이 들어가가지고.
1: 아우 맛있구나.
0: 맛깔나다. 어우 근데 해물 맛이 들어가있어가지고 뭔가 감칠맛이 확 나는데? 아우 야 육회 비빔밥에다가 해물 된장찌개 진짜 잘 어울리는데? 야.

0: 육회 비빔밥을 먹고 있는데 꽃게의 향이 올라오는구나. 아, 오묘하다. 잠깐만. 어, 야, 여기다가 갈비를 살짝 얹어가지고. 깔바비.
1: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드시네요.
0: 이거 소고기 육회랑 돼지고기 석갈비랑 같이 먹는 거예요. 아, 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약간 강강한데? 약간 짭조름한 맛도 나고?
1: 전체적으로 오늘 드셨던 총 소감 한마디.
0: 총평. 네. 아, 사실 석갈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보셨지만 양념을 초벌해놓고 구우면서 참숯에 구우면서 살살살살 발라서 애초에 양념 재울 때부터 짜게 안 재우니까 아, 그런 것도 아주 좋았던 것 같고 오늘 또 내가 메뉴를 잘 시킨 것 같아. 아, 본류의 석갈비와 또 개발된 홍성 마늘을 이용한 매운 찐갈비를 같이 먹으면서 또 육회 비빔밥이랑 햄을 된장찌개 같이 먹으니까 막 네 가지 맛이 막 어우러지면서 아 정말 엄청난 무슨 갈비의 페스티벌이 열린 것 같은 느낌? 연회가 열렸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하지만 고기는 뭐다? 남이 구워주는 게 제일 맛있다. 오늘도 참으로 잘 먹었구나.
2: 맛있구나.
0: 뭐 맛있는 거 먹지? 거 먹지.

0: 먹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맛있구나.
1: 아, 즐겁다.

0: 노라무새!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우와!

네, 우리 청중님들과 다 같이 고향의 봄으로 저희 100주년 기념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향의 봄으로 홍남화 가곡 100주년 기념 공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꽹과리, 장구, 북, 징 네 가지 악기가 모여 서로 호흡을 맞추어 신명나는 연주를 하는 사물놀이. 그런데 사물놀이는 따로 지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악기의 신호에 맞추어 장단을 만들어가는 걸까? 사물놀이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악기는 뭘까? 사물놀이는 전통음악인 풍물을 변형해 탄생한 음악으로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가지 악기로 연주한다. 각 악기의 연주자들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같은 가락을 치면서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엉키고 밀치고 당기는 멋이 있다. 사물놀이를 구성하는 악기를 살펴보면 먼저 장구는 가죽으로 된 타악기로 왼손으로는 북편을 치고 오른손으로는 차를 들고 친다고 해서 장고라고 부른다. 섬세하고 화려한 연주로 손꼽는 장구. 대부분의 국악곡에서 장구는 음악에 따라 정해진 장단을 연주하지만 사물놀이에서는 북편과 채편을 오가면서 다양한 장단을 연주한다. 이를 본다면 장구를 사물놀이의 지휘자, 즉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을까? 북은 가장 오래된 악기로서 상고시대부터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은 묵직한 음색에 강약의 대비가 돋보여 사물놀이를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물놀이에서 징은 장단의 첫박이나 중요한 위치를 짚어 장단의 단락을 매듭지어주는 역할을 한다. 깊고 풍부한 울림으로 음악의 속도와 흐름을 잡아주는 징. 꽹과리는 재래악에서부터 풍물, 무속음악까지 다양하게 쓰이는 악기로 깽매기, 쇠, 소금 등으로 불린다. 꽹과리 소리는 시끄럽게만 나는 것 같지만 재료에 따라 소리가 맑고 혹은 탁하게 들리기도 하고 두께에 따라 높낮이도 다르다. 전통 풍물에서 꽹과리를 잡은 사람을 상쇠라고 부른다. 상쇠는 연주를 시작할 때 다른 악기들에게 신호를 주어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연주 중 다음 장단으로 넘어갈 때 넘기는 가락을 연주하거나 꽹과리를 높이 들어 신호를 준다. 즉, 사물놀이의 우두머리는 꽹과리가 정답이다. 사물놀이는 네 가지 악기가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하나라도 빠지면 멋진 장단을 완성할 수 없다. 네 악기가 이뤄낸 환상적인 협연이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평양감사 환영연도 열폭 병풍 중에 조선 후기 8명창 중 한 사람이었던 모은갑이 대동강 능라도 연회장에서 소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은갑 판소리도라고 하죠. 축하받을 평양감사를 중심으로 소리꾼과 고수, 청중, 그리고 엿장수와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추임새가 넘쳐나는 한마당 잔치의 모습입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대중을 웃고 울린 판소리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민중예술이자 시대적 정서를 담아낸 전통예술인데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병풍을 두르고 돗자리를 펼친 마당에서 광대의 소리와 몸짓, 그리고 고수의 북반주와 추임새가 어우러지는 판소리.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씩 이어지면서 흥을 더해가는 판의 예술을 만나봅니다.

0: 어린 소리꾼의 들끓는 소리가 폭포를 삼킬 듯한데요.
1: 밥 터졌소!
0: 끊어질 듯 이어지는 노랫소리가 남도 땅에 울려 퍼집니다.

한 소리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는데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어, 구례, 순창을 중심으로 전승된 동편제는 선이 굵고 쭉쭉 뻗어나가는 웅장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장천들

0: 고성, 고창, 나주 등 너른 평야와 바다를 품고 있는 서편제는 정교한 장식음과 기교, 화려한 소리와 발림이 특징인데요.
1: 신봉사가 뛰고 미쳐 보는지 허허 이거

0: 차소의기집 주는 놈이 진놈이라 허여나 현천
1: 지리산과 섬진강 남도의 너른 들과 바다가 만나 삶과 소리의 결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조선 팔도를 웃고 울린 판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했습니다. 판소리 하면 영화 서편제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주인공이었던 송아가 부르던 한맺힌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예로부터 호남 지역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이름난 명창과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귀명창이 많았습니다. 또 지역마다 마을마다 울려 퍼지던 농악도 손꼽히는 놀이문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호남 농악에는 우도와 좌도가 있습니다. 전주, 남원, 임실 등 산악지대에 인접한 동북지역에서 유행하던 농악을 좌도농악, 익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서남쪽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농악을 우도농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굴의 잔수농악은 호남 좌도농악에 속합니다. 굴의 신촌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굴의 잔수농악은 전문적인 농악집단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살아있는 문화유산. 우리 선조들의 삶과 맞닿은 마을 농악의 멋을 느껴보시죠.

0: 좋은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구례 서쪽 입구 섬진강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여울물이 소리 없이 잔잔하게 흐른다고 해서 예전에는 마을 이름이 잔수였는데요. 그래서 잔수농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례 잔수농악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제만굿을 펼치면서 놀이가 시작됩니다.
1: 행운과 항시 건성이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0: 강상구슬 마친 후에는 농악대가 마을에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는 마당밟기가 이어집니다.
1: 이구석, 저구석, 정지역구석, 방구석, 혀짝구석, 여짝구석 할 것 없이 화장실 구석구석에 쓰는 액 몰아내고 냉가봉만 쳐드리소.

0: 조상도 땅도 조상 땅 조상 땅도 조상 땅 장꾸방이 폐암들에다 장독 뚜껑 닫아라. 광구역에 폐암 들어간다. 적극하게 그 주근역 꽉꽉 묶어라.
1: 집집마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밭기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명나는 판꽃을 벌이는데요. 온 동네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전통 농사 문화의 뿌리를 둔 농악은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여러 행사에서 연주되면서 신명을 끌어내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농악에 담긴 공동체 정신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14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 하면 한과 흥, 이 두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힘든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춤과 노래로 그 억눌린 응어리를 흥겹게 발산하곤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신명나는 노래 한 자락 부르고 나면 가슴이 탁 트이거든요. 여럿이 함께 어울렁 더울렁 춤과 노래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서로를 위로했던 다양한 전통예술이 각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과 흥을 대표하는 한국인의 노래. 아리랑 다락이 들려오는 강원도 정선으로 떠나봅니다.
2: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1: 겹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 거친 땅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저절로 우러나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곤 합니다. 서서

강원도 정선. 그 척박한 땅에서 불린 아리랑은 한과 흥이 서린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거친 땅과 씨름할 때, 주린배를 쓸어 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이미 하염없이 그리울 때,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0: 사선 가문 우리 모여든다.
1: 그렇다면 오지 중에 오지, 정선의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0: 그들이 묵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의 모태가 됐습니다.
1: 술반 차려놓게

고통의 고단함에서부터 이별의 아픔과 일상의 해악까지 삶의 노래 정선아리랑은 오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우리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죠.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강한 힘도 갖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서민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을 아리랑에 담았고 일제강점기에는 한민족의 고난과 울분을 토로할 수 있었던 창구이자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리랑의 가락을 타고 전달되는 이러한 희망과 바람 덕분에 아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이제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국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강원도에는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문화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오를 중심으로 무려 한 달 동안 강릉 남대천변에서 펼쳐지는 재래의식이자 전통축제. 축제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릉 단오제를 만나봅니다.

0: 한반도의 영동과 영서를 이어주던 99곱이 고갯길. 백두대간의 큰 고개 대관령입니다. 너무 험하고 굽이져서 대굴대굴 굴러내린다고 해서 예전에는 대굴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산이 높아 하늘을 우러르고 굽이굽이 고개마다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오는 대관령. 굽이진 이 길은 그 옛날 과거를 보러 한양 가던 영동지방 선비들이 걸음을 재촉했던 길이자 부부상이 물건을 지고 오르내리던 고갯길이었습니다. 또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였죠.
1: 대관령
0: 높고 신성한 대관령 고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의 영역이었는데요. 음력 4월 15일이면 사람들은 이곳 대관령 신궁터에서 신을 향한 성스러운 의식을 치룹니다. 신을 향한 유교식 제례가 끝나면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는 화려한 굽판이 펼쳐집니다.
2: 소왕님을 굽이굽이 99곱이 만주백관들 앞세우고
0: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재관들은 산에 올라가 신목 행사를 치르는데요. 신목은 국사 성황신의 신체를 의미합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는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신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는 신성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신목을 베어들고 대관령 옛길을 따라 내려오면 본격적인 대관령 단오제가 펼쳐지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례이자 축제인 강릉 단오제. 신을 인간의 세상에 모시고 내려와 성대한 제사를 올리는 의식인데요. 한 달이 넘는 축제 기간 동안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는 다양한 의식들이 계속됩니다.

단오제 꽃은 바로 단오꽃인데요.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징을 치며 버리는 구파는 신명이 살아있습니다. 신을 즐겁게 해드린 만큼

인간의 소망도 들어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네 시름도 훌훌 털어버립니다. 강릉 단오제의 대표적인 연희로 관노 가면극이 있는데요. 관아의 노비들에 의해 행해진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극으로 제2의 한 부분으로 공연됩니다.

닦는 단오제는 신을 보내는 의식, 송신제로 그 화려했던 축제의 막을 내립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랐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신을 섬기며 유구한 전통을 이어왔는데요. 닦는 단오제야말로 우리 민중의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닦는 단오제는 유교적이고 엄격한 제사 방식, 굿과 관노 가면극, 그리고 흥겨운 놀이판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인데요. 중국이나 일본에도 단오가 있지만 강릉 단오제는 다른 나라의 단오와 구별되는 종합적인 축제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무형문화유산 중에는 망자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불교 의식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의 중심 요소인 영산제인데요. 흔히 경황이 없고 시끌벅적한 상태를 가리켜 야단법석이라 하죠. 야단은 야외에 세운 단을 말하고 법석은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펼쳐지는 법요의식을 이르는 말인데요. 많은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지는 영산제는 사흘 밤낮으로 진행될 정도로 큰 행사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야단법석인 셈이죠. 종교의식을 넘어 한편의 종합예술을 보는 듯한 영산제. 그 웅장함과 경건함을 함께 느껴볼까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이승을 떠난 지 49일 되는 날 49제를 올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영산제인데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해 중생을 교화했다는 영산회상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망자의 영혼이 불교에 귀의해서 극락왕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불교음악인 범패와 바라춤, 벚꽃춤, 착복춤으로 이루어진 불교무용인 작법무, 여기에 괴물이라는 미술적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특히 독특한 춤사위와 장중한 바라소리가 돋보이는 바라춤은 영산제의 백미로 손꼽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중생과 영혼을 번뇌에서 구한다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빠른 장단에 맞춰 장중하게 춤을 추는데요. 온몸을 사용해 덩실거리는 춤사위가 돋보이는 남성적인 춤입니다.

불교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영산제는 장엄한 불교 예술이자 공동체 의식이 담긴 하나의 민족 축제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문화유산 헌장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유네스코 등재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 의미를 온몸으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아져야겠죠.

이때요 남해 용왕이 우연히 병에 걸려 아무리 약을 써도 효염 보지 못하고 꼭 죽게 되었는디 선의도사 문병 후에 퇴간이 좋사오나 토끼의 간을 자시면 병이 꼭 낫겠습니다마는 꼭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남의 용왕이 세상에 있는 토끼를 내가 어찌 구한단 말이냐 홀로 앉아 자탄을 하는디 왕왕 연하다 수연이난 장망헌 진세간 벽하유만 구말리오 여산송백 우루를 창창 삼척 고부

0: 것이다.
1: 아, 얼씨구 다

0: 뭐가 없어서.
1: 아, 뭐지? 아,
0: 도사 가로되 용왕의 성덕으로 어찌 성공지신이 없사오리까?
1: 그렇지.
0: 말을 마친 후어 인홀 불견 간 곳이 없겄다.
1: 그렇지.
0: 이때여 용왕이 수부조정 만조 백관을 일시에 영을 내려놓으니
1: 그렇지.
0: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네가 들어올 터로되
1: 얼씨구.
0: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들이 벼슬 이름만 타가지고 들어오난디
1: 그렇지.
0: 이런 가만히 없제.
1: 널.
0: 성상은과 북성진은동 판섭민어 주서오징어 갈림 박대대사 성두루묵 방첨사조계 해군공방 평사청어 군수해구 현감홍어 조부장조부 부별당선 정대승대 정다리가오 이자우다조리 금군보조 자부순치문치준 치삼치병치가제가오리 가지영을 듣고 그저 바닥바닥바닥 어저

0: 꾸벅꾸벅 꾸벅. 마이크가 잘 안 들리나요 혹시? 병든 용왕이 이만하고 보시더니
1: 그렇지.
0: 내가 용왕이 아니라 생선전 도물주가 되었구나.
1: 그렇지.
0: 경내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을 나가 퇴끼를 구하여 짐의 병을 구하니까 좌우 어독 지졸 면면상고하야 묵묵부답이었다. 왕이 똘똘 단식한다. 남의 나라는 중신이 있어서 할고 사군 계좌 주와
1: 아이고 다.

0: 요. 아, 좋지. 정원 잉어가 여자오래.
1: 아, 좋지.
0: 승상 거북이 나가면 어떠하뇨.
1: 아, 얼씨구.
0: 승상 거북은 시력이도 일랍쌉고 폭판이 모두 라흐대 문고로.
1: 아, 좋다, 얼씨구. 자,
0: 세상을 나가오면 인간들이 잡으라.

0: 대무가 아니면은 헐쭈들 보더니 보내지를 보터리라.
1: 아,
0: 송은장 물메기가 나가면 어떠하뇨?
1: 그렇지.
0: 정은 여자우대 미해기는 장수구대하고 호풍신하거니와 아가리가 으렁웃커서 식량이 너른 고로 세상을 다가오면 조기 감을 구하려고 조그마한 산천수 이리저리 다닐째 사립승 옹들이 입 감기여서 물에가 붕둥 탐식으로 돌 급생여 탄물려대로 죽 인간의 이질백질 설사배아 피난기약으로 목사오니 보내지를 못하리다. 이때요 해운공 방계란 놈이 열 발을 쩍 벌리고 살살살살 살기어 들어오며 신호 고향은 세상이다. 청림벽 계산천수 가만히 참신하야 천봉만악을 바래봐 산주

0: 일을 바드드드던지 뭐다가 대왕을 마치리라. 용왕이 이만하고 보시더니
1: 그렇지.
0: 내 이놈 너도 신하란 말이냐? 내 이놈 조갑 입다. 두 엄지발만 뚝 떼어서 떼어 쫓아버려라. 방점사 조개가 어떠하뇨? 방점사 조개는 철갑이 꿋꿋하고 방신치도 오늘 그려줘 싸오나. 옛글에 일렀으되 반 방유를지 세우고 좌수어인지 공이라. 세상을 나가오면 흘조라는 새가 있어 수루룩 펄펄펄 달려들어 혈조는 조개를 물고 초고개는 혈조를 물고 서로 놓치를 보달을 쭉극 어부에게 착하가서 속적거리 없이 모두 촉개가 되니 세상 천지는 못 가리라. 이렇다시 공론이 분분할제 이 마지막 주목입니다. 영덕 전리로 한신하가 들어온다.

0: 원츠 아.
1: 그때야 별주분한 영왕자 너는 말 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목을 우물였다 느렸다 진태를 마음대로 없고 홍문현 벙케 쓰던 토리방패졌사오고 또한 수적이 너희오라 강상을 둥둥실로 빚다 망보기를 자라와 인간 봉패는 없사오나 해중지 소생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그 화상이나 자세히 그려주옵소서. 그 말이 옳다호 화 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다 연소왕의 황금대 민 그리던 명화상 남국 천자 능허대 이롤 그리던 화상 동정유리 청홍년 금수추팍 거북년 저 오징어 얼음 먹가라 예 yeah.

들인다. 천하 명산 승지간 들 경계부도 눈그룹 난천지 조인과 향촉 꽃다 먹던 입 그리고 구견행복 지리 울제 소리 듣던 귀그룹 동네 방장 운부중은 내지 안 맞던 코 그리고 바라방장 화림죽 뛰어가던 발그룹 대한음동 서남부 펑풍흐던 돌 그리고 실롱 세팩 초야구 이슬 덜던 꼬리 그룹 불기난쪽 둔돌이돌이 허리는 신공기 몇 동창

들기요 어떡할 수냐 아 나는 죽어보야 네가 지금 나가거라 그때요 별주부가 토끼 화상 간수 헐제 목을 쏙 빼어 뒷덜미에 넣고 목을 딱 오므라노니 물 한 점 젖을 쏘냐 왕이 의주를 내려 하신 말씀 경이 세상에 나가 토끼를 잡아 과인의 병을 지켜올진데 수국을 서로 반부는들 무슨 한이 있을꼬 별주부 황공대왈 어쨌든 신의 충성보 없어서 사배하지 고고 저희 집 돌아와 처자와 이별을 하는디 여보소 마누라 예 나는 복명사신으로 토끼를 구하러 세상에 나가되 마누라를 잊지 못하고 가네 이웃집 남생이란 놈이 나와 똑같이 생겼고 그놈이 우멍하기 짝이 없으니 대관절 가까이 붙이지 마소 별주부 암자리 거동보속 물보리 같은 콧공개로 숨을 쉬고 녹두 같은 두 눈을 깜짝 거리 며칠 가요 이른 머리 나리님 제위 중어시고 연계로 중어시거라 소연 경박자의 비루하신 말씀으로 못 잊고 간다 하시니 마음이 도리요 미안요 나 아!

반론이 되면 웃음 될 줄 모르시고 노류 장화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별증 못해서 오며 충신지가 충신이요 열려지가 열려로다. 가족 마음이 이렇게 든든하니 내 세상에 나가 토끼 잡기 무슨 걱정이 될고 내 다녀오리라. 별주구 암자리 문 밖에까지 나오며 장망한 진세간 부디 평안히 다녀. 그러나 그 이웃집 맘생이를 부디 조심하랬다. 수정 문박성 나서 경계 무궁조타 고고 전변 일륜홍 부상의 둥둥 높이똥 양고그 차든 안개월 봉으로 돌고 의장촌 개짓공 회안 문구로 밑뜻구나 너와 나라서 눈대고 부평은 물에 동실 오룡 잡냐고 자기 세월 올라라든다 동정여천 다시 추 금수 추파하여 이라 앞발로 벽발을 찍어당겨 뒷발로 장낭을 탕탕 이리 저리 저리 요리 앙금 동실로 피떡 삼면 발해와 지광은 700리 포홍은 전일생 정대무산 세배봉은 구름박 그가멀고 해외 수상은 일천리 눈앞의 경계로다 오초난 동남으로 버렸고 곤고는 오이하여

0: 이라고 동생로 개떡딱 보러 가는 여배 조각 단보관수 초해오는요 모래 속에 가만히가 저 천봉만을 바래봐 제여다 보지 마라 천봉이오 내려 구봉 돈이 백사이 땅이라 늙은 장성은 광풍을 못 이겨 주부들 춤을 출제 또한 연기를 바래봐 원산은 아마 근산은 육류 기암 춘대산이 천리산내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주르르르 저 골물이 괄괄 열두 골물이 한테 합수쳤다 천방야 지방야 월특정 금총 방울이 복금력 얻는 병풍석에다 마주 꽝꽝 마주 때려서니 울렁거려 떠나간다 이런 경계가 또 있나 안 봐도 내려오구나 이런 경계가 또 있나
1: 그때야!
2: 어?
1: 단가 빼고, 잉?
2: 아마!
1: 별주부가.
2: 아마!
1: 용왕이 병이 났어. 왜 병이 났냐면은, 삼의 용왕하고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이 김청만 씨하고 같이 먹었는가 술 잘 먹거든.
2: 아!
1: 그래 내가 코가 빌개져갖고, 해갖고, 술병이 났어. 그 하늘에 도사가 내려와서 물을 딱 짐매 걸어보더니, 이 양반은, 말하자면, 그거야. 이게 병 안 고치면 큰일 나. 그 뭐냐면, 지세 산간에 토끼 간을 먹어야 약이 돼.
2: 그치.
1: 그렇게 하니까, 어디시나 별주부가
2: 그치.
1: 세상을 나와서 토끼를 구하려고 나왔어. 한 곳을 바라본 게, 웬간 나짐승들이 모여들어? 상자 다 틈으로고.
2: 아마.
1: 또 한 곳을 바라보니, 웬간 길짐승들이 모여들어? 상자 다 틈으로고 있는데. 그때 마침! 호랑이 한 마리가
2: 제.
1: 여러 날 굶었어
2: 그래.
1: 배가 딱 고파가지고 무엇을 잡아먹을 거고 하고 있는데
2: 제.
1: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2: 아마.
1: 참 이상하다 이놈이 한 마리라도 내 눈에 띄일 텐데 야들이 어디 간든고 하고 있을 적에 그때 마침 여시라는 놈이 꽥 하고 소리를 질러가 봐 그곳을 딱 본 게 어머, 한 대가 호빵 앉아있는데, 호래의 마음으로 좋았어. 아, 저놈들이 저기다 모였은 게, 한 놈도 내 눈에 안 띄었구나.
2: 네.
1: 호랑이 좋아라고, 네. 그 만지 앞으로, 하고 들어가니, 노는 자리가 아니라, 고룩젓 돼갖고, 똥오줌을 질금질금 싸면서,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이 말썽에 잠여오셨소.
2: 네.
1: 오. 내가 저기 가서 놀다가 하도 시장에서 너희들 중에 살존 놈으로 하나 씹어 먹으려고 왔다.
2: 네.
1: 고라니 오고 몇 대 가지고 마음을 못 나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우리 둘 중에 누구부터 음양하실라요?
2: 어?
1: 뭐 말할 거 뭐 있냐 살존 몇 대 하지 내가 너를 씹어 돌릴란다잉.
2: 네.
1: 내가 배가 고파갖고 그까지 못 간 게 네가 좀 내 입 앞으로 좀 오니라.
2: 아마.
1: 아니, 호랑이 눈깔을 본 게 눈깔이 벌그리갖고, 한 놈뿐 아니라 여러 놈 식구가 생겼어.
2: 네.
1: 메뚜야지가 아니 갈 수도 없고, 호랑이 앞으로, 뭉그여, 뭉그여, 들어가며.
2: 자.
1: 이놈이 유언을 남기는데, 그 놈들, 내년에 이런 모임 있을 때, 절대 여 부정탄 놈, 여기 찍이지 말라게라. 그리고 메뚜야지 큰아들한테, 내 재산 앞에, 해마다 잘 지내라고 해라. 엉그지역 엉그지역 들어갈 적에 호랑이 아빠를 좋은 놈으로 돼야지 배때기를 착 갈라가지고 내봉야상으로 만나게 먹을 판인디.
2: 응?
1: 그때 마침 별주부가 그곳을 바라본 게 호랑이가 바위에 덜렁 앉아있는 칼을

0: 토끼로 봤던 모양이야.
1: 아마
0: 화상을 가져갔는디 건방진 놈이여. 화상을 가져갔는디 지가 익히 않은 지하고 화상도 안 피해보고 오는 말이 그저 뭐야 토끼가
1: 네.
0: 조그마한 짐승인 줄 알았더니 아주 어목이 생겼는걸. 그러나 내가 저를 보러 왔은 게 내가 불러볼 수밖에 없구나. 저에게 저 몸에 가죽 좀 매기고 얼쑤덜쑤한 게 대생화는 이지요. 내가 목이 가버렸네. 아까 좋았다고
1: 충전했네. 네. 아마
0: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는 아래턱으로 들어와 아래턱이 뻣뻣해갖고 조금 묻혀갖고 부르기 퇴퇴퇴 호생화는 이지요 하고 불러놓으니
1: 네.
0: 아유 충전이 좋았어. 첩첩 삼중에 호랑이가 생운말 듣기는 처음이라 돼야지고 멋이고 다 내 동생이시고 소치 한번 내려와 보는디
1: 네.
0: 범 내려고 온다.
1: 아.
0: 범이 나려고 온다.
1: 아.
0: 동예진 본 골로 한김생 내려고 온다.
1: 아.
0: 위에 머리를 흔들며 양기죽 찢어지고 꼬먼 에르소은 어르소골이란 죄하다. 한 발이 넘고
1: 아.
0: 동예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낙 같은 발을 더으로 응노설한 뱃살이 잔디뿌리광 모래자르르르르 헌치며 수공립떡 벌지고 자리 앞에 가고 독서 홍행에게 가는 소지 한저지디 덮고 땅이 툭커지난다 자리가 깜짝 놀래 목을 오게 가만히 없었을 적에 추임이여다 목이 다 가버렸다. 너무 좋아갖고 주인들한테 목이 다 가버렸어. 머리 속으로 얼마나 파고 들어갔더니 별주부가 딱 머리가 덮여갖고 죽도 먹던 자리가 되었어.
1: 네.
0: 아니 호랭이 늘어버니 무엇이 있어야지.
1: 아마
0: 그 참 이상하다. 구분이 호생환하니시오고 나를 불렀니 야들이 어디 갔는고? 아무리 봐도 없어. 돼야지라도 먹으려고 딱 본 게 그동안 싹 도망가고 한 마리도 없어.
1: 아마
0: 내가 오늘 채수에 오미 붙었는가? 별대로 꿀을 다 보겠구나. 호랑이가 이거저거 포기하고 산으로 다시 올라가는디 별주부도 채수가 없을라겠던가? 호랑이 앞발 딛는 데가 없앴다가 딱 뛰게 장기 궁짜는 나 낮아버리게 발라당 낮아. 이것이 무엇이오?
1: 수요.
0: 그 참 묘하게 생겼네. 나무 접시 모양으로 생겼는데 북이 없어 그것도 아니고 8월 대목장 날 쑥등맹으로 생겼는데 고물이 없어 그것도 아니야.
1: 네.
0: 우둥을 납득이야. 아무 대답이 없어.
1: 아마
0: 호랑이가 하늘을 보고 땅을 딱 보더니 옳다 내가 알았다. 이게 아마도 하나님 똥인가 보다 똥.
1: 네.
0: 하나님 똥 먹으면
1: 네.
0: 잔병 없어지고 명기를 진다다. 부인아가 이거라도 볼 수밖에 수가 없구나. 아, 그 큰 입을 벌리고 먹기로 작정을 하는구나. 자라가 소로말리까지 나왔다.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을 일을 생각하니 허간이 벙벙하구나. 에라 젠장 찔리랄까. 내가 이놈한테 죽기는 꼭 죽는디 이놈 이름을 알고 죽어야겠다.
1: 네.
0: 저 뱃속에서 개우 입뿌리만 내가지고 당신이 드시오! 호랑이가 깜짝 놀래가
1: 네.
0: 이런 급살맞을 이놈이 나보고 통성명하자고 그러네. 오! 나는 이산중 어른 호생환이라고 온다. 너는 네. 명색이 무엇인고? 아이 호랑이라고 하는 바람에 겁이 왈칵 나가지고 겁지에 바른대로 얘기하는 게 예! 나는 명색에 별주고 잘새끼라고요. 호랑이가 자리하나 말 듣고 좋아라고 한번 놀아보는디 얼씨구나 졸지요. 얼씨구나 졸지요. 내 평생 꼭다이기를 왕백타기군이더니 다행히 만났으니 맛좋은 힘을 비워먹어보자.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나 잘해야니오. 여러분 네가 무엇이냐. 나 독거비요. 네가 두꺼비면 더욱 좋다. 어? 너를 산 새로 불에 살라 소리했단 먹었으면 만병혁충의 명약이라 두 말 말고 먹자 으르르르르르라. 찰나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살맞이 노임이 독일과 벌을 달라서 먹었는지 먹기로만 들었구나. 어떻게 취미를 많이 해서 그런가 목이 그냥 싹 갔네요. 내가 목이 이런 목이 얼씨구야. 아이 내가 기왕에 죽을 것인데 기왕에 죽으려면 내가 이놈한테 내가 폐수를 한번 쓰고 죽어야겠다. 그 자라 자라가 목이 길게 아가 자라가 목이 길어 쭉 이제 목을 쭉 빼갖고 후레 앞으로 바시약 바시약 들어가며 또 콱 움쳤다가 절반쯤 빼갖고 탈탈탈탈탈 털었다고 하면서 아이 지가 무엇인데 나한테 큰 소리 치는고?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목 나가오 목 나가오 호랑이가 한눈 팔다본 게 또 동그라미 목이 빠졌는데 어떻게 징그럽지 여보 여보 목 그만 나오지 그만 나와 이렇게 네. 목이 나오다가 하루에 1,500발도 더 나오고 있어.
1: 그렇지.
0: 아니 근데 키는 자그마한 어머니가 어떻게 목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뒤움직이지 않으시오.
1: 아마
0: 옳지 되었다 생각하고 오 내 목 내려가리 들어봐라. 네. 오르륵 들어가야 저녁간 개화유 내 손으로 올리다가 목으로 절컥 떨어져 기병 예예대야 명의한테 물어보죠. 호랭이 쓸개가 좋다 거기로 고량 진자마 타고 호랭이 사냥 나와지 네가 무병 호랭이야 쓸개 한번 못 죽었나 도장신 거 있느냐 비도 오고 들어가 이 호랭이 대갈려라 앞으로 저기 들어 돌이래 돌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그날 싸 말고 풍일이 사나워 물결이 워르르르르르 출렁출렁하니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저 물 좀 보아라.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용왕이 된다 해도 정말로 못 가겠다. 이놈이 따따던 양지 쪽을 찾아가서 그 얼굴을 좋은 반찬도 막 떼작거리도 떼작떼작하고 귀를 털고 앉았으니 별주부 기가 막혀. 야 이놈아 벼슬 살러 가자는디 용당이 뒷줄 땡기듯 자시는 꼴 아니 곱살스러 못 보겠다. 아 이 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느냐. 물에 가서 동당동당 떠노니 토끼 하는 말이 여보시오 별주부 그렇다 내 아니가 일것소만은 좋은 수가 있어. 내가 버드나무 가지 잡고 뒷발 담가보아 목물지면 가되 더 깊으면 갈 수 있어. 글랑은 그리허시오. 이놈이 좋은 꾀낸체라고 버드나무 가지 잡고 뒷발을 막 잠글라고 할 적에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김생이라 편전살과 같이 우르르르르르 달려들어 토끼 뒷발목을 꼭 물고 물속으로 울렁울렁울렁 들어가니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이놈아 좀 놓아라 숨 막혀 못 살겠다. 야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짠물 들어가면 벙어리 되는 법이니라 행여 간 녹을라 내 등에 가만히 없죠. 소상 팔경 구경이나 하고 가자꾸나.

겨리로구나. 백빈주 갈매길은 홍여

한수로 돌아든다. 요량호 나는 소

장사를 지내다니 겉에분아 간 곳이 없고 명나수를 바라보니

강도 호도든가 통으로 바라보니 삼백 차부상 가지 일륜홍이 아려있고 바다가 뒤끓으며 어룡이 줄을 모르고 한 곳을 당도하니 금고 소리가 쨍그랭 쨍 들리고 날 눈을 들어 살펴보니 흰옥현 판에 황금 대자로 남의

0: 그때요 별주부는 영덕전 너른 뜰에 공손히 복지하여였자오대.
1: 그렇지.
0: 말리 세상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1: 저
0: 용왕이 판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1: 그렇지.
0: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1: 그렇지.
0: 그럼 토끼를 빨리 잡아드리도록 하라. 하고 영을 내려놓니 좌우나졸 금군 무조리 술령소 일시에 대달라 토끼를 해왔살지 진황멀리 정성사듯 사냥싸움에 맞춰사듯 첩첩이 둘러쌌고 토끼 들여쳐 잡는 것도 역무출사도 역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헐라 무엇이냐 개요
1: 그렇지.
0: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 다름에 너를 잡아 약개장도 좋거니와 네 간을 내오게 탕 데려 먹고 네 껍질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깔게 되면 어혈내도 혈자매는 만병 회춘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송아치지요 소 같으면 더욱 좋다 두팔에 너를 잡아 두피 쪽 살찐 다리 양회 까천요 공파 두박 없이 나눠 먹고 입불 빼어 활도 메고 네가 아주 백견이여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똥고주 문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느니라 이 송아

네가 무엇이냐 망아지 새끼지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선간 뭐 후간족이라 요단왕장 전리마루다. 여랑도 오백금으로 죽어뼈 사셨으니 너를 산 재물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천금상을 알려주랴. 들거라 우 도끼를 결박하여 발굴한 주장대로 콕 찔러 들어.

0: 아, 친구야.
1: 매달려. 아이고 이놈 별주부야. 와예. 나 탄 게 이게 무엇이냐? 오, 그게 수국 남해라는 것이다.

0: 악을 동댕이 쳐. 예.
1: 아, 수고.
0: 토끼 잡아드렸어. 토끼 잡혀 들어가 사면을 살펴보니
1: 그렇지.
0: 강한 지장과 천택 지신이 좌우로 옹위를 허였거말
1: 어찌고.
0: 눈만 깜짝 하고 앉았을 적에 용왕이 분부를 허시되 네 토끼 듣거라. 죄송합니다.
1: 어찌고.
0: 내 우현 특병하여 명의더러 물은즉 네 간이 으뜸이라 허기로
1: 그렇지.
0: 우리 수궁의 어진 신하를 보내어 너를 잡아왔으니 죽노라 하늘 마라.
1: 얼씨구.
0: 토끼 생각에 저놈한테 속절없이 끌려와서 꼭 죽게 되었구나. 한 배를 얼른 내어 배를 의심 없이 척 내밀며 자 내 배 따보시오.
1: 얼씨구.
0: 용왕이 생각하시기를
1: 그렇지.
0: 저놈이 배를 안 따이려고 무수히 잔말이 심을 텐디 저리 의심 없이 배를 척 내미는 것은 필요곡절이로구나. 이놈아 네가 무슨 말이 있거든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1: 그렇지.
0: 아니요 내가 말을 해도 고지 듣지 않으실 텐께 두 말 말고 내 배 따보시오. 야 이놈아 기왕에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1: 얼씨구.
0: 말을 하려니 허위라. 말을 하려니 허위라. 세상이 풍태하여 성이 음문니 실갈 쌍둘의 소리 탐악한 상주 임금 성녀의 뱃속에 칠군기가 있다 이기로 비간 후 배로를 알러 고이 죽였으나 일곱 공기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러 가니

세명 만근 싸오니 이를 들어 달라 오며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 배를 따서 보옵소서. 왕이 듣고 치로여 이놈 네 말이 모두 다

수고. 담수병 즉 설불능 안하고 신수병 즉 이불능 청하고 단수병 즉 목불능 시라 간이 없고야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소태가 아래 이라 소태가 아닌 즉 원료

들면 가늘을 들이내다 세상 병행 들이 손 대고 얼른하면 간을 달라고 부채기로 간을 내어 파촌잎에다 꼭 싸서 칭도로 칭 칭동여 영주석 성에 애수람부 늘어진 상상까지 끝끝이 날아매고 도와요 수께를 탁 쪼가라 내려왔다 우연히 초보를 만나 수궁은 비가 좋다기로 완경차가 오 왔나 이라

마땅치 않은 말이로구나. 사람이라 짐승이라 일신지내장은 다를 바가 없는 데 네가 어찌 간을 내고 드리고 힘부로 출입한단 말이냐. 토끼가 당돌이었자오대 대왕은 치기일이여 미치기로 소이다. 토끼신은 너희 허여 사신인 수 같으였으며 칠렁시였던 길로 인신우 같으였으며 대왕을 어찌하야 꼬리가 철이 치더란 허업고소태는 무슨 일로 꼬리가 여리며 허업고대왕의 옥체에는 비누리 번쩍번쩍 소태음은 한 허리오리 송살송살 까마귀로 일러도 오전 까마하고 쓸게 있고 오후 까마하고 쓸게 없으리 인생 만물 지금 주수가 한 가지라 뿍뿍이니 답답지 아니오리까 용왕이 듣고 돌리더라고 그러면 네 간을 내고 드리고 힘부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간 군기가 서이들어 이끌할 조공기 모두 다 어쩐 내력이냐. 예 내력을 아래끼다. 한 군기는 대변 보고 또 한 군기로는 소변 보고 남은 군기로는 간을 내고 드리고 임무로 출입을 하이다.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밑군기로 내오니 만물시생동방삼팔목난방이 칠라서방사구군 북방 일육수충항오집도 천지음양오색광채 아침안개 저녁이설 화야 입으로 넣고 밑군기로 대고니 만병회춘명약이라 뜬 약이 되나 이라 미련 틀아 처주부야 세상에서 나를 보고 이런 기약을 하였으면 간을 판 날만큼 뛰어나가 대왕병도 즉 차오고 너도 충성이 닿 타나서 영주양 합의 출 것을

0: 아주 앙상블 하바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해서 한 바퀴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939년 6월의 어느 날, 덕수궁 석조전이 그리스 신전처럼 하얗게 빛납니다. 강렬한 햇빛은 바닥에도 그림자의 열줄을 세웠는데요. 원근법의 소실점을 만드는 사각의 격자무늬 프레임, 함수의 좌표같이 떠도는 한복 치마와 한옥 건축, 수직과 수평의 기둥열 사이에서 양산 쓴 여성들은 뭘 보고 있던 걸까요?

서울 중심가 세종대로의 한 중앙. 덕수궁 사방엔 늘 거대한 도시의 소음이 들끓습니다. 덕수궁의 정문 대한문이 간신히 바리케이드가 되고 있는데요. 바쁘고 시끄러운 일상과 다른 고요한 평화가 대한문 안에 숨어 있을 것 같죠. 11월 말, 늦가을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은행나무는 마지막 잎사귀들을 떨구며 궁을 노랗게 물들였죠.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덕수궁에 들어섭니다. 근위병처럼 도열한 나무와 새소리가 반갑게 맞아주죠. 떠들썩한 바깥세상에서 신성한 궁궐로 이어주는 돌다리를 건너는데요. 아, 나무 향이 섞인 차가운 공기에 정신과 시야가 뚜렷해집니다. 대한문을 지나 앞으로 쭉 뻗은 길을 같이 걸어보실까요? 궁 밖

0: 밖에 현대식 건물들이 바짝 붙어 있고 거리의 소음이 담을 타고 넘어와 좀 어수선하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아무도 없는 궁 안을 홀로 걷는 호사가 너무나 각별합니다. 덕수궁 진입로엔 지난 100여 년간의 한국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후반에 이르는 덕수궁의 시간은 급격한 변화와 단절의 연속이었죠. 길 바깥엔 현대의 빌딩들이 무질서하게 솟아있고 또 반대편엔 전통 궁궐 건축도 보이는데요. 서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10분 남짓 이어진 산책의 막바지, 은행나무 사이로 서양 고전 양식의 건물들까지 보이는데요. 한국 전통과 서양 고전, 현대가 뒤섞인 건축물의 변화무쌍한 파노라마는 그 자체로 드라마틱한 시간의 변이를 층층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네, 방금 저와 함께 걸어본 이 길 어떠셨나요? 정말 환상적인데요. 이 덕수궁은 참 익숙하면서도 좀 낯선 곳이죠. 우리 근현대사의 급격한 변화를 온몸으로 겪은 덕수궁에는 전통 건물과 서양식 건물이 뒤섞여 있는데요. 좀 뒤죽박죽이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창덕궁이나 경복궁 등에 비해 전통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무시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이 덕수궁의 가치가 있는 건데요. 자, 오늘은 서로 다른 기억과 시간이 혼재된 독특한 공간 덕수궁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0: 덕수궁에서는 때마침 흥미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분관이 기획한 덕수궁 프로젝트 2021 상상의 정원인데요. 미술작가와 조경 전문가, 식물학자가 각기 덕수궁 정원을 자유롭게 해석해 작품을 만들도록 한 거죠. 중화전 행각에 있던 권혜원 작가의 나무를 상상하는 방법은 오랜 시간 덕수궁을 갖고 왔을 정원사들을 상상해 영상으로 제작한 건데요. 덕수궁을 이룬 나무들, 이름 모를 정원사와 새들은 덕수궁에 중첩된 오래된 기억들을 환기시켰습니다. 준명당 앞에 있던 김명범 작가의 원은 전통 불로장생의 이미지를 차용한 겁니다. 커다란 나무뿔을 단 사슴이 삶과 죽음의 순환을 초현실적으로 보여줬죠. 자, 이제 덕수궁의 편전이었던 덕홍전으로 가봅니다. 을미사변 뒤 명성황후의 신주를 모시던 경소전이 있던 곳인데요. 대한제국이 망하자 고종의 아련실로 고쳐진 덕홍전은 작지만 화려한 건물이죠. 덕홍전 내부에는 화려한 장식만큼이나 현란한 이미지들이 가득했는데요. 이예승 작가의 그림자 정원, 흐리게 중첩된 경물입니다. 작품은 덕수궁만큼이나 혼재된 디지털 이미지들이 모니터 안에 펼쳐졌었죠. 작품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실제 공간에 가상의 이미지가 중첩된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사물에 촛불을 비춰 벽에다 그림자 놀이를 즐겼던 것처럼 현실에 투영된 디지털 이미지의 유희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실제와 가상의 흐려진 경계는 덕홍전 옆 축대 위에 있는 서거당으로까지 연결됐습니다. 단청을 안에 나뭇결이 그대로 보이는 서거당 대청에는 전통 방식으로 조화를 만든 황수로 명인의 홍도화가 전시돼 있었죠. 홍도화는 고종 즉위 40주년을 경축하는 이민년 잔치를 그린 병풍화를 참고한 건데요. 자, 이제 덕수궁을 황제의 궁으로 만든 고종을 만날 차례입니다. 함경전은 고종이 말년을 보낸 침전입니다.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황제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된 고종은 1919년 이곳에서 최후를 맞았는데요. 이용배 작가, 성종상 교수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몽유원님은 함경전에 유폐된 고종이 상상했을 정원을 그렸습니다. 그가 명성황후와 거닐었을 경복궁 향원정 일대와 조선 말 대한제국의 파란만장한 연대기가 겹쳐졌죠. 1897년 고종이 세운 대한제국은 1910년 종말을 맞게 됩니다. 조경 전문가 성종상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1: 그러면 이곳 이 덕수궁의 후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2: 글쎄요. 덕수궁은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흔적도 많이 안 남아있고
1: 네.
2: 아시다시피 변형도 많이 되었고 그렇지만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2: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희궁까지 우리 고종께서 즐기지 않았을까.
1: 여기서부터 경희궁까지?
2: 경희궁까지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 6교로 해서
1: 네.
2: 다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경희궁은 훨씬 더 이제 바로 뒤에 인왕산도 있고 훨씬 여기보다 훨씬 당시에 좀 여유가 있었을 테니까
1: 네.
2: 거기서 아마 후원 같은 느낌들도 적이 있었겠다.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1: 아. 예.
2: 그 말고도 뭐 이쪽에 그 홍원이라고 해서
1: 네.
2: 부분적으로는 정원 같은 느낌이 남아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0: 우리 이 한국 전통 정원의 특징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1: 아시다시피 우리는 산이 많은 나라죠.
0: 맞아요. 예,
1: 3분의 2가 산입니다. 그리고 고만고만한 산들이 막 겹쳐 있죠.
0: 맞아요.
1: 그리고 그 사이로 이렇게 이제 겨울물이 흘러가고요. 계곡이 흘러가니까 산과 물이 이렇게 서로 아주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그렇죠. 짜여 있는 그런 땅입니다. 당장 수도만, 큰 대도시만 봐도요. 네. 우리 서울하고 세계적인 도시들, 동경, 북경, 뭐 파리, 런던, 뉴욕, 큰 도시들 이렇게 생각해봐도 서울처럼 한강과 청계천, 그리고 이 내사산, 외사산,
0: 맞아요.
1: 이런 것이 잘 짜여 있는 도시가 없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경관의 변화감, 경관에 있어서의 역동성, 뭐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0: 그렇죠.
1: 거기 만드는 정원은 크게 손들 필요가 없습니다.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아름다운데 뭘 손대겠습니까?
0: 그렇죠. 예. 그대로만으로도
1: 그죠?
0: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1: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최소한의 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의 인공의 손길만 더하면 되는데.
2: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동궐도에는 전통 궁궐 조경이 어땠는지 잘 그려져 있는데요. 특히 창덕궁 후원은 왕궁임에도 불구하고 고요한 산중에 있는 것 같죠.
0: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 이 전통 정원의 특징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일부러 우리가 막 뭔가 막 만들려고 하지 않고 어우러지는 이런 느낌이라고 또 이야기를 들 수 있다면, 사실 어떤 형태 하나만을 딱 고집해서 이것이 우리의 정원이야, 이것이 우리 전통의 정원이야, 이렇게 고집을 할 수만도 없겠어요.
1: 적절한 지적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늘상 우리 한국 정원은 특수애를 추구했던 그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답이 없는 거죠.
0: 네.
1: 왜냐면은 우리 산천에 가면은 가는 데마다 다 다르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물이 가까이 있는데, 좀 언덕이 있는데, 뭐 숲이 있는데, 바위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0: 맞아요.
1: 거기 가서 잘 맞춰야죠. 예. 그것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뭔가를 정해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기보다는

0: 거기 있는 것이 뭔가를 열심히 읽어내고 네. 예, 그거에 자꾸 이렇게 맞추는 것이 우리는 우리 정원의 미학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정원은 특수해이고 장소 중심적인 해법이다. 또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지극히 이 자연미학적이고 생태미학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특수해는 조건에 따라 변하는 값을 말하는데요. 한국 정원의 특수해는 가장 정형적일 것 같은 경회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0: 정해진 규격보다는 장소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형태를 변형한 한국 정원. 혹시 덕수궁 정원의 실마리가 여기 있을지도 모르죠. 왕의 어진을 모셨던 서양식 건물 정관헌과 좀 전에 찾아본 덕홍전 사이에는 또 하나의 상상의 정원이 있었는데요.
1: 지금 이게 이제 구름 위에 카펫이 쫙 놓인 느낌을 표현하고 싶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카펫이란 말입니다.
2: 네.
1: 근데 문양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서양식인 것 같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전통적인 느낌도 들고.
2: 네, 맞아요.
1: 오, 아주 오묘하거든요.
2: 제가 이 덕수궁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옛날 사진들을 많이 봤어요. 옛날 사진 중에 고종 황제의 가족 사진이 있었는데 네. 앉아 계시고 그 밑에 카펫이 한 장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눈에 들어와서 이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덕수궁이 이제 서양식 건물들도 들어오고 서양식 가구가 들어오면서 그런 입식 생활에 맞는 카펫도 같이 들어온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 석조전에 그 접견실에 그 사진을 보고 네. 옛날 카펫을 복원을 해놓은 게 있어요.
1: 아.
2: 그거를 재해석을 한 거죠.
1: 아, 그렇군요.

0: 여기를 오니까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이제 오면은 나무 보고 건물 보고 지붕 보고 하는데 바닥을 보게 됩니다.
1: 아, 네.
0: 카펫이 쫙 깔려져 있으니까. 근데 교수님의 그 작품 의도도 좀 그러하셨다면서요.
1: 네.
0: 바닥을 보게 하고 싶다.
1: 네, 맞아요. 어떤 현대 문물이 뭔가를 계속 수직적으로 만들어 올리면서 발전했다고 하면 이 시점에 우리가 바닥에 있는 어떤 낮은 것들, 그다음에 바닥에 깔린 생태계, 왜냐하면은 어떤 인간 사회와 땅 밑에 있는 어떤 새로운 질서들을 매개하는 면이잖아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고 맞아요. 우리를 지탱하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든 바닥을 향해서 고개를 좀 숙이게 만들고 싶었어요.
0: 교수님 말씀처럼 이 바닥을 보니까 주변 경관이 또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 또 드네요.
1: 네.
0: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덕수궁 둘러보면서 참 이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현대적인 느낌이 가미된 정원 뭐 이런 것들은 궁에는 너무 이질적인데 여기가 덕수궁이기 때문에 진짜 어울린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덕수궁의 매력?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그리고 어떤 미술관 때문에 계속 새로운 콘텐츠가 생성되는 어떻게 보면 혼성적이면서 다이나믹한 그런 장소죠. 그래서 네. 다른 궁들에 비해서 그 예술적인 개입을 통해서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2: 가든 카펫 주위는 흰구름같이 피어난 외래종 식물이 감싸고 있었는데요. 활짝 피었다 저무는 생명의 순환을 보이며 삶과 죽음, 동서양의 경계를 몽환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가든 카펫이 있던 자리 옆으론 덕수궁의 정전, 중화전을 향하는 문이 담장에 나 있는데요.

황제가 하례를 받던 중화전 주변으로 높은 빌딩들이 보입니다. 대한제국 때는 외국 공사관들이 덕수궁 주위를 둘렀었는데요. 덕수궁은 조선이 근대화하고자

0: 이루게 되죠. 진이서 작가의 일보일경은 이런 중화전과 석조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부를 시각화한 작품이었습니다. 사라진 중화전 행각자리에 세워진 구리로 된 망은 바람과 햇빛이 투과되며 흔들렸는데요. 경계이 돼 막히지 않고 섞일 수 있는 서로 다른 공간 간의 미묘한 스팟을 보여줬죠. 석조전은 고종 때 건립되기 시작했지만 완공됐을 때 대한제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고종에 이어 순종마저 승하한 후 1930년대에 덕수궁은 공원이 됩니다. 윤성남 작가의 눈물이 비처럼 비처럼 1930년대 어느 봄날은 공원이 된 덕수궁에 찾아온 여성들을 나무 패널에 그린 겁니다. 황제가 사라진 궁궐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이 됐는데요. 당시 관람객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 색채도 색채고 표정들이
2: 네.
1: 굉장히 당당한 여성들의 모습이
2: 네.
1: 좀 인상적이네요.
2: 아, 그래요?
1: 네.
2: 예. 이 궁이라는 것이 1930년대에 최초로 이제 일반인한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임금님이 계시는 데는 담 밖에도 잘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약간의 해방된 느낌도 있었겠지만
1: 네.
2: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옷 좀 화려하고
1: 네.
2: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외출이 가능했던 여성들.
1: 그렇죠.
2: 그런 아무래도 이제 뭐 양반 계급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복을 입고 아 내가 여기 궁예를 들어와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거 어떤 결과물이었는가요? 나라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2: 당연히 그 울분이
1: 네.
2: 슬픔이
1: 네.
2: 이 몸 안에 가득했을 것 같아. 여성이건 남성이건. 그래서 그 얼굴이 약간 굳어있는 느낌
1: 네.
2: 그런 거를 이제 표현했습니다. 네.
1: 네, 윤성남 작가님의 아버님께서
2: 네.
1: 유명한 윤백남 선생님이십니다.
2: 네.
1: 네. 극작가이자 네. 영화감독으로 1923년에
2: 네.
1: 이제 한국 최초의 극영화인 월하의 맹세
2: 네, 월하의
1: 감독을
2: 맹세.
1: 하셨습니다.
2: 네. 네.
1: 근데 참 또 1919년 그 3.1운동 때는
2: 네.
1: 덕수궁 앞에서 목격한 일을 글로 남기시기도
2: 네,
1: 하셨더라고요.
2: 그러셨더라고요.
1: 그래서
2: 네.
1: 대한문학 만세시위대에
2: 네.
1: 어린 여학생들이
2: 네.
1: 적지 않게 끼어 있었다라는
2: 네.
1: 기록을 또 해주셨기도 했어요.
2: 네.

0: 작가님, 우리 근대가 일제강점기와 겹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여기 여성들의 표정처럼 네. 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네.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덕수궁을 최초로 개방했을 때 거기를 방문했던 분은 대부분 양반들, 남성들이죠. 아마 여성들은 거의 못 왔을 거란 생각도 해요. 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그 시절에 살아 있었으면 나는 틀림없이 가봤을 것 같아. 라는 상상을 했는데 슬픔이 꽉 차 있었겠죠.
0: 맞아요. 네. 참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1: 그렇죠.
0: 이곳에 들어왔겠죠.
1: 그랬겠죠.
0: 그 느낌을 네. 이곳에 오니까 이 인물들과 네. 같이 느끼게 되네요.
2: 작품이 위치한 석조전 앞 정원은 드라마틱한 공간의 전의를 펼쳐냅니다. 전통 한옥의 중화전 영역과 서양식의 석조전 영역은 서로 나란히 있지 않고 축이 만나며 충돌하는데요. 부딪히되 더욱 긴밀히 엮인 두 공간은 전통과 근현대의 숙명적인 공존을 웅변하죠. 덕수궁 건축의 중심, 석조전 정원을 조망하기 위해 근대공원 연구자 김혜경 교수와 석조전 3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0: 야, 진짜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정원이

0: 들어와요. 아, 그 옛날 왕이 보던 풍경은 이런 풍경이었겠구나.
1: 맞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는 이렇게 앞에 정원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 창덕궁
0: 예.
1: 가보셨어요? 정원을 찾아서 어디로 가셨을까?
0: 와, 후원 쪽으로 갔나?
1: 뒤쪽이죠.
0: 네, 뒤쪽.
1: 그리고 가는 동안에
0: 네.
1: 함부로 가지 못했던 느낌이 좀 들잖아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전통 정원의 기법이고, 여기는 보면 석조전에 올라오니 앞에 쫙 펼쳐지죠.
0: 한눈에.
1: 그죠?
0: 네.
1: 이거는 서양식 기법이에요. 서양식 기법은 어디서부터 유래를 했냐면, 혹시 프랑스 베르사유 궁 가보셨어요? 가보셨을 것 같은데?
0: 꿈속에서 아니면 화면에서 많이 본것 같아요.

0: 하지만 이 건물, 이 정원 예쁘기는 한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모르겠어요. 그냥 좀 마음이 착잡했어요. 사실 올라왔을 때도. 그런데 정원이 그냥 왕만을 위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방으로 다 열려 있는 느낌?
0: 그죠. 네.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게 이 정원을 볼 때는 동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선이 뭐냐면 내가 정원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용을 하는 그 움직이는 선이에요.
1: 그렇죠.
0: 그런데 동선이 지금
1: 그러니까 지금 계단이 다 사방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0: 그러면
1: 다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0: 그 얘기죠. 네. 이 동선이 네 곳으로 열려 있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 곳에서 이 정원을 볼 수 있다는 황제가 독점하지 않았던 정원. 사실 이 정원은 덕수궁이 중앙공원이라는 미명하에 오픈되면서 조성됐던 1938년 공원하의 산물이에요. 공원의 발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공원이 맨 처음. 궁금해지죠.
1: 네, 처음에 공원이 생긴 게 한 몇 년도쯤이에요?
0: 1888년이에요.
1: 생각보다 진짜
0: 오래됐죠.
1: 빨라요. 네.

0: 고종께서 좀 힘드신 시기잖아요. 아감파천하고 돌아오시면서. 그래서 덕수궁을 본인의 힘을 펼칠 수 있는 제국으로서 그렇게 만들려고 했으나 주변 상황들이 너무 불안해서 탑골공원, 파고다 공원도 1897년에 조성이 되려고 했지만 사실 공원의 모습을 갖춘 거는 아쉽게도 일제강점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고종의 힘이 닿았을 때 만들어진 정원은 축이 석조전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 변하기 시작하면서 네 번째 변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네모난 방형의 거북이 조각상이 있던 그런 정원이었다가 지금은 되게
1: 묽게.
0: 네.

0: 사실 이 덕수궁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현대까지 오는 것들이 곳곳에 남아있거든요. 지금 여기 정원에서 보면 여기 정원의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조기에 되게 이렇게 길게 만들어진 구조물이 하나 보이시죠?
1: 네.
0: 그 구조물 혹시 명칭 들어보셨어요?
1: 저게 뭐예요?
0: 파고라? 파고라라고 하는 서양식 정작, 그리고 그거를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늘 실험? 그늘을 만들어주는 실험.
1: 아,
0: 이거는 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공원은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려면 앉아야죠.
1: 그렇죠. 벤치가 필요하죠.
0: 그렇죠. 우리처럼 땡볕에 노출되면 안 되죠.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제가 살펴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파고라.
1: 아, 정말.
0: 이런 부분들이 매력인 것 같아요.
1: 진짜 그러네요.
2: 석조전 정원은 위에서만 내려다보는 황제의 정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밑으로 가서 반대 방향에서 볼 때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요. 이제 정원의 중심 파고라로 이동해 봅니다.
1: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파고라에 앉아 있는 이 느낌이
0: 네.
1: 다 유난히 파란 하늘과 함께
0: 어울리죠?
1: 예, 느낌이 좋네요.
0: 지금 여기 앞에 보면 네. 다른 정원하고 다른 질감의 벽면이 보이지 않아요?
1: 초기?
0: 네네.
1: 돌로 된
0: 네. 파상형의 무늬들.
1: 네.
0: 우리가 모더니즘 하면 굉장히 뭐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세련된 패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는 향나무.
1: 오.
0: 향나무인데 원래는 저 향나무는 정원을 만들 때 옥향이라 그래서 처음 심을 때는 이렇게 둥글둥글했다가 지금은 80년이란 시간이 흐르니까 저렇게 서로 어우렁더우렁 하긴 했는데 그 아래쪽 그 옥향 아래쪽의 판서까지가 1938년에 만들었던 정원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1: 야, 재밌는 게 아까 석조전 2층에서는 잘 안 보였는데
0: 그죠?
1: 또 이쪽 방향에서 보니까 또 판석이 주는 또 희한한 운치가 있네요.
0: 석조전의 이 길쭉길쭉한 패턴하고 저기에 부정형의 패턴들이
1: 뭔가 언밸런스 하면서도 어우러지면서도
2: 그늘진 석조전 앞 잔디가 그리워. 1939년 6월 12일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입니다. 한복 입은 여성들의 얼굴이 양산으로 가려져 궁금함을 자아내게 하죠. 파고라와 석조전이 이루는 수직과 수평의 선들 사이에서 이들이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얼핏 평화롭고 나른해 보이는 사진에는 식민지 시대의 모순이 감춰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너머의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기도 했을 겁니다. 같은 해 2월에 찍힌 정원 석벽의 사진인데요. 사방으로 찢긴 것 같은 추상적인 돌의 문양에서 누군가는 시대의 균열을 읽지 않았을까요? 당시 소설가 이상이 화려한 공원에서 느꼈을 소외와 절망은 석조전 정원에도 깃들었을 겁니다.
0: 아니, 저 판석도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우리 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1: 네.
0: 우리 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는 첫 패턴이 이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1: 그렇네요.
0: 그래서 곳곳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정원은 단지 저 석조전 2층에서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파골라에도 앉아보고 중화전 계단에도 가보고 현재 미술관 앞에 계단에서도 봐야 현재 석조전 앞에 있는 정원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죠.
2: 근대의 빛과 그림자, 시대의 모순과 자각에 대한 기억이 석조전 정원에 층층이 쌓여 있는 겁니다. 우린 이를 한켜 세밀하게 읽어낼 수 있는 거죠.
0: 여기가 해방 이후에 미군들이 잠깐 점령을 하면서 여기서 그 와인 파티도 했어요.
1: 아, 진짜.
0: 그 사진도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이 기둥, 이게 지금 1938년에 만든 요 벽돌을 깨서 붙이는 디자인까지 현재 남아있는 거야.
1: 이야, 그렇구나.
0: 이거를 그냥 겹겹이 쌓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 약간 폐허미가 느낄 정도로 살짝살짝 붙였던 것들이 지금은 현대식에서는 안도다다오가 노출 콘크리트를 쓰는 건물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벌써 1930년대 콘크리트를 오픈시키고 비우는 디자인을 했다는 게 굉장히
1: 그러니까.
0: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파골라.
1: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파고라.
0: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1: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저도 몰랐는데.
0: 다르게 보이죠, 덕수궁.
1: 그러네요. 이 등나무.
0: 이 등나무도. 그 당시에.
1: 이 당시에 이제 요걸 만들 때 이제 함께 심겨진.
2: 석조전 정원 파고라는 기둥만큼이나 치렁치렁 늘어진 등나무.

0: 소나무가 인상적인데요. 입구엔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주목도 볼 수 있습니다. 주목은 정원 입구, 은행나무들이 둥글게 식재된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들 나무들은 모두 1938년경 심어진 거죠. 이제 나무들도 100년 가까운 나이를 먹어 덕수궁 건물들과 비슷하게 늙어갑니다. 중화전 행각 주변의 향나무들도 비교적 오래된 것들인데요. 1904년 대화재 후 중화전이 재건된 즈음 심어지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이제 건물보다 나무들이 궁금해지는데요. 김혜경 교수의 안내로 덕수궁 나무 투어를 한번 떠나볼까요? 먼저 석조전 옆에 가시치렵수를 만나볼 텐데요.
1: 혹시 이 나무 보이세요? 엄청나게 크죠. 이 나무 이름은 가시치렵수예요. 가시치렵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잎이 7개 이렇게 손바닥 펼친 듯이 있기 때문에 가시치렵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0: 가시치렵수는 좀 낯선 이름이지만 마로니에라 하면 익숙하실 겁니다. 유명한 대학로의 마로니에는 사실 일반 치렵수로 진짜 마로니에는 아니라고 하죠. 덕수궁의 가시치렵수야말로 진짜 마로니에인데요. 1912년 네덜란드 공사가 고종에게 선물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1: 일반적으로 말하기에는 1912년 네덜란드 공사가 이 나무를 선물해 줬다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저도 이 나무를 정말 1912년에 네덜란드 공사가 줬을까라고 찾아보니 사실은 기록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오래되고 그리고 서울에서 볼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의 가치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시치렵수 말고 덕수궁에 또 어떤 나무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0: 자, 이제 덕수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1: 덕수궁에는 1904년 엄청나게 큰 불이 일어났어요. 저기 저 왼쪽에 있는 정관원은 남아있었지만 그 앞에 있는 중화전 그리고 모든 건물들 함룡전까지 다 탔는데 그 화재에서도 살아남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보이는 이 회화나무들입니다. 회화나무는 일반적으로 학자수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 회화나무는 덕수궁이 만들어지기 직전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고 그리고 1904년 이 화재 났을 때에도 살아있었던 나무들이에요. 그러면 이 덕수궁의 모든 것들을 지켜본 이 나무들의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가지가 왼쪽 가지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시면 왼쪽에 가지들은 잘려져 있고 오른쪽에 가지들은 그래도 덕수궁으로 뻗어 있죠. 이 이유는 뭐냐면 이 담장 너머는 영국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영국 대사관에서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네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네 쪽으로 가지를 넘어오게 하지 말라는 부탁으로 현재 회화나무 왼쪽 가지는 아프지만 사람으로 치면 발다리가 잘리듯이 잘려버렸습니다. 이 회화나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화재 때에도 살아났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하늘이 보일 정도로 커다란 동공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나무는 일반적으로 보시면 안쪽을 심재라고 하고 겉을 변재라고 하는데 심재는 이렇게 기둥이 될 만한 그 지탱을 하고 있고 이 변재에는 회화나무의 영양분을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겉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 회화나무는 영양분은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파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나 기특합니다. 사실은 가끔 이 나무를 보면 울컥하기도 해요. 그 모든 걸 현재 이 모습으로도 살아남아 있다는 게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0: 회화나무는 창덕궁에도 있습니다. 창덕궁 회화나무는 돈화문 안쪽에서 오랜 세월 궁궐의 진입부를 지키고 있는데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공이 임금을 찾아뵙듯 늠름하게 서 있습니다. 덕수궁 회화나무들은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덕수궁의 그 어느 것보다 오래됐는데요. 그래서인지 대한제국 때 덕수궁을 새로 지을 때도 회화나무를 뽑지 않고 존중했던 거죠. 덕수궁에 있던 또 하나의 서양식 건물인 돈덕전 앞에는 17, 18세기경부터 있었을 오래된 회화나무가 장관이었는데요. 순종이 승하한 후 돈덕전이 헐릴 때에도 꿋꿋하게 살아남았지만 근래 돈덕전을 복원하면서 나무뿌리에 손상이 갔다고 합니다. 숱한 격변의 세월을 이겨낸 회화나무가 우리 시대의 위기를 맞았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회화나무를 뒤로하고 상상의 정원, 마지막 작품을 보러 함녕전의 행각으로 갔습니다. 함녕전 행각엔 덕수궁의 식물을 총체적으로 음미할 수 있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식물학자가 만든 가상의 연구실, 면면상처, 식물학자의 시선이었죠.
2: 와, 여기 선생님 작업실이세요?
3: 네, 제가 만든 연구실입니다.
2: 아, 예쁘다.
3: 네. 여기 의자에 한번 앉으실 수 있게끔.
2: 진짜?
3: 아, 이게 전시물이긴 한데요.
2: 네.
3: 이게 1920년에서 40년 사이에 제작된 영국 의자입니다.
2: 앉으시고요. 선생님은 어디 앉으세요?
3: 아, 저는 의자를, 이건 좀 평범해 보이지만.
2: 아니,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3: 그렇긴 하지만 이것도 저한테는 약간 유물이에요. 저희 실험실에서 아주 오래오랫동안 썼던 의자입니다.
2: 아, 아유, 감사합니다.
0: 작품 면면상처는 대한제국 전속 식물학자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크게 세 개로 나뉜 공간의 한편에는 20세기 초에 앤틱 가구들로 구성된 연구실이 있었는데요. 작업 도구와 연구 자료들이 실감나게 펼쳐져 있었죠.
2: 아, 지금 제 앞에 고종의 사진이 보이는데 참 고종 때부터 식물학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3: 맞아요.
2: 라는 생각도 들고.
3: 네.
2: 그렇다면 우리의 식물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도 궁금해지네요.
3: 네. 네. 사실 한국의 식물을 서양식 분류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1700년대부터 있긴 하더라고요.
2: 오, 네, 꽤 오래전이네요.
3: 네. 그래서 뭐 영국인들, 독일인들, 뭐 이탈리아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뭐 선교사나 탐험가, 뭐 여행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좀 해놨어요.
2: 네.
3: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본격적으로 한국의 모든 식물을 좀 조사하고 기록한 것은 역시나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2: 네.
3: 나카이 다케노신이라고 하는 그분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좀 더 독립을 하고 나서야 자주적으로 이제 식물학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 그렇다면 이 한국의 1세대 식물학자라고
3: 네.
2: 하면 어떤 분들일까요?
3: 일제강점기에도 사실 일본 학자들이 모여있는 학회가 있었고
2: 네.
3: 또 조선인들이 또 자주적으로 우리의 생물을 연구하자고 하는 조선박물연구회가 있었어요.
2: 네.
3: 거기 식물학자들이 아마도 최초의 학자들이 아닐까 하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나카이의 조교였던 정태현 선생님이나 도봉섭 선생님,
2: 네.
3: 박만규 선생님 이런 분들이 소속되어 있었고 그분들을 1세대 식물학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그래서 뭐 식물 도감 같은 것도
3: 네.
2: 뭐 도봉섭 선생님이.
3: 네, 맞아요. 네. 그때 좀 남아있죠.
2: 남아있고. 네. 와, 진짜 그 시기에 그런 연구를 해오셨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맙고 대단하고.
3: 네. 약간 독립운동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2: 그랬을
3: 그런
2: 것 같아요.
3: 느낌인 것 같아요. 네.

0: 일제강점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1: 네.
0: 이제 저희가 또 이 식물 가운데는 또 유독 일본과 연결을 지어서 네. 생각하는 식물이 있잖아요.
1: 네. 왜냐하면 그때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한국 식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식물들을 일본 학자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많이 학계에 발표를 하게 됐고 대표적으로 미선나무를 들 수가 있겠죠.
0: 미선나무?
1: 네. 미선나무 들어보셨어요?
0: 미선나무는 들어봤어요.
1: 미선나무가 원산지가 한국이고 지금도 우리가 자생지에서는 많이 없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 아무 집에나 막 이렇게 담벼락에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도 원예종으로는 쉽게 구할 수는 있어요. 조경수로.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낙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발표하고 조금 있다가 이시도야, 그다음 낙가이 이 두 사람이 씨앗을 미국과 유럽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게 예쁘잖아요. 꽃이.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빠른 속도로 원예종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전 세계에는 지금 조경수로 심죠.
0: 그런 거 보시고 그런 네. 거를 이제 식물학자로서 네. 어떤 마음 드세요?
1: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생물의 주권에 대해서 규약이 잡혀 있지만 네. 그때 예전에 나갔던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그쵸.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타깝죠. 그 시대에 우리 민족하고 닮았고 그렇죠. 네.
0: 이쯤에서 궁금한 게 선생님께서 만약에 대한제국의 네. 황실의 전속 식물학자였다.
1: 네.
0: 그러면은 뭘 하셨을까요?
1: 생각만 해도 좋네요. 여기에 진짜 제 방이었을까요?
0: 와, 그러면은 네. 진짜 네. 뭐 하셨을까 네. 궁금해요.
1: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유전적인 분류를 많이 해요. 유전학적인 어떤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였으면 아마 형태, 눈으로 보거나 현미경으로 본 형태학 연구를 많이 했을 거니까 제가 그때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형태적인 걸 연구해서 기록하는 거가 그림이니까요. 네.
2: 연구실 맞은편에는 식물들의 표본과 그림들이 있었는데요. 식물학자이자 화가인 신혜우 작가가 봄부터 가을까지 덕수궁에 있는 총 160여 종의 식물을 조사하며 그중 중요한 것을 추려낸 겁니다. 이젠 상당수 져버렸을 꽃잎과 잎사귀들이 지난 계절을 추억하게 하는데요. 표본엔 위치가 표시된 지도가 있어 식물들이 덕수궁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0: 와, 진짜.
1: 사실 식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식물을 너무 많이 죽이게 돼서 아. 그 불편한 마음에 이걸 좀 비석처럼 세워서 전시를 해보자 했습니다.
2: 그런데 표본 옆에 살아있는 이끼와 그림이 있었습니다. 신예우 작가가 특별히 뽑은 덕수궁의 식물이었는데요.
0: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1: 아, 여기에도 들어있지만 네. 우산이끼인데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0: 우산이끼?
1: 네, 우산이끼
0: 배웠습니다.
1: 네, 배웠어요. 네. 네, 그건데 아까 160종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우리 민족하고 제일 비슷한 식물이 뭘까를 생각해서 우산이끼를 전시하게 됐습니다.
0: 아, 네. 그러니까 덕수궁에 한 160종의 식물들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 민족과 괜히 왠지 가장 네. 닮아있다라고 느낀
1: 네. 왜냐하면 이제 덕수궁에는 큰 나무나 눈에 띄는 식물들은 뭐 권력의 주체가 바뀌면 뽑거나 심거나 했는데 맞아요. 아무도 우산이끼엔 관심이 없었어요. 아주 보잘것 없지만 구석에서 꿋꿋이 이 그 역사적인 광경을 다 바라보고 그러고는 사실 원시적인 식물이거든요. 그렇죠. 우산이끼가. 예.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지구에 살았고 덕수궁에도 오래 살았고
0: 어쩌면 가장

0: 오래 살았을 수도 있고.
1: 네. 그리고 이런 형태에서도 알수 있듯이 아주 독특해요. 이런 이게 뭐 수구루와 암구루가 있다든지 물방울을 이용해서 정자를 튕겨서 뭐 수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강인한 식물인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여기에
0: 그래서
1: 가르쳐줬습니다.
0: 주인공 자리에 딱 있고 메인 자리에 우산 있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2: 비석같이 세워진 식물 표본엔 식물들 자신의 이야기뿐 아니라 인간의 기억들도 함께 하는데요. 이것도 아까 봤던 나무에서 채집한 거죠.
0: 이게 제가 아까 여기 갔었어요.
1: 맞아요.
0: 파고라. 파고라의 등나무.
1: 그때 이 등나무를 이렇게 신경 써서 심었더라고요. 왜냐하면 품종이 다양해요. 그래서 그때 이거 품종들을 골라가지고 심었다는 게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전에 덕수궁에 왔을 때는 그냥 평범한 보라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흰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0: 진짜.
1: 겹꽃잎도 있고 그랬었어요.
0: 보니까 와, 그러니까 아주 여리여리한 꽃도 있는가 하면 눈에 확 띄어요.
1: 이거는 정말 정성들여 키웠던 모란이죠.
0: 모란.
1: 목단이라고도 하는. 모란이 사실 이 행각과 함영전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심었다고 해요.
0: 요 주변에.
1: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심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독립이 되고 나서 또 많이 뽑아냈어요. 그치만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모란이 좀 중요한 상징이긴 해요.
0: 그러게요.
1: 그래서 남아있습니다.
2: 작품명 면면 상처는 아무 말 없이 서로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의 필요와 욕망에 의해 이용되기만 했던 덕수궁 식물들의 목소리를 차분히 음미하며 들어보자는 거죠.
0: 또 이거는 뭔가요?
1: 여기 나무 나이테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0: 식물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1: 이제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1년 1년마다 나이테가 생기잖아요. 그 1년 1년을 대한제국이 생겼을 때부터 망했을 때까지를 표시를 연도별로 했어요.
0: 와.
1: 근데 그게 4.5cm밖에 안 돼요. 중심에서부터.
0: 이것도
1: 누가 누워있죠?
0: 아니 이분 제 키만 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1: 그럴지도 몰라요.
0: 이건 뭔가요?
1: 이거는 망초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이 망초가 원래 북아메리카 원산이에요. 외래식물이니까 한국에 들어왔는데, 외래식물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뭐 기후에 정착을 못하면 죽어서 사라지지만,
0: 그렇죠.
1: 너무 정착을 잘하면 귀화식물이라고 불리기 시작하거든요. 얘는 이제 그때 귀화한 식물인데, 얘가 들어왔을 때쯤이 개항을 하고 우리나라가 뭐 대한제국이 있고 그런 시기였어요.
0: 개항기 때.
1: 그러고는 지금까지 덕수궁에 살고 있는 거죠.
0: 와.
1: 그때 들어왔는데.
0: 끈질기 생명력으로.
1: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망초라고 하는 이름의 망자가 이제 대한제국이 1910년에 망하게 되는데,
0: 그렇죠.
1: 그때 전국에 이 풀이 많이 번졌고,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더니 이상한 풀이 전국에서 돋아난다 하여서 망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0: 아이고, 참그 시기에 하필 딱 나라가 망하는 시기에 얘는 그냥 번성을 해버려
1: 번성을 했죠.
2: 덕수궁의 망초에는 작가 개인의 시간도 깃들어 있죠.
1: 이 망초가 제 키랑 똑같습니다.
0: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그 식물이 자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인간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고 이런 일상의 다반사들이 있고 그런 동안에 식물은 식물의 나이대로 식물의 자라는 그 속도대로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고 식물과 인간의 시간.
1: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지만 망초는 벌써 씨앗을 다 맺었어요.
0: 아, 정말 부지런했다. 부지런했어.
2: 전시된 작품 중에서 특히 재밌었던 건 식물 지도였는데요. 씨앗을 꽂아 식물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는 그 자체로 참신한

0: 미술품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배포한 식물 지도 프린트는 누구나 덕수궁의 식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였는데요. 저도 한 장 가져왔습니다. 뭘 찾으러 가냐고요? 덕수궁에도 있다는 한국 고유종 미선나무죠. 덕수궁의 미선나무는 정관헌 오른편 화단에 심어져 있는데요. 열매가 둥글게 생긴 부채 미선을 닮아 미선나무라 불리는 거죠. 겨울을 앞두고 잎이 완전히 져서 아쉬웠지만 꽃눈과 열매는 달려 있었습니다. 가상이긴 하지만 대한제국 식물학자를 만났으니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요. 미선나무를 채집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의 황실 식물학자는 우선 열매와 꽃눈을 조심스럽게 분해해 현미경으로 관찰했는데요. 열매에 씨앗은 없었으나 꽃눈에선 놀라운 게 보였습니다.
1: 자주색이 꽃받침이고 그 옆에 암술도 있고 꽃밥도 두 덩어리 이렇게.
0: 와, 꽃눈 안에 꽃이 들어있는 거네요. 꽃밥과 암술, 꽃잎, 꽃받침까지 색깔이 영롱한데요. 한겨울 내내 이렇게 꽃눈 안에 꽃이 숨어서 봄을 기다리고 있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죠. 식물학자는 표본을 관찰하고 바로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덕수궁에 황실 식물학자가 있었다면 미선나무를 우리 손으로 기록하고 발표할 수 있었을 텐데요. 덕수궁에 깃든 근대의 시선은 이렇게 세계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보고자 했을 겁니다. 1930년대 조선인 식물학자들도 봄을 기다리며 열심히 그림을 그렸을 테죠. 이제 죽어있는 것 같던 정관헌 화단이 새롭게 보이는데요. 메마른 가지 하나에만 해도 수십 송이의 꽃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덕수궁 전체에 깃든 수많은 시간과 기억들이 거의 무한대의 층위로 다가오죠. 종류는 다르지만 화단 입기에서 신혜우 작가의 우산 입기 그림을 다시 떠올려 보는데요. 덕수궁에서 가장 오래된 태고적부터 이 자리를 지키며 관찰했을 식물의 목소리. 원시적이지만 단순하지 않은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이끼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2: 네, 오늘 저와 함께한 덕수궁 기행 어떠셨나요? 왕궁에서 시민의 공원으로 변화를 거듭한 덕수궁은 전통과 근대, 현대가 뒤섞인 독특한 공간입니다. 네, 수많은 시간과 기억을 간직한 다층적인 역사의 정원이기도 하죠. 이 시간과 기억들은 또 서로 대립하며 충돌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모순된 형태 그대로가 우리의 지난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가장 진실되고 솔직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서울의 한가운데서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덕수궁에서 이런 시간과 기억들을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경란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온화한 미소를 띤 신라인들이 걸어나올 것 같죠?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박물관 같은 곳. 천년고도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나라 세계유산 15곳 중에서 무려 4곳을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500년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간직한 양동마을이 있고요.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옥산서원, 또 경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죠. 불국사와 석굴암도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불국 정토를 꿈꿨던 신라의 통치 철학을 잘 담아낸 대표적인 장소이자 신라 불교 미술의 걸작들이 모여 있는 곳, 경주 불국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끗해지는 세상. 불국 정토를 현세에 재현하겠다는 신라인의 꿈이 깃든 곳입니다. 불국사는 서기 528년 신라 법흥왕 때 창건에 통일신라 경덕왕 때 크게 중건하면서 대규모 사찰로 위용을 갖추게 되죠.

불교를 나라 신앙으로 믿었던 신라인들은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건축 기법, 최고의 노력과 정성으로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불국사를 처음 지었을 당시에는 청운교 앞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면 자음문 옆 수출구로 물줄기가 폭포처럼 떨어져 연못 위에 신비로운 물안개가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옛 모습은 자취를 감췄지만 비 내리는 불국사의 고요함 속에 신라인의 향취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불국사를 나와서 토암산 중턱을 향해 부지런히 올라가면 신라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석굴암이 보입니다. 해발 500m가 넘는 곳이니까 석굴암 입구에서 내려다보면 간포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 절을 짓고 단단한 바위를 쌓아 올려 그 안에 부처님을 모신 이후 멀리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외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불국사가 경내의 보물을 품고 있는 사찰이라면 산 전체에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야외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 남산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큽니다. 무려 37개의 불교 유적이 산재해 있는데요. 천년을 이어온 신라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 남산. 예진 스님의 발길을 따라 찬찬히 돌아봅니다.

경주의 남쪽 고이봉과 금호봉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솟아있는 남산. 금호산으로도 불린 이곳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신성시되었던 곳입니다. 사원, 탑, 불상과 같은 불교 유적뿐만 아니라 왕릉, 무덤, 궁궐터가 남아있어 신라 문화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산은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돌에 새긴 사람의 지극함과 깨달음을 찾아 수행하는 여승의 단아한 일상이 경주 남산의 풍경과 함께 펼쳐집니다.

0: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1: 풍만한 얼굴과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지그시 감은 두 눈. 마치 구름 위의 세계에서 중생을 살펴보고 있는

0: 듯합니다.
1: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0: 미소가 가득 담긴 얼굴과 풍만하고 당당한 자세, 화려한 연꽃 위에 앉아있는 불상에서 자비로운 부처의 힘이 느껴집니다.
1: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신라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 천년을 이어온 경주 남산 칠부람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경주 남산 지구에는 수많은 전설과 역사 유적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라의 시작과 끝이 모두 남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남산 기슭에 있는 나정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신라 말 경혜왕이 후백제 견원에게 죽임을 당한 포석정도 남산에 있습니다. 그럼 예진 스님과 함께 경주 남산의 가을을 만나봅시다.

경주 남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옛 신라의 수많은 불교 유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 능선과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절터만 무려 150곳이 된다고 하네요.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이런 경주의 모습을 사사성장 탑탑안행 절이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도 기러기 때처럼 솟아있는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1: 경주 남산은 돌과 사람의 공간입니다.
0: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2: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처남의 부처를 찾아 가족의 안녕을 비는 할머니의 마음은 수천 년을 흐르며 남산을 찾아 기대온 사람들과 곁을 같이 합니다.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0: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진 스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마음에 남네요. 긴 세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여한 동네. 천년고도 경주에 살았던 양반 가문의 면모를 그대로 품고 있는 곳이죠. 유네스코가 반한 우리의 고향, 경주 양동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품격 있는 기와집과 정겨운 곡선미를 자랑하는 초가가 조화롭게 자리 잡은 경주 양동마을. 곳곳에 묻어나는 정겨움은 마음속 푸근한 고향 같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양반 집성촌인데요. 여주 이 씨와 경주 손 씨가 이 마을의 주인입니다.

마을의 규모와 보존 상태, 건축사적 가치와 자연 환경까지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전통의 품격을 가진 경주 양동마을.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생동감이 느껴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손 씨와 이 씨 후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속촌과는 달리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에서 후손들이 계속 사는 경우는 경주 양동마을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천년 고도 경주에는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즈넉한 공간뿐 아니라 앞서가던 신라 과학의 힘을 보여준 명소가 있죠. 바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첨성대. 7세기 중반 신라 선덕여왕 때 건축됐는데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수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시대 유일한 고대 건축물입니다. 1300년 전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신라인들을 상상하면서 첨성대를 만나봅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1300년 변함없이 하늘을 바치고 서 있는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늘의 별을 관측했을까? 별을 보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높은 산 위에 짓지 않았을까? 여러 궁금증이 생깁니다. 첨성대를 이루고 있는 360여 개의 화강암 벽돌과 쌓아올린 층수는 1년 365일 날짜와 절기를 상징합니다. 또 정남쪽을 향해 있는 창은 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1300년 전, 늦은 밤에도 이곳 사람들은 9m 높이의 첨성대에 올라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겠죠. 무수한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옛 신라인들. 그들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1300년 동안 한 곳을 지켜온 첨성대. 집안의 약화로 북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긴 했지만 천년이 넘도록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데요. 신라의 건축기술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가면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무늬 수막새인데요. 한쪽이 깨져 있어서 신비로움을 더하는 수막새에는 시원한 눈매를 한 여인이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수막새는 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처마 끝에 장식하는데요. 이 수막새의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온화한 미소를 새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주에서 만난 신라 여인의 온화한 미소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천년 왕국 신라를 우뚝 서게 한 넉넉한 포용력이 아니었을까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운사 곳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두 번쯤 작심삼일을 경험해 봤을 텐데요. 작심삼일을 꾸준히 반복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손목과 허리의 통증을 예방하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을 일컫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작심삼일이 두 번만 반복돼도 벌써 일주일을 채우는 거고요. 열 번을 반복하면 한 달을 채우는 겁니다. 한 달, 6개월, 1년을 채우기에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든다면 3일씩만 채워보자는 생각으로 가볍게 도전해보세요. 그렇게 반복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한 여러분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요가를 수련할 땐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티입니다. 코의 끝부분을 집중해 응시하면서 산만한 마음을 평정하게 만드는 나사그라 드리스티입니다. 시선은 코를 보며 집중합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전신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손목과 몸의 측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비쉬와 미트라사나입니다. 힘과 유연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동작으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발을 11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손은 어깨 넓이. 턱을 깊숙이 당기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손을 바닥을 짚고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손을 반대로 왼손을 가운데 등을 보일 때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오른발을 측면에 놓고 발을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골반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밀어내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하늘로 뻗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발을 뒤로 다운독 자세로 만들면서 어깨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극이 강한 응용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독 자세에서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셔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좋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모아주고 이번에는 왼손을 바닥을 접고 균형을 지고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로 고개 들고 무릎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신체 균형과 근력, 그리고 스트레칭까지 이 세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지구력 강화에도 좋은 동작이니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바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골반 근육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며 고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방광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골반 근육이 탄력과 힘을 잃게 되면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골반과 복부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바라드 바다사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려

마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힛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힘드시면은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을 허리춤에 있어도 괜찮고 쥐어주면 좋습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 봅니다. 이때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천천히 눌러주시고 왼쪽 무릎도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누르듯이 눌러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상체 뒤쪽으로 회전시켜주며 허리를 비틀어 봅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앉아서 정면 보고 손을 풀어주고 자, 발 바꿔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펴고 왼쪽 무릎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왼쪽 서유부에 둡니다. 오른팔을 천천히 펴올리시면서 등 뒤로 발을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발을 쥐기 힘드신다면 발을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정면 놓고 손 풀어주고 다리도 앞으로 쭉 펴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회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무릎으로 손바닥 눌러주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왼쪽으로 회전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손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줍니다. 반대쪽 다리입니다. 왼발, 오른쪽 무릎 천천히 당겨주면서 왼쪽 서회부에 오른팔을 펴면서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밑에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정면으로 손 풀어주고 다리를 쭉 펴면서 풀어줍니다. 오른발 안쪽 당겨주고 왼발 안쪽 당겨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비트는 자세를 통해 골반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기를 뿐 아니라 복부 안에 있는 간이나 신장, 방광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골반 주변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따라하면서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힘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회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하루가 끝나는 밤이 되면 유독 다리가 심하게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붓는 것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앉아내야 아사나입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발은 주먹 두 개의 발과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을 유지합니다. 손과 발 간격은 한 1m에서 1m 남짓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리 쭉 밀어내고 어깨 쭉 펴주시면서 턱을 당겨줍니다. 자, 내쉬고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이때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고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어느 정도 왼쪽 골반 앞쪽이 밀어낼 수 있다 여겨지셨다면은 오른쪽 무릎과 발을 잘 유지해주면서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가슴을 펴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보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손끝을 쭉 밀어 올리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데, 너무 힘들면 골반을 밀지 않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 해보겠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긴장된 내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펴주면서 상체도 앞으로 숙여봅니다. 긴장된 다리가 이완될 수 있게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시선 정면. 자,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이번에는 왼쪽 함께 해보겠습니다. 뒤꿈치 눌러주고 호흡을 다 내쉬고. 좋아요. 왼발 앞으로 손과 손 사이로 성큼 들어오고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손을 허리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혔다 여겨지신다면은 두 손 깍지 끼면서 무릎 앞으로 그리고 골반도 앞으로 천천히 밀어봅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세 등 뒤로 깍지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입니다. 손 바닥 짚고 다리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왼쪽 무릎과 허벅지 천천히 펴봅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허리 세워주고 자, 오른발 뒷발 앞으로 오고 잘해 마무리합니다. 하체 스트레칭의 효과적인 동작으로 골반부터 다리까지 이완돼 하체가 전체적으로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따라하면서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체에 고른 자극을 줘 하체의 순환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 봅니다.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숲타 파단구스타사나입니다. 누운 상태로 다리와 상체를 들어 올려 골반의 부드러움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동작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이때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무릎을 접고 상체를 일으켜보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펴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이때 나의 왼쪽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내쉬면서 붙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를 펴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고 내려놓는 것을 권하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발등을 밀어내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들어올리고 정면,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면서 다리에 붙여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왼쪽 다리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머리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다리를 틀어줍니다. 이때 오른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오른쪽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다리를 들고 고개도 같이, 내쉬는 호흡에 터치. 마시는 호흡에 머리만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반 이완을 도와주면서 생식기의 정화를 도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작이니까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모두 집에서 틈틈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

0: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못인 걸로 저 줄발에 울고 가지. 아가 울지 마라 어머니 오마더라. 언제쯤이나 오마던가 울타리 밑에 새벽 따고 살붙거든 오마더라. 울타리 밑에 새벽 따고 천년 감은 살이 붙나. 아가 울지 마라 어머니 오마더라. 언제쯤이나 오마던가 팽풍 속에 그린 달기 해치거든 오마더라. 팽풍 속에 그린 달기 지기 쉽지 해를 지랴. 아가 울지 마라 어머니 오마더라. 언제쯤이나 오마던가 실왕 밑에 삶은 파치 싹트거든 오마더라. 실왕 밑에 삶은 파치 썩기 쉽지 싹이 트랴. 아가 울지 마라 어머니 오마더라. 언제쯤이나 오마던가.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운사 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호국보훈 한 번 더 보면 호호 훈훈 호호 미소 짓자 훈훈 따뜻하자 지켜주신 미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